0: 내 친구는 팔뚝이 굵다일까요? 두껍다일까요?
1: 굵다입니다.
2: 저는 두껍다일 것 같아요.
0: 정답은 바로 제니! 굵다입니다. 새로 산 공책이 굵다, 두껍다.
2: 새로 산 책이 두꺼워요.
0: 딩동댕동! 두껍다와 굵다, 이제 잘 구별할 수 있겠죠?
1: 네.
0: 두껍다라는 단어와 헷갈리기 쉬운 굵다까지 배워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단어는 바로 얇다, 얇다예요. 얇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1: 얇다랑 비슷하니까 얇은 것 같아요.
0: 민준이는?
2: 얇은 거는 바늘이 얇아요.
0: 그렇구나. 얇다는 두께가 두껍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얇다는 두껍다의 반대말이죠. 공책의 종이가 너무 얇다. 옷을 얇게 입었더니 춥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두껍다의 반대말은 얇다. 그렇다면 굽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늘다라고 하는데요. 가늘다는 말은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굽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에는 똑같이 가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늘다는 표현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제니.
1: 실이 가늘다.
0: 실이 가늘다.
2: 바늘이 가늘다.
0: 그렇구나. 가늘다는 표현은 나무, 발목, 허리, 또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실과 바늘, 또 머리카락 등에 쓸 수 있지요. 두껍다의 반대말은 얇다. 굽다의 반대말은 가늘다. 굽다와 얇다가 글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제대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글짓기를 시작합니다.

0: 두껍다.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얇다. 두께가 두껍지 않다.
1: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민준이가 발표해 볼까요?
2: 우리 엄마가 오이를 얇게 썰었다. 코끼리는 다리가 엄청 굵다.
1: 오, 우리 민준이가 쓴 글 선생님이 보니까 엄마가 오이를 얇게 썰었다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싶어져서 이렇게 썼나 봐요. 그런데 민준아, 우리 이 부분은 바로 겹받침 그대로 리을, 피읍, 그리고 개로 써줍니다. 알겠지요?
3: 네.
1: 자, 이제 제니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4: 나의 다리는 엄청나게 얇다. 아빠가 힘을 주면 팔뚝이 굵어진다.
1: 오, 제니야.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얇다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가로 시작하는
5: 가늘다요.
1: 그렇지요. 좋아요, 여러분. 아주 잘 썼어요. 오늘은 두껍다와 얇다, 그리고 굵다와 가늘다까지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차이를 잘 알겠나요?
6: 네!
1: 조금 어렵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6: 안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친구들 안녕.
1: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0: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볼까요?
0: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안녕 그림남매. 오늘의 속담은 바로 배보다 라라가 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배가 열매 배일 수도 있고 물이 배일 수도 있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배일 수도 있잖아. 라라야, 어떤 배야?
3: 어떤 배냐고?
1: 응.
3: 바로 사람 몸에 있는 배.
1: 아, 우리 배.
3: 맞아.
4: 나 느낌이 오는 것 같아.
1: 뭔데?
4: 바로 대장이야.
1: 오, 대장.
4: 우리 몸속에 있는 꼬불꼬불 대장.
1: 아, 그게 더 크면 좀 위험할 것 같아.
4: 작은 청자, 큰 청자. 그럼.
1: 그럴싸한데.
0: 그치?
1: 글쎄,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
4: 혹시 얼굴?
1: 얼굴? 얼굴은 배보다 작잖아.
4: 어, 그렇네.
1: 그래도 그럴싸했어.
4: 그치?
3: 자, 그럼 우리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1: 알았어.
0: 왔어.
4: 나는 일단 우리 몸을 그린 다음에 여기 대장을 그릴 거야.
1: 오, 진짜 난 모르겠어. 라라야, 힌트 하나만 더 주라.
3: 알겠어. 배보다 크다는 게 꼭 크기가 더 크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러면 배보다 손이 클 수도 있고 배보다 손가락이 클 수도 있네?
4: 그럼 배보다 해가 더 클 수도 있네.
1: 그렇겠네. 나는 배보다 손이 크다. 오케이, 난 손을 그려야겠어.
3: 그래, 정답을 꼭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려봐.
1: 알았어, 라라야.
4: 왔어.
1: 일단 몸을 그리고
4: 이제 오늘은 꼭 맞추고 말 거야.
1: 내가 맞출 거야.
0: 아니걸랑.
1: 배보다 엄청 큰 손톱. 좀 작은가? 뭐 괜찮겠지?
3: 엄청 잘 그리는데?
1: 고마워.
4: 우리가 그림하면 또 엄청나지.
1: 그치. 어.
3: 지금 그리는 그림들의 뜻이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
1: 나는 배보다 손톱이 크면 어이가 없잖아. 그런 말을 하면 거짓말인 것 같지. 그래서 이 뜻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뜻일 것 같아.
0: 내 생각에는 말이야.
4: 나는 배보다 바로 이 대장이 크다고 생각했어.
0: 오. 왜냐하면
4: 대장은 꼬불꼬불 되어 있잖아.

0: 가만 보면 배보다 작은 것 같지만 대장을 다 피면 엄청 길어지잖아.
1: 오.
0: 그래서 그런 뜻을 유사한 것 같아.
1: 아, 뭔가 작아 보여도 어쩌면 좀 클 수도 있다는 건가?
0: 그래, 봐봐. 생각해봐. 우리 사람도 키가 작다고 힘이 세지 않은 건 아니잖아.
1: 그렇겠네.
0: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팔씨름 잘할 수 있고 씨름도 잘할 수 있다고.
1: 맞아, 맞아.
2: 둘 다 엄청 잘 생각했는데? 자, 그럼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서 그림 설명을 해볼까?
1: 알았어.
0: 나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1: 알았어.
0: 내 생각에는 말이야, 배보다 대장이 더 크다고 생각해.
1: 오.
0: 감춰져 있는 것 속에 큰 것이 있다는 소리 같다고 들렸어.
1: 아, 그럴듯한데.
0: 그치.
1: 진짜 그럴지도 몰라.
0: 오늘은 내가 꼭 맞추고 말 거야.
1: 나도 맞출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할게.
0: 좋아.
1: 나는 배보다 손톱이 더 크다고 했어. 왜냐면 배보다 손톱이 크면 어이가 없고 거짓말 같잖아. 그래서 배보다 손톱이 더 크다는 뜻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뜻 같아.
2: 둘 다 정말 잘 생각했어. 두 사람 중에 과연 정답이 있을까?
1: 있을 것 같아.
0: 나도.
2: 좋아. 오늘의 속담이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1: 응.
2: 뾰로롱. 오늘의 속담은 바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야. 우리 몸의 배를 생각해봐. 배는 몸의 내장이 들어있는 중요한 부위야. 그리고 배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면 엄지손톱만한 배꼽이 있지. 이 배꼽은 사람이나 새끼를 낳는 포유류에게 남아있는 탯줄의 흔적이야. 우리 몸에서 배가 주된 부분이라면 배꼽은 배에 딸려있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배꼽보다 배가 큰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했을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빗대어 표현하려고 한 거야.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당연히 작아야 할 것이 더 크고 적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겠지. 만약 친구의 생일날 준비한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예쁜 상자를 샀는데 그 상자가 선물보다 더 비싸다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와, 선물 상자가 더 비싸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라고 말이야.
0: 오늘의 속담은
3: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 기본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크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0: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0: 서쪽 못된 마녀를 물리치고 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
1: 네? 서쪽 마녀요?
2: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을로 이야기 여행을 함께 떠날 똑똑 마법사들을 소개할게. 승연 마법사.
3: 응.
2: 예은 마법사.
3: 응.
2: 제이 마법사.
3: 응.
2: 민찬 마법사.
3: 응.
2: 그리고 나 구슬의 마법사.
4: 구슬이.
2: 좋아, 우리 함께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1: 뿅뿅.
2: 미국 캔자스주 들판에는 도로신의 집이 있어요. 어느 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자 도로신의 집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고 말았어요. 집 안에는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가 있는 채로 말이에요.
4: 토토!
2: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은 오즈라는 나라에 도착해 있었어요. 착한 마녀가 오더니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5: 못된 동쪽 마녀를 처치해 주어서 고마워요. 먼치킨들을 밤낮으로 못 살게 괴롭혔거든요.
2: 알고 보니 동쪽 마녀가 도로시의 집 아래에 깔려 죽은 것이었어요.
4: 전 캔자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길을 찾게 도와주세요.
5: 이은 구두를 신고 에메랄드시의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가세요. 오즈가 알려줄 거예요. 가는 길에 서쪽 마녀를 조심하세요.
2: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벽돌길을 따라갔어요. 가다가 도로시는 길가에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6: 안녕! 여기서 새나 쫓는 건 정말 지루한 일이야.
2: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막대기에서 빼내 길가에 내려놓았어요. 허수아비는 도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6: 난 머릿속에 지푸라기 뿐이야. 나도 에메랄드시에 가면 오즈의 마법사가 생각하는 두뇌를 줄까?
4: 그래, 우리 같이 가자.
2: 도로시는 노란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갔어요. 숲으로 가다가 온몸이 굳어있는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칠을 해주었어요.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6: 정말 고마워. 난 마녀 때문에 마음을 잃고 이렇게 되었어. 나도 가면 오즈의 마법사가 새 마음을 줄까?
1: 그래, 우리 함께 가자.
2: 도로시 일행이 지나가는데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에 뛰어들었어요. 토토가 짖으며 사자에게 덤비자 사자가 입을 쩍 벌렸어요.
4: 그만해!
2: 도로시가 토토를 구하러 달려가자 사자는 몸을 움츠렸어요.
0: 그래, 난 겁쟁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2: 사자가 도로시와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0: 마법사 오즈

0: 아빠가 나한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데려가죠.
1: 그래, 같이 가자.
2: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다가 깊은 숲에 다다랐어요.
3: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0: 원한다면 내가 가서 사슴 한 마리 잡아올게.
1: 그러지 마. 사슴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 내 턱이 녹슬게 될 거야. 이 근처에 분명 열매도 많을 거야. 찾아보자.
2: 허수아비는 서툰 몸짓으로 열매를 주어 도로시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어요. 가다 보니 깊은 골짜기가 나왔어요.
3: 여길 어떻게 지나가지?
0: 어쩌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2: 사자는 일행을 태우고 훌쩍 뛰어서 골짜기를 건넜어요. 두 번째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그 골짜기는 너무 넓고 깊었어요.
0: 이 골짜기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어떡하지?
1: 아하! 양철나무꾼이 나무를 베어 다리를 만들면 어때?
2: 도로시와 친구들이 다리를 막 건넜을 때 무서운 짐승 칼리다가 쫓아왔어요.
1: 큰일이야! 다리를 잘라! 칼리다가 못 건너오게 하자!
2: 양철나무꾼이 힘차게 나무를 베어 다리가 무너지자 칼리다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어요. 마침내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시에 도착했어요. 초록색 안경으로 눈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아름답고 눈부셨어요. 초록색 에메랄드 궁전으로 들어가 마침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3: 켄차스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1: 저에겐 두뇌를 주세요. 저에겐 마음을 주세요.
0: 저에겐 용기를 주세요.
2: 하지만 오즈는 이렇게 답했어요.
4: 서쪽 못된 마녀를 물리치고 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
5: 네? 서쪽 마녀요?
2: 과연 도로시와 친구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6: 도로시와 친구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7: 맞아.
6: 너희가 만약 오즈 마을에 간다면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 중에서 누구와 친해지고 싶어?
8: 나는 양철로봇이랑 같이 친해지고 싶어. 왜냐면 양철로봇은 마음을 얻으려고 온 거잖아. 근데 나도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기 솔직히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살짝 양철로봇에 관해 조금 공감이 많이 됐었어.
9: 나는 사자. 왜냐하면 사자는 용기가 필요하다잖아. 같이 친해져서 서로서로 용기를 주면서 친해지고 싶어.
10: 나는 허수아비. 왜냐하면 허수아비는 지푸라기로 만든 뇌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지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상담을 해주면 나도 공부가 되고 허수아비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6: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사자는 과연 원하는 것을 얻게 될까?
11: 얻었을 것 같아, 그거를. 왜냐하면 다 우는 길에 성장해서 우는 거니까. 우즈 마법사에서 안 얻어도 그렇게 계속 생길 것 같아.
6: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똑똑하고 용기가 많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힘내자.
7: 그래.
6: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2: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3: 다리가 안 빠져!
14: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이제 태풍을 일으켜볼까? 이응, 이, 릴, 일, 이응, 으, 으, 히우, 이, 히, 디귿, 아, 자,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잡을 거 없나? 개벽이 살려!
3: 태양별님!
4: 한글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네. 태양별님.
4: 오늘 파괴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5: 바람이 엄청 심해.
6: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무서워.
7: 차마 모마, 괜찮니?
5: 네.
8: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5: 창문요? 아, 네.
8: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9: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5: 아, 그렇구나.
8: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0: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1: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야.
0: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2: 그래, 어서 출동하자.
0: 네. 자음, 모함,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네. 저기 키읔하고 피읖이 있어요. 투표함?
2: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3: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1: 어? 저기도 티피읍이 있어.
0: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있을 거야.
4: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5: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0: 내 손 잡아!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6: 몸아!
2: 여긴 안전한 것 같아.
0: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5: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 없지.
7: 전진해당님!
5: 개벽!
7: 제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요!
5: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천지대장님.
1: 한글 세계에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 이대로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
2: 안전한 곳이 있어.
1: 정말? 그게 어디지?
2: 태풍의 눈.
1: 어? 태풍의 눈?
2: 태풍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고요해.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3: 어서 태풍의 눈으로 가요.
2: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한글 마법을 써야 해.
1: 좋아.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니은, 우, 니은. 눈. 태풍의 눈.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돌아와. 한

0: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1: 좋아.
0: 뿅망치
2: 태극봉 합체.
3: 아와 니가 맞나?
0: 에?
3: 치어.
0: 우는 내가 쓸게. 끝. 샷. 뿅망치로 우.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티읕이 애를 만나 태. 티읕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태풍.
6: 타게 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5: 외출하지 않는다.
7: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8: 창문은 닫고
9: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7: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5: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7: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도.
5: 네, 할아버지!
7: 아하!
8: 손전등 준비하기. 손전등 준비하기.
7: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태풍!
7: 태풍!

0: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1: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자음이 얘 왜 안 오는 거야?
2: 모험아! 어?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3: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시는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2: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3: 오, 좋다, 좋아.
2: 레이저빔! 이번엔 내 차례!
4: 주먹 로켓 발사!
5: 야!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우와.
6: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7: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6: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7: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8: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7: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쭉! 쭉!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8: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손 씻고 오자. 그래!
9: 아,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0: 아이야!
11: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10: 또요?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1: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0: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뭘까?
1: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어?
2: 자음봇?
1: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3: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4: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1: 전지, 내 자음봇을 어떻게 한 거야?
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좋아요. 자음 뭐?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0: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태벽봇.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1: 우와, 로봇이 엄청 커졌어.
2: 내 자음봇, 자음봇.
0: 이제 자음봇 아니라 개벽봇이거든.
2: 아니야, 어서 내 자음봇을 내놔요.
3: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타!
0: 개벽봇 막아!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하! 하!
2: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빔 발사!

0: 자음아, 모음아, 괜찮니?
1: 네.
2: 이번엔 주먹 로켓 발사!
3: 이용서! 아용서!

0: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1: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2: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3: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4: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5: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3: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조.
6: 지읒 오 이응 종.
4: 조종. 로봇을 조종하다.
5: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0: 에? 뭐지?
3: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5: 자음봇, 이리 와.
0: 어? 해적고,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5: 레이저빔 발사!
7: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8: 나 한글.
4: 나머진 내가 쓸게. 흥.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흥. 뿅망치로 오.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3: 니을이 오를 만나 로. 기읍이 우와 시옷을 만나 봇.
5: 로 봇.
3: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5: 맞아.
9: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5: 아, 청소하는 로봇?
3: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9: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3: 아하.
5: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9: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로봇!
9: 로봇!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

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지구 대결전 다이노스터 대 백선터.
1: 이건 아니야.
2: 루시오
1: 받아야 해.
3: 나한테 맡겨.
0: 스테브 지프 다이노몬으로 다시.
3: 아슬아슬했네.
2: 루시오!
1: 제이민, 상태를 확인해줘.
4: 괜찮아. 퀀텀 에너지는 다 썼지만.
0: 백선트 잡아야 해!
1: 루시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직 움직이는 건 무리야.
3: 안 돼! 안 돼! 백스를 막아야 해!
1: 백스는 남극으로 가고 있어. 프테라윙 없이는 쫓아가기 힘들어.
3: 프테라윙을 고치려면 몇 시간은 걸릴 텐데?
4: 그 전에 백스한테 모든 게 넘어갈 거고!
5: 그럼 어떡하지?
0: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백스를 상대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0: 아주 기쁨, 드디어 이곳에 다시 오다니.
1: 이거 봐! 몇 번을 말해! 안 돼!
0: 빨리빨리 움직여. 박사 손을 인식시켜. 손 내리네.
2: 안 돼! 안 돼!
3: 노라 박사 확인. 승인 완료.
0: 좋아. 서둘러.

0: 하나, 둘, 셋. 옛 추억이 떠오르는군. 안 그래, 로라?
1: 제발 멈춰, 덱스.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0: 너무 화내지 마, 로라. 운이 좋은 줄 알라고. 이제 곧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실험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니 말이야. 시작해.
2: 퀀텀 제어 장치 작동 준비.
0: 드디어 하이퍼 퀀텀 터널을 열어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자중우주는 모두 내 거야.
1: 다이노스터, 어디 있는 거야?
3: 네 뜻대로 되지 않을걸?
0: 그리나 또 내 계획을 망치게 두진 않겠다.
3: 좋아, 한번 해보시지.
4: 나사를 조여주면 이제 끝났어.
5: 정말? 좋아, 그럼 출발.
4: 아직이야. 엔진부터 확인하고. 제발, 제발, 제발.
5: 와! 됐다!
4: 엔진 정상 작동 확인!
5: 야호! 좋았어! 내가 도와줬다!

0: 소리나! 그 코어는 내 거야! 메타 캐논 발사! 여전히 한심하구나, 테리나.
1: 테리나, 안 돼!
0: 좋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2: 퀀텀 제어 장치 재가동.
1: 백스, 안 돼! 제발 멈춰!
0: 이제 거치고는 다이노어스 하나가 됐냐! 저 빛은 설마
3: 이제 다 끝났어 백스.

0: 다이노스터!
1: 정말 성가신 녀석들이군. 하지만 늦었어. 이미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거든.
2: 퀀텀 제어 장치 작동 시작.
3: 안 돼! 터널이 열리려고 해!
4: 다 끝났어. 이제 막을 수 없어.
5: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1: 메카 캐논 발사! 말했잖아. 이미 늦었다고.
2: 하이퍼 퀀텀 캐논 개방.
6: 퀀텀 에너지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2: 3, 2, 1, 0.

0: 거지?
1: 좋았어. 어서 오렴. 내 메카다이노 군사들이여.

0: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1: 대체 저건 뭐지?

0: 우리가 진 거야. 다 끝났어.
1: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찾아야 해.
2: 맞아, 절대 포기해선 안 돼.
3: 잠깐만, 저 위를 봐. 저게 뭐지?

0: 안녕 다이너스타.
1: 지구 대결전 다이너스터 대 백선터.
0: 아, 지구 정말 오랜만에 오는군. 안녕 다이너스타.
2: 어? 내가 헛걸 보는 건가?
3: 백스야, 백스가 왔어 이 지구에.
1: 대체 어떻게 온 거지? 어른들은 퀀텀 터널을 통과할 수 없잖아.
4: 코어가 합쳐져서 이젠 그런 게 문제가 안 돼. 모든 통과가 가능해졌다고.
5: 문제가 안 된다니, 그거야말로 큰 문제인데.

0: 뿐이야. 계획대로 지구 퀀텀 코어의 힘이 이 백서터의 손에 들어왔군. 이제껏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블랙티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시간이야. 각오해라, 너희 모두를 파괴해줄 테니까.
1: 백스가 너무 강해졌어. 우린 끝이야.
2: 잠시만요, 백스. 저희를 혹시 잊으신 건 아니죠?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영광이네요. 이제 코어를 다 모았으니 보상을 해주셔야죠. 약속한 보물만 주시면 우린 바로 떠날게요.
0: 아, 잊을 뻔했군. 지금 바로 주지.

0: 죄송해 녀석해.
1: 어, 말도 안 됐다.
0: 이 정도로 날 상대할 수 없다고.
2: 메타엑스가 부서졌어.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닌가?
1: 몸이 멋대로 떠오르고 있어. 다들 침착해.
0: 어디 한번 놀아볼게. 아, 지루하군.
1: 다이노스터를 내보내고. 트리나, 안 돼.
0: 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어때, 트리나.
1: 널 끝까지 막을 거야.
0: 어차피 늦었다니까. 너희 다이노스터를 없애고 나면 그 누구도 내 앞길을 방해하지 못해.
1: 백스가 중력장의 힘으로 우릴 제어하고 있어. 부스터 최대 출력!
0: 아, 재밌군. 얼마나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려.
1: 조금만 더 힘내!
0: 누군지도 모르고 떠드는 것. 그래봤자 세상은 곧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0: 미쳐! 얼마 못 갈 거야!
1: 다이너스터, 내 말 들려?
2: 선생님!
1: 시간이 얼마 없어. 지구와 다이노어스가 이제 곧 완전히 합쳐질 것!
2: 힘을 더 올려! 백스의 코어를 파괴하고 권총 터널을 닫아야 해!
0: 알았어!
3: 이제 더 이상 남은 파워가 없어!
4: 슈퍼 다이너 시트 작동! 엑스! 당신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5: 어디 감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4: 코어를 옮기는 거야. 그게 터널을 닫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0: 퀀텀 점프란 것 참 어지러워. 어? 뭐야? 여긴 어디지?
1: 내가 정복할 또 다른 세상이지. 물론 너부터 없애고 나서.
0: 설마 여기 마법 세계 빨간데?
1: 마법의 힘으로.

0: 이만하면 충분해. 여기서 결판 내주지.
1: 결판이 나는 건 바로 너야. 이제 끝이 날 것이야. 걔 누구도 여기까지 널 구하러 오진 않을 거다. 이걸로 난 끝이야.
0: 글쎄, 과연 그럴까?
2: 늦어서 미안. 길이 좀 복잡하더라고.
0: 오즈, 제이민, 정말 눈물나게 반가워.
1: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2: 버텨, 오즈.
1: 몇 명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상대도 안 되니까.
0: 잡았다.
1: 가소로운 녀석들.
3: 안티로 파워? 준비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1: 정말 성가시군! 이젠 나도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 퀀텀 코어의 진정한 파워를 보여주마, 다이너스터!
0: 안돼! 절대 맘대로 하게 듣지 않아!
3: 루시오!
1: 이제 안녕이다.
0: 혹시 이거 찾는 거야?
1: 뭐야? 안 돼! 내 코어를 내놔! 이게 무슨 일! 이럴 순 없어!
3: 그린아! 도와줘서 고마워! 백스! 내가 끝까지 막을 거라고 했지?
1: 감히 너희들이 내 계획을 방해! 잠깐! 안 돼! 안 돼! 멈춰!
3: 고마워!

0: 봅시다. 메카 다이노들은 모두 원래 모습을 찾아서 다이노워스로 돌아갔고.
1: 다 너희 덕분이야.
0: 이제 한 가지. 컨텀 스트림이 무너지고 있어. 어디서 빠져나오나.
2: 야, 그렇지. 빨리 탈출하자. 잠깐만. 아, 루시아.
3: 백스, 우리와 같이 가. 여기 있을 순 없어.
4: 헛소리. 내 계획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각오해두라고, 다이노스터.
5: 가자, 시간이 없어.
3: 그래, 가야지. 돌아가자.
1: 관텀 점!
2: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세상을 구하던 시절이 그리워. 히어로로 활동했던 거.
6: 데비스!
1: 무슨 일이지?
5: 다이노스터 변신!
2: 이건 또 어떤 다중우주에서 온 괴물이지? 저 녀석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방법은 힘을 합쳐 싸우는 거야!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0: 등 부려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페파 가족 음악대.
1: 페파 엄마 아빠가 다락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2: 엄마랑 아빠가 다락에서 이 상자를 찾았단다.
0: 오!
2: 여기 뭐가 들었을 것 같니?
0: 몰라요.
3: 여긴 악기들이 들어있단다.
0: 우와!
2: 이런 먼지가 꽤 쌓였군. 와!
3: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켰던 바이올린이야.
0: 엄마가요? 지금 한번 연주해주세요.
3: 너무 오랫동안 해보질 않아서.
0: 얼른요, 엄마. 연주해주세요.
3: 잘 될지 모르겠구나.
2: 잘하는데?
0: 엄마, 저도 해볼래요.
3: 이렇게 잡는 거야?
0: 네, 알았어요.
1: 어, 저런. 바이올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잡는 거야, 조지.
1: 조지가 내는 소리 또한 이상했어요.
0: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2: 페파, 이 북을 쳐볼래? 이건 쉬울 거야.
0: 네, 아빠.
1: 북소리는 그럴듯하죠. 페파는 신나게 북을 쳤습니다.
3: 잘하는구나.
2: 그래, 소리가 제법 나는군.
3: 당신이 연주하던 아코디언도 있네요.
2: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곡을 연주했었지.
3: 네, 맞아요. 이 곡 기억나요.
1: 조지도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2: 해보고 싶다고?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운데.
0: 조지,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워. 아코디언 연주는 북치는 것만큼 어려워.
2: 알았다, 해봐.
1: 아코디언을 연주하기에 조지는 너무 어립니다.
0: 아빠, 상자 속에 다른 악기는 없어요?
2: 불나팔이 있구나.
0: 불어볼래요.
2: 그건 아주 세게 불어야 해.
1: 불나팔은 소리가 안 났어요.
0: 소리가 안 나요.
3: 예전엔 불 수 있었는데.
1: 엄마가 불어도 소리는 안 났죠.
2: 내가 불어볼게. 나처럼 힘이 센 어른은 불 수 있을 거야.
1: 역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2: 도저히 안 되는군. 이걸 부는 건 불가능해.
3: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면 되잖아요. 당신 솜씨는 최고예요.
2: 그래, 내가 아코디언 연주는 좀 하지. 내 자랑 같아 뭐하지만.
3: 난 바이올린을 연주할게요.
0: 그럼 전 북을 칠게요.
1: 엄마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빠는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팔판은 북을 쳤죠. 그런데 조지가 연주할 악기가 없네요. 조지가 뿔라파를 불었습니다.
0: 엄마도 뿔라파를 못 불고 아빠도 뿔라파를 못 불고 그리고 나도 불지 못했는데 조지가 불었어요.

0: 개구리와 벌레와 나비.
1: 파파랑 조지가 할아버지네 놀러 왔습니다.
2: 와,
1: 예쁜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2: 할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3: 꽃에서 먹이를 얻어가기 때문이지.
2: 어떻게 해요?
3: 나비는 혀가 아주 길거든.
2: 제 혀보다 더 길어요?
3: 그럼 길지. 나비 혀는 배파 혀보다 훨씬 더 길단다. 나비는 그 긴 혀로 꽃에 있는 꿀을 마시지.
2: 와.
3: 나비가 우리 배파가 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2: 난 꽃이 아니야. 나는 페파야. 진짜 진짜 예쁘다. 나도 나비가 되고 싶어.
1: 페파는 나비 흉내를 냈습니다.
2: 난 예쁜 나비야.
1: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2: 조지, 나비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다른 거 해. 생각났다, 조지. 넌 꿈틀꿈틀 벌레 해. 나 봐라, 난 나비다.
1: 저런, 조지도 벌레 말고 나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3: 조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벌레 흉내를 내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단다. 벌레 흉내를 내는 건 아주 쉽거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마.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 다음 꿈틀꿈틀 기는 거지. 난 꿈틀꿈틀 벌레다.
1: 조지는 할아버지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2: 난 예쁜 나비, 난 예쁜 나비. 할아버지, 전 나비예요.
3: 그래, 페파. 아주 예쁼 나비 같구나.
2: 할아버지, 조지랑 뭐 하시는 거예요?
3: 우린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란다.
2: 나도 꿈틀꿈틀 벌레 할래요. 꿈틀꿈틀 벌레.
3: 난 꿈틀꿈틀 벌레다.
2: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난 네가 좋아. 난 꿈틀꿈틀 벌레.
3: 재밌구나. 이번엔 어떤 동물 흉내를 내볼까?
2: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기 개구리예요.
3: 그럼 이번엔 개구리 흉내를 내볼까?
2: 개구리 나비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벌레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3: 개구리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지.
2: 개구리도 소꿉놀이 좋아해요?
3: 그런 건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0: 우리가 뭐냐?
1: 치는 궁덩이에서 뛰는 거야.
0: 그래, 개구리도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1: 조지, 우리 개구리 흉내내자. 나는 나는 개구리. 나는 나는 개구리.
2: 개구리들이 큰 진흙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팔팔와 조지는 훌쩍훌쩍 신나게 뛰어놀았죠.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1: 아, 나비 흉내랑 벌레 흉내도 재밌지만 개구리 흉내가 제일 재밌어요.

0: 엄마, 아빠, 놀이.
1: 페퍼랑 조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0: 이게 뭐지?
1: 페퍼가 옛날 옷상자를 발견했습니다.
0: 와, 이건 아빠 모자다. 이건 엄마 옷이고. 조지, 우리 엄마 아빠 옷 입고 엄마 아빠 놀이 할까? 자, 아빠 모자 써. 아빠 코트도 입고. 여보 멋져요. 이제 내 차례다.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모자도 써야지. 여보, 신발은 어디 있어요? 나도 엄마 신발을 찾아야지. 이제 예쁘게 화장만 하면 돼. 엄마처럼.
1: 페퍼는 엄마 화장품을 찾았어요.
0: 아하! 분을 발라야지. 예뻐졌다. 이제 립스틱 발라야지. 예쁜 우리 엄마 같다. 여보 나가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1: 엄마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2: 어서 오너라, 페퍼, 조지.
0: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 너희들한테 어서 오라고 했어.
0: 난 페퍼가 아니에요. 페퍼 엄마예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0: 안녕하세요. 이분은 페퍼 아빠예요. 조지.
2: 페퍼 아빠도 안녕하세요.
0: 잠깐 실례할게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끊어요.
1: 페퍼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지는 재미가 없었죠.
0: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러 갈까요?
2: 잘 가요, 페퍼 엄마, 페퍼 아빠.
0: 안녕히 계세요.
1: 페퍼 아빠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3: 어서 오너라, 페퍼. 어서 오너라, 조지.
0: 전 페퍼가 아니에요. 페퍼 엄마예요. 이분은 페퍼 아빠고요. 페퍼 아빠도 일하러 왔어요.
3: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퍼 아빠. 근데 조심하세요. 흙웅덩이가 깊으니까요.
0: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땅을 파면 어떡해요? 옷을 버리잖아요. 나도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어요.
2: 아이스크림 먹자.
0: 아이스크림이다.
2: 페퍼, 조지, 옷이 그게 뭐니? 아이스크림은 곧 벗고 먹어.
0: 난 페퍼 엄마예요. 이분은 페퍼 아빠고요.
2: 그러세요?

0: 예쁜 페파랑 조지는 어디 있어요?
1: 우리도 몰라요.
0: 어쩌나? 이 아이스크림은 페파랑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1: 우리 여기 있어요.
0: 페파? 조지. 여기 있었구나.
1: 네, 엄마. 우리가 엄마 아빠인 척 했던 거예요.
2: 그걸 감쪽같이 몰랐구나.

0: 밖에서 놀던 페퍼랑 조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1: 페퍼, 네 신발은 어디 있니?
2: 어, 잃어버렸어요.
3: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 같이 나가서 마당을 한번 찾아볼까?
2: 네.
0: 모두 페퍼 신발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페퍼 엄마는 꽃밭을 찾아보지만 꽃밭에는 없죠.
3: 없네.
0: 페퍼 아빠는 손수레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1: 없네.
0: 페퍼와 조지는 화분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죠.
1: 아무리 찾아봐도 페퍼 신발이 영 보이지 않는군.
0: 페퍼의 신발은 어디로 간 걸까요?
2: 이제 난 뭘 신고 다니지?
3: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네 신발이 많이 낡아서 새로 사주려고 했어.
2: 그럼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엄마.
3: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2: 조지, 난 새로 빨간 신발 살 거다.
0: 페퍼랑 엄마가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3: 우리 페퍼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2: 빨간 신발이요.
4: 그래, 페퍼. 예쁜 새 신발을 찾아줄게.
2: 빨간색으로요. 아셨죠?
4: 알았어. 이런 거 말이지?
2: 우와. 새 신발이다.
0: 조지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1: 아이쿠, 우리 조지 잘하네.
2: 아빠, 아빠. 새 신발 샀어요. 빨간색이에요.
1: 그래, 빨간 신발이구나.
2: 엄마, 제 새 신발 예뻐요?
3: 그래,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고.
2: 조지, 누나 새 신발 예쁘지?
0: 모두 파파의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2: 전 새 신발이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절대로 벗고 싶지 않아요.
0: 목욕을 할 때도 파파는 새로 산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팔파는 새 신발을 벗지 않았죠. 팔파는 잘 때도 새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3: 페퍼, 그래도 잘 땐 신발을 벗어야지.
2: 그냥 신고 잘래요. 새 신발 벗고 싶지 않아요.
3: 알았다. 잘 자라, 페퍼, 조지.
2: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1: 잘 자라, 우리 예쁜 아기들.
0: 밤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다 젖었죠. 페퍼 엄마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아빠도 장화를 신었고 조지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페퍼는 새 신발을 신었네요. 조지가 풀밭 사이로 뜁니다. 페퍼도 풀밭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신발이 젖는 건 싫었죠.
2: 난 젖은 풀밭에 들어가서 놀 수 없어. 아오.
0: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뜁니다. 페퍼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이 됐죠. 엄마와 아빠까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페퍼가 어디 가는 걸까요? 페퍼도 장화를 신는군요.

0: 진흙웅덩이에서 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요. 유치원 잔치.
1: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파파 가족도 초대를 받았죠. 파파 친구들도 있네요. 고양이 캔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0: 친구들아, 안녕.
2: 안녕, 페퍼.
3: 유치원 행사가 열려서 신나.
0: 나도. 넌 뭐가 제일 좋아?
4: 네.
3: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5: 난 풍선이 제일 좋아. 난 점프성이 제일 좋아.
0: 난 전부 다 좋아.
6: 페퍼 말이 정답 같구나.
5: 나중에 봐, 페퍼.
0: 나중에 만나.
6: 조지, 넌 뭐가 제일 좋으냐?
7: 공룡.
8: 저런, 어린이 유치원 잔치엔 공룡이 없어, 조지.
6: 아마 공룡 풍선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8: 공룡 풍선을 불어주는 데가 있을까 몰라요.
6: 물론 있을 거야.
0: 조지랑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데 가도 돼요?
6: 그럼.
1: 이모 토끼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8: 자, 수지, 너도 이제 호랑이 같구나.
0: 고맙습니다.
4: 네.
0: 와, 수지, 네 얼굴 멋있다. 고양이 얼굴이야?
3: 아니야, 난 호랑이야.
4: 네.
8: 페파, 얼굴에 그림 그리러 왔니?
0: 네, 맞아요. 저는 코끼리요.
8: 어쩌나? 코끼리는 잘 못 그리는데? 호랑이는 안 되겠니?
0: 네, 좋아요. 호랑이요.
8: 자, 페파, 너도 이제 호랑이야.
0: 난 호랑이다.
8: 조지, 넌 뭘 그리고 싶니?
7: 공룡.
8: 공룡? 공룡 대신 호랑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자.
0: 난 호랑이야.
5: 나도 호랑이다.
3: 호랑이는 그런 소리 안 내.
5: 네가 어떻게 알아?
3: 호랑이는 아주 큰 고양이거든.
9: 미야오.
3: 나도 고양이고. 캔디,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래?
0: 좋아.
3: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호랑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호랑이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
8: 여기들 있었구나. 어머나, 모두 호랑이들이네.
3: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8: 호랑이들아, 다음엔 뭘 하고 싶니?
7: 공룡.
6: 맞아. 조지한테 공룡 풍선을 찾아줘야지.
8: 너희들도 모두 같이 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풍선을 받으러 왔어요.
10: 어서 와요. 여러 동물 풍선이 많이 있어요.
0: 저는 코끼리 풍선 주세요.
10: 여기 있다, 페파.
0: 전 캥거루 풍선이야.
5: 전 사자 풍선이야.
0: 원숭이 풍선이야.
5: 앵무새 풍선이에요.
10: 그래요, 여기 모두 있어요.
6: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조지는 공룡 풍선을 원하는데 있나요?
10: 아유, 저런, 공룡 풍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죠?
6: 조지, 걱정 마. 아빠가 만들어줄게. 기다란 풍선 두 개만 주시겠어요? 모두들 잘 봐요.
1: 아빠가 긴 풍선 두 개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6: 됐군. 이게 뭔지 누가 맞춰볼래?
0: 캥거루 아니에요?
6: 아니에요. 이건
7: 공룡.
6: 맞아요. 공룡이에요.
1: 아빠가 풍선으로 공룡을 만들었어요.
7: 와, 공룡.
0: 이제 장난감 성에 가요.
1: 팔팔한 장난감 성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모두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0: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행사는 처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3: 아들!
4: 위험해!
2: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5: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3: 잠깐만!
2: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6: 괜찮아?
7: 응, 괜찮아.

0: 레디.
1: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궁금한 게 참 많죠.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아이들이 찾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2: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1: 선생님만 떴다 하면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3: 열정적인 선생님.
4: 멋있는 선생님.
5: 수학을 아는 선생님. 수학을 느낄 줄 아는 선생님이었구나.
1: 신나는 수학. 표현하는 수학. 생활 속에서 찾는 수학.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으로 수학교실을 사로잡은 초등수학 초통령 이영배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수학도 문제없다는 화제의 교실로 떠나봅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 여기가 바로 수학초통령 이영배 선생님의 교실입니다. 수학 시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6: 자, 준비됐나요? 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는 거 뭐죠? 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전원 참여해서 협동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자, 30 시작!
1: 늘 박수치기로 수업을 여는 선생님. 이건 곱셈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수강각을 기르는 활동이라는데요.
6: 탈락. 야, 우리가 근데 30에는 5가 몇 번 들어가죠? 몇 번 들어가죠? 자, 두 번째 기회입니다. 30 시작.
1: 학기 초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라 성공하는 날은 수학 시간이 더욱더 즐거워진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아이들이 배울 것은 수학 개념의 기초 분류하기. 선생님은 먼저 귀여운 동물 사진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보는데요. 이 사진으로 분류 기준을 정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6: 분류 기준을 뭘로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효원 소개 말해볼까요? 순한 거와 순하지 않는 사나운 걸로 했는데 이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어떨까요?
7: 없어요.
6: 왜 없어요?
7: 사나운 녀석도 안 사나울 수도 있으니까.
6: 이게 사람한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저 기준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 그죠?
8: 아이들이 기준을 정할 때 그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을 많이 말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거, 예쁘지 않은 거, 귀여운 거, 사나운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자기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이 돼서 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6: 네, 또 말해볼까요? 준이야 말해볼까요?
9: 귀 있는 예로 귀 없는 예로 귀
6: 없는 게 뭐예요? 귀 없는 거 같은 건가요?
9: 아버랑 독수리.
6: 아버랑 독수리 귀가 없다. 한번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봐야 될 문제예요.
1: 아이들이 엉뚱한 기준을 제시해도 선생님은 결코 답을 주지 않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해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려는 거죠.
6: 그렇죠. 날 수 있는 것과 날 수 없는 거죠. 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10: 네.
6: 독수리. 하나죠. 날 수 없는 것은 몇 개예요? 다리가 있는 거 몇 개예요?
10: 5개.
6: 자, 그다음에 두 개의 다리는?
1: 분명한 분류 기준을 찾은 다음엔 반드시 세어보는 것도 해봐야 하는데요.
10: 정전.
6: 정전이죠?
10: 네.
6: 자, 분류 기준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자, 그만. 자, 수라는 말이 너무 커서 수로 할게요. 수.
1: 자, 수로 했을 때. 일단 눈 짐작으로 동전의 개수를 세어보는 아이들.
6: 수가

0: 둘이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세어보면 하나, 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10분가량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점프 화제가 시작됩니다.
2: 점프 과제란 점프가 뛰어오르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질을 좀 높이기 위한 학생 맞춤형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선행 학습을 제외한 본 차시에서 습득할 수 있는 개념이나 내용을 익힐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과제는 점프 과제가 될 수가 있어요.
1: 점프 과제는 일종의 문제풀이 시간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0: 궁금증이 드러나게 역할극을 해서 궁금증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시간은 4분만 주겠어요. 연습할 시간입니다.
1: 점프 과제 1단계는 수학 역할극으로 궁금증 찾기. 궁금증이란 건 결국 문제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걸 역할극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아이들의 오감을 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고 친구의 말을 듣고 또 그 친구 말에 맞게 자신의 어떤 몸짓으로 표현하면서부터 감정을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학적인 내용까지 있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재미에 의미를 더한 수학 역할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학 활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의 궁금증은 무엇이었나요? 자, 잠깐만요. 그냥이 뭐였을까요?
3: 어떻게 해야지 과일의 개수를 알 수 있는지.
0: 우리가 과일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1: 점프 과제는 배운 내용만 잘 떠올려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인데요.
0: 자, 주모, 이 점프 과제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짝과 함께 5분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과 무조건 이야기를 해서 이 점프 과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도전! 하고 도전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려 20분을 투자하는 선생님,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 20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20명에게 물어보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수학 수업의 철학이거든요. 그럼 저는 교관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찰하죠.
1: 점프 과제의 절대 원칙은 짝 털은. 이러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 11 개요. 맞췄어. 그러면 이거 이쪽에서
5: 설마 최대의 과일이야?
6: 채소.
5: 왜? 선생님 저번에 채소 냈잖아.
1: 짝과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는데요. 생각은 글로 써도 좋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면 선생님께 도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랍니다.
2: 점프 과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자신의 언어로 선생님한테 설명한다는 그 의사소통 역량을 크게 본 거죠. 분류해서 기준을 정해 분류해서 세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선생님한테 설명한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거거든요.
1: 이번 점프 과제는 사진 속의 과일을 분류해서 설명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네 가지 목표에 맞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짝과 함께 풀더라도 도전은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7: 분류 기준은 색깔입니다. 사과의 개수는 5개입니다. 노란색 자매는 4개고 초록색 수박은 5개입니다.
0: 어떻게 세워봤나요?
7: 가지 크기로 해봤습니다. 빨간색 사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노란색 자매는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이고 초록색 수박은 5개니까 하나

0: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1: 어, 좋아, 잘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고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아요?
0: 잘 셀 수 있고 정확하게.
1: 성공! 성공이야, 성공이 성공이에요.
2: 첫 도전에 성공한 친구가 나오자 줄을 지어 도전해보는 아이들.
1: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3: 주문이 걸릴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1: 참외가 개수가 몇 개인가요? 참외 개수 봐보세요. 참외 개수 몇 개? 참외 개수가 몇 개예요?
3: 참외 개수요? 네 개예요.
1: 그 다음에 수박 개수가요?
3: 수박 개수는 다섯 개.
2: 선생님은 설명이 틀리거나 부족해도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다시 생각해볼 것을 주문하는데요.
1: 참외는요, 채소예요. 참외 채소입니다. 수박도.
2: 하지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엔 약간의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공책에 꼼꼼하게 풀이한 다음 선생님께 도전한 이 아이.
1: 크고 작은 걸 해야 되면 큰 건 어떤 거예요? 큰 건 몇 개예요?
3: 큰 거는 수박인데 네 개예요.
1: 수박 한번 다시 봐볼까요? 몇 개인가?
3: 수박 다섯 개.
1: 네, 다시 도전하세요.
2: 말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1: 그럼 이렇게 분류하고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아요?
2: 이 아이는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요.
1: 자, 그거 다시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2: 속상할 법도 한데 실망한 기색 없이 다음 도전을 준비합니다. 과연 이번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다 했잖아요.
4: 그어서 세니까 편리하고 좋아요.
1: 정확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4: 네.
1: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과일은 어떤 거예요?
4: 수박이랑 참외요.
1: 성공!
2: 실패에 더 주눅들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1: 이 점프 과제를 엄청나게 대단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결하면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 듯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성취감이 자신의 자존감으로 이어져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분류 기준을 정해서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아요?
5: 자기가 틀린 것을 다시 정확하게.
1: 틀린 것을?
5: 네.
1: 과일의 개수를 정확하게?
5: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 그렇죠. 자, 성공을 하겠습니다.
2: 수학 시간에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죠?
5: 그 성공했으니까 좋아요.
2: 아이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마엔 땀이 줄줄. 그래도 선생님은 힘들 줄 모른다는데요.
1: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그 말과 행동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하는데 아이들 근데 수학 시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나 무언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되면 그런 힘든 게 많이 없어지죠. 성공! 다행히 성공입니다.
2: 도전에 성공한 아이들은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1: 들어가세요. 근데 점프 과제에 성공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먼저 도움을 요청한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힌트만 줘야 돼, 힌트만.
2: 이게 바로 점프 과제 수업 4단계. 친구의 도움을 받고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아이. 과연 이 아이는 도전에 성공할까요?
1: 그럼 이렇게 분류해서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3: 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1: 좋아요. 성공!
2: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수학이 어려운 아이도 누구나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점프 과제. 때문에 아이들은 도전 시간이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그렇다면 점프 과제 수업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여기에도 선생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1: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을까요?
6: 기준.
1: 분류 기준이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6: 수.
1: 그죠, 수. 또 있는데요.

0: 먼저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중요한 단어를 떠올려보게 하는데요.
1: 자, 수, 세, 어, 보기를 분류했을 때 좋은 점을 알아봤죠. 중요한 단어를 바탕으로 원래 공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할 건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0: 골라낸 단어들은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자, 선생님한테 도전할 친구 나오세요.
0: 정리한 문장 역시 선생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성공.
1: 과제를 활용하고 나서 아이들이 수업 수학 수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게 함양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나 사고력도 향상이 되겠죠.
0: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보상을 해줄까요? 주인공은 멸치. 그것도 매콤한 고추장을 듬뿍 찍은 멸치예요. 꽤 매울 텐데 엄청 잘 먹네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무려 20년간 써먹은 보상 방법이라는데요. 고추장 멸치도 점프과제 수업도 처음엔 모두 낯선 것이었지만 아이들은 이제 푹 빠졌답니다.
2: 멸치 맛있어요?
3: 네. 근데 왜 보여? 맛있어요.
0: 이영배 선생님은 수업 자료를 실생활에서 찾는데요. 아이들이 수학을 쉽고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실생활 수학 소재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끄럼틀 시소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애들이 많이 타보고 아이들이 많이 친숙하니까 이 실생활 소재를 아마 도입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 사고로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일상의 풍경을 담아 수학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1: 예전에는 그 신호등 색깔만 어떻게 보면 소재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생활 수학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차로를 찍어서 이 교차로에서 아이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신호등을 그 불빛을 한번 찾아보는 그 수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차들이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규칙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알고 또 이 생활 속에서 수학을 알아야 이 교차로에 신호등도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생활 속에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알기도 해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지금 교차로를 한번 찍어보고 신호등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0: 선생님이 실생활 소재로 말하는 수학 수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부터인데요. 이런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독 수학 시간만 되면 입을 닫아버리는 아이들의 말문을 열고 싶었던 거죠.
1: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수업시간 하니까 아이들이 무기력하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을 좀 한번 수업에 좀 참여 좀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생활 광고지나 전단지였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도입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저거 뭐지? 저거 집에서 봤는데? 거리에서도 봤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반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올해로 12년째. 교과서의 문제를 실생활 문제로 옮겼더니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1: 이 버스 전용 시간이 2시간씩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에 4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규칙으로 어떻게 보면 제시할 수도 있고 곱셈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시간이 나왔을까. 그런 수업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 실생활 수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함? 실생활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걸 몸소 느낄 수 있어요.
0: 자, 얘들아, 주먹. 저학년 아이들도 실생활

0: 생활 수학 수업을 무척 재미있어 한다는데요.
1: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재미의 의미를 더한 수학 역할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증을 줄 실생활 소재는 무엇일 것 같아요? 창문이죠.
0: 실생활 수학 수업은 생활 속 풍경을 담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1: 제가 실생활 수학 수업을 제가 단계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만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 말하는 거. 왜 이걸 했냐면 아이들 중에 수학 시간에 말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런 유리 창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2: 네, 왜요?
1: 말해볼까요?
0: 다양한 생각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1: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유리 창문을 딱 봤을 때 과연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학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수학 역할극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언제나 먼저 찾아야 될 게 궁금증이에요.
0: 실생활 수학 수업도 수학 역할극을 통해서 궁금증을 찾아보는데요. 이때 역할극의 대사는 짧지만 일상적인 것으로 사진 속에서 떠올릴 만한 궁금증이 포인트입니다.
1: 레디!
3: 진짜 따뜻한 언니 누나?
4: 네. 범현아, 엄마랑 함께 마트에 가지 않을래?
5: 좋은데요.
4: 왜 그러세요?
5: 옛날에 한 번씩.
1: 역할극을 해봤는데 관우의 궁금증이 무엇이었나요? 뭐였어요? 그렇죠. 유리 창문은 왜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분명히 사각형으로 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잠깐만요.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짝과 함께 찾아보고요. 그리고 짝에게 설명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도전하면 됩니다. 유리 창문을 통해서 사각형을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유리 창문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까? 왜 사각형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저학년이지만 저는 충분히 궁금증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 자, 도전 이제 가능합니다.
0: 이 수업의 장점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1: 자, 말해볼까요?
6: 사각형은요, 넓어서 잘 보이는데 삼각형은 아예 그냥 삼각형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풍경이나 그런 구름이. 동그라미 원은 보이긴 보이는데 사각형보다는 많이 안 보여서.
1: 좋아요. 호석이 말해볼까요?
7: 저는 그거 사각형으로 창문을 했을 때는 열기에는 좀 편할 것 같고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좀 빡빡해서 잘 열리지 않을 것 같고 그거 원으로 만들면 잘 굴러가서 손을 찔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 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7: 네.
1: 자,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성공을 하겠습니다. 자, 말해볼까요, 성호?
8: 원 모양으로도 만들면 문학일 것 같은데 사각형은 모두 다 채울 수 있어서 것 같아요.
1: 빈틈이 없어서 남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좋아요. 성공하는 거 하겠습니다. 성공.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운 내용을 잘 떠오르면서 짝꿍과 함께 하부부터 시작합니다.
0: 이번엔 배운 내용을 마치 배틀이라도 하듯 한마디씩 주고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9: 왜 유리창문이 사각형인지 알아봤어.
1: 유리창문이 사각형인 이유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어.
0: 관찰과 체험, 표현하는 것으로 수학적 사고의 틀을 키우는 말하는 수학 수업. 이런 수업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10: 수학은 어떤 공부야?
11: 재미있는 공부예요.
12: 선생님 수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11: 선생님 수업 중에요?

0: 선생님을 만나면서 싹 바뀌면서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1: 그럼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0: 약간 표현하는 거? 실생활에서 찾는 거?
2: 실생활 수학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수학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소비자로서의 교육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삶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나중에는 이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3: 교과서에 갇힌 수학이 아닌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수학. 글로 풀이하는 수학을 넘어 말로 표현하는 수학. 재미의 의미를 더해 친구와 소통하는 수학. 그것이 이영배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딴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안녕, 또 만났네.
2: 하이,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을 할까?
0: 오늘의 미션, 우리 가족의 최애 요리 소개하기. 장보기와 요리하기에 꼭 참여해줘.
1: 그럼 누나인 내가 먼저 해볼게.
2: 오늘은 수육 전골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그 다 먹고 나서 고기와 야채가 우려 나오는 그 국물로 죽과 칼국수를 해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재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야채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 부추 없으면 안 먹어요. 부추. 버섯도 넣으면 식감 좋아요, 버섯. 이렇게 네 가지를 살 거거든요.

0: 그러면 장바구니를 챙겨서 한번 가볼게요. 출발.
1: 누나 벌써 출발했네? 내가 소개하는 음식도 듣고 가. 안녕. 오늘 내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해 줄 건데 어떤 걸 해줄지 모르겠어. 샤브샤브, 스시, 라클렛. 치즈를 녹여서 다양한 재료 위에 부어 먹는 요리야. 라클렛 하면 뭐가 필요할까? 어니언, 빕, 이름이 뭐지? 아사, 잘 모르겠다.
2: 아스파라거스?
1: 치즈, 당연히.

0: Guitar Center. 여기 파프리카 있나? 아, 여기 있지. 빨간 색이 조금 맵게 생길 것 같아서 오렌지로 한번. 여기 봐. 재미있는 물품 소개 코너가 많아.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지? 아, 버튼! 진짜 재밌다. 구경하느라 장을 못 보겠어. 이제 이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보자. 린디 머쉬움 아까먹고 아스파라거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다. 이거 바퀴를 쓱 가면 안에 큐브가 나와. 젤리 같은 게. 드디어 에그다. 이런 걸 샀다. 달걀은 조심조심 넣어야 돼. 치즈가 어디 있을까? 이거 치즈
1: $7.99
0: 했다 드디어.
2: 잘 살려나?
0: 네. 우리 차가 어디지?
3: 주찬이 진짜 많이 샀다.
0: 응, 조금 무거웠어. 누나는 어디로 갔어요?

0: 6개랑 핫도넛 하나랑 핫도그 2개랑 야채 햄빵 하나요.
1: 그래요.
0: 인생 뭐 있나? 어플.

0: 보여드릴까요?
1: 네.
0: 마티아 기분이 어때?
2: 엄청 좋아.
0: 왜?
2: 내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해녀다. 해녀다. 강릉. 부추랑 버섯 사러 가볼게요.
3: 부추.
2: 부추. 아,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 미나리, 한가 미나리. 청경채. 왜 그렇게 오래 골랐어? 어,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거랑, 뭐였지? 이거 사요, 이거. 뭔가 파리 상품 한우꼬리도 샀어요. 이거 짜서 불닭소스 해먹으면 맛있는데 불닭소스 사면 안 돼? 불닭소스 맞아. 어, 불닭소스 찾았다. 샀다, 맞지?
3: 가벼운 거.
2: 얘는 가벼운 거.
4: 짜잔! 이제 내가 다 장본 거야.
5: 라클렛은 엄청 쉬워서 그냥 이걸 조심하게 자르면 돼. 왜 내 가족이 라클렛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너무 건강한 것들이 다 있잖아. 이것도 있고, 그린빈도 있고, 스파라거스도 있고, 건강해서 내 가족이 좋아해. 그 다음 또 맛있어.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어, 너가 라클렛 하면 이 재료들 꼭 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재료는 치즈. 이거 없으면 라클렛이 아니야. 왜냐면 라클렛은 치즈가 있어야지 라클렛이야. 끝났다. 이제 먹자. 너무 맛있겠다.
2: 수육 전골 때문에 이렇게 장을 봤는데 부추를 샀고요. 부추 맛있어요. 배추, 알배추 귀엽죠? 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6: 수육 전골 재료인 버섯, 청경채, 배추 등 냄비에 예쁘게 올려줘요.
2: 감사합니다.
3: 너무 크다.
6: 잘 삶은 고기는 10개 썰어요. 미안하니까 엄마가 하셨어요.
2: 푼 닭소스 한번 구워볼게요. 이 참소스랑 연겨자 이거는 기본 소스여서 세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연겨자, 이게 킥이에요. 됐다. 예쁘다.
5: 우와, 어떤 맛이야?
2: 잘 먹겠습니다. 양배추랑 참소스랑 이렇게. 야채가 맛있는 건 처음이야. 배추.
7: 이거 맛있어.

0: 도전소스에 진짜 잘 어울려.
1: 이다, 이다. 으아. 파. 맵다.
0: 오리백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1: 나야 또 뭐해? 어?
2: 복숭아 깐거 있지?
1: 나루야 방금 밥 먹었는데.
0: 누나 빨리 와. 우와 맛있겠다. 엄청 잘했네.
3: 고마워.
1: 이거 이름 뭐지?
0: 라클레.
3: 나는 먼저 어떤 치즈를 할까? 나는 일단 매운 거 좋아해서 매운 치즈를 먼저 해볼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으면 구워져. 기다려야 돼.
1: 엄마 보여주고.
0: 치즈.
1: 녹았어?
0: 응.
3: 와. 이거랑 계란도 같이. 치즈. 근데 내가 여기 라클렛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걸 구운 동안 이것도 구울 수 있잖아.
0: 나는 치즈를 뺄 때 엄청 재밌어.
3: 맞아.
0: 그냥 쑥 내려오니까.
3: 언니는 조금 먹어줄래? 다 했어?
0: 치즈비가 오네?
3: 와, 이거 조금 많이 재료를 넣긴 했어.
0: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해줘.
3: 뭐 하네? 알려줘.
0: 뭐, 수시? 아니면 떡볶이?
3: 좋아해줘서 고마워.
0: 너가 잘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것 같아? 한번 이거 만들어봐.
3: 엄청 좋은, 엄청 맛있는 막 밥이야.
4: 최애 요리 소개하기 미션 성공! 서로 장바구니를 보고 먹어보고 싶었던 것은
0: 치즈!
3: 매운 소스!
4: 나도!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 6단계 우리 가족 최애 요리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 이제는 기다려지지? 후후후.

0: 세상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있을까?
2: 저는 항상 행복해요.
3: 아, 항상 행복해?
2: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만족해요.
4: 자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0: 있고 가끔씩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도 읽어드리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1: 사람은 누구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2: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1: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3: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4: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2: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여기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4: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3: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4: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3: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4: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순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기로운 풀이 숲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4: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3: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4: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4: 코미디언 참 재밌는데.
3: 아, 재밌어?
4: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3: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4: 네.
1: 행복은 이를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2: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1: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2: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1: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해서 행복을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지.
4: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3: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4: 미로 같은 거네요.
2: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0: 잖아요.
1: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0: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1: 돈 자체가 뭐가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0: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1: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0: 돈 자체에 물건을 살수 있는 가치.
1: 그렇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0: 오래 살기 위해서.
1: 오래 사는 건왜 오래 살려고 하지?
0: 죽음이 두려우니까.
1: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0: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2: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3: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두 명, 세명 되거든요.
4: 오, 기획사가 꽤 크네.
3: 참 재밌는 게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4: 아, 빵 터졌어.
3: 네.
4: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혹시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
3: 네.
1: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0: 근데 벤담이란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1: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0: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1: 어떤 문제가 있나?
0: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게 아닐까요?
1: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0: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5: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2: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3: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4: 그렇지.
3: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1: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0: 저희 둘.

0: 우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1: 그렇지. 그건 맞아.
0: 네.
1: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0: 맞죠.

0: 있어. 장하윤의 엄마 진현정입니다.
1: 아이고, 윤정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2: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한테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3: 제가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1: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4: 경희대 갈게요.
3: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 때 저 코미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2: 오늘 만났네.
3: 네.
1: 그럼 민준아 또 보자.
3: 네. 응. 안녕히 계세요.

0: 무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계곡과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죠. 오늘은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놀이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그럼 물놀이하기 전 필요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방법입니다.
1: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은 했나?
2: 준비 운동이요?
1: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0: 발 운동 시작! 옆구리 운동, 허리 돌리기, 다리 운동, 마지막으로 발 벌려 뛰기.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 잘했어. 들어가자. 잠깐!
1: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2: 됐다. 들어가자.
0: 물놀이를 한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3: 물놀이를 1시간 이상 하지 않고 물놀이 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줘요. 또 잠시 쉴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저체온증 예방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물놀이 때 꼭 필요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

0: 활짝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졸려주세요. 자, 됐나요?
1: 예!
0: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꼴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2: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0: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3: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건강한 물놀이 즐겨봐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해도 육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쿠파우하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4: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5: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공격!
1: 응? 이건 뭐냐?
2: 삐리빠빠.
0: 어? 뭐 하는 거야?
1: 아, 눈부셔! 눈부시다가 밀밀이야!

저건 뭐냐? 일단 멀리 피하는 게 좋겠어. 숨어 있어.

밀 일이야? 밀 일이야? 아차!

0: 모냥? 모냥! 모냥! 대답해!
1: 잠깐! 뭐다? 누군지 모르지만 모냥을 잡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얜 내가 데려가야 해.
2: 괜찮을까?

0: 어쩔 수 없군. 아라리오!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1: 레리오!
2: 레리오!

0: 방금 뭐지?
1: 나도 봤어. 뭐야? UFO 같은 거 아니야?
0: UFO?
1: 가보자. 가자.

0: 좋아. 바라디오.
1: 바라보보다.
0: 바라디오. 바라디오! 그렇죠! 바라디오!

0: 그쪽으로 가면 안 돼!
1: 해치?

0: 바로 뿅!
1: 뽁! 바로 뿌빠!
0: 여기 숨어있어. 골레리오!

0: よっしゃ、レディーよ、レディーよ、もういらない、
1: ピリパパ、
0: うん、

0: 폐하 방통황제님 모셨습니다.
1: 들어오라고 해요. 어서 오게.
2: 태평한 소리 말고! 인간계에 뭔 일이 났길래 이 난리야! 모냥 하나 못 잡고 다 뭐하는 거야?
1: 모냥 때문이 아니야.
2: 뭐야?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입기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Where's the studio?
1: Oh, here! 정의의 처음맨과 악당 끝장맨!
2: It's me, 끝장맨!
1: So, how do you feel right now?
0: I'm so excited right now!
1: Cool! Let's go in!
0: Okay.
3: Oh, 오셨네. Hello.
1: Hello, nice to meet you.
4: 그래.
0: Hi.
3: 자, 인사하시죠. 이쪽은 정의의 처음맨.
4: Hello.
3: 그리고 이쪽은 악당 끝장맨.
0: Oh, I am 끝장맨.
5: 용기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0: 같이?
3: 예, 예,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4: 예.
1: 오케이.
0: 오케이. 예.
3: 자, 끝장맨이 우주를 끝장내려고 한다. 레디, 액션!
6: With this bomb, I will destroy the universe!
7: No!
6: Fire!
7: I will crush you.
3: Cut! 끝장맨! 아니! 지금 처음에는 끝장맨 폭탄을 눕혀버렸어요. How would you feel?
0: Angry?
3: 그렇지. Very angry. Okay?
0: Okay. Okay.
1: Fred, imagine you're angry right now. Angry!
0: Okay. I am angry. I am angry.
7: I am angry. Yes! I am angry!
3: 오케이, 그 느낌 살려서 액션!
7: I am angry! I will crush you!
3: 컷! 오케이!
1: Good job, Fred!
3: 자, 이번 씬은 처음맨과 끝장맨의 결투 끝에 끝장맨이 지는 장면, 레디, 액션!
7: 야! 야! 야!
0: Oh, it's all over.
3: 컷! 컷! 끝장맨! 아니, 당신 지금 싸움에서 졌잖아요, 에?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0: Sad?
3: 그렇지! Very sad! 슬퍼해야죠!
0: Okay.
1: Red, imagine you're sad.
0: I am sad.
7: I am sad. I am sad. Yes! I am sad!
3: Okay! 그 느낌 살렸어요. Action!
7: It's all over.
3: 컷!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씬. 처음맨이 끝장맨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한다. Ready. Action.
4: 끝장맨,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0: What is it?
4: I'm your brother.
0: You're my brother?
3: 컷! 끝장맨! 아니, 지금 왼수 같던 처음맨이 사실은 당신 형이래잖아, 형! 깜짝 놀래야죠!
0: Okay.
1: Red, imagine your surprise.
0: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Yes, I am surprised!
3: Okay, action!
0: What? You're my brother?
4: Yes,
0: we are brothers! Wow, I have a brother.
1: Fred, imagine you're happy right now. Ah, happy!
0: Wow, I have a brother! I am happy!
4: Brother!
0: Brothers!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 뺨 속을 드립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와,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오, 됐다, 됐다. 빨리 많이 캐야 돼. 그,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1: 점심.
0: 점심 굶어야 돼. 풀이 나와야 되는데.

0: 얘들아,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괜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괜히
1: 아, 힘들어.
2: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약간 종합적인

0: 그거잖아요.
1: 그니까.
0: 우리 그동안 한 거 좀 생각해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2: 오, 낚싯대.
1: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0: 아니면 우리 그.
1: 우리 낚싯대 되게 좋다.
0: 손전등 어디 있지, 손전등? 아까? 받은 거?
1: 손전등 여기.
0: 손전등 안에 건전지로 한번 어? 해보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3: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색다른 방법 하나가 나왔어요.
0: 짜잔! 어? 검종이.
1: 아, 검종이.

0: 가죠.
1: 오, 된다.
0: 된다고요?
1: 된다, 된다.
0: 진짜?
1: 연기 났어. 어, 지금 타고 있어.
0: 계속 잡고 있어야겠다.
1: 타고 있어.
0: 어, 그러네.

0: 근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1: 바람이.
0: 바람 때문에 그런가? 아, 지금 종이랑 접촉이 떨어졌구나. 이게 원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알루미늄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뒤에 있는 흰 종이에 옮겨지면은 그게 불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랑 종이랑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붙다 마른 것 같거든요?
1: 아쉽다. 어떻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돼요? 어? 안 되잖아. 내가 봤을 때 되게 얇게 해야 될 것 같아.
1: 완전 얇게?
0: 네. 어렵다. 자.
1: 껌종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종이가 자꾸 떨어진다. 괜찮아. 또 할 수, 또 하면 돼. 이거 오늘 할 때까지, 우리 이거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0: 계속.
1: 순간.
0: 근데. 이게 잘 안 겹쳐가지고. 후.
1: 자.
0: 여기에 한쪽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1: 후.
0: 잠시만요, 이렇게.
1: 두근두근.
0: 하나.
1: 두근두근.
0: 하나. 셋. 오! 오!
1: 오! 오!
0: 됐다!
1: 오! 됐다!
0: 오! 오!
1: 오! 오!
0: 됐다!
1: 오! 됐다!
0: 오! 됐어! 드디어!
1: 됐다!
0: 됐다!

0: 됐어! 불 붙었어!
1: 어, 불이다! 됐어요?
0: 어, 드디어. 진짜로 굉장히 힘들구만.
2: 종이 아까 그거 있지?
0: 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0: 입을 벌렸다. 입 벌렸지, 이거.
1: 어? 어, 그러네. 우와, 하나, 둘씩. 우와,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0: 크, 맛있겠다. 에이, 먹어볼게.
2: 진짜 갑자기 배가 배에서 진동 울렸어.

0: 맛있어. 간이 딱 돼.
1: 진짜?
0: 딱 돼. 먹어봐. 맛있어요. 그치?
2: 오, 괜찮다.

0: 스타 큐. 네, 저희가 여기는 어디죠?
1: 무인도요.
0: 그렇습니다.
2: 무인도이죠.
0: 네, 네, 무인도에서 저희가 첫 끼로 조개를 잡고 굴을 잡고 그리고 꽃게,
1: 소라,
0: 개를 잡고 소라도 잡고 해서 네, 제가 불을 피워가지고 첫 끼를 해결했는데 근데 너무 배고프죠?
1: 맞아요. 사실 좀 아쉬워요.
0: 그렇죠.
1: 너무 허전해 아직.
0: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끼니를 이렇게 때울 순 없습니다.
1: 당연하죠.
0: 그래서 우리가 저녁은 근사하고 정말 배부르게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죠.
1: 그럼요. 저희가 이제 낚싯대를 가져왔으니까 그다음에 여러 재료들을 가져왔으니까 총발도 만들고 해서 직접 물고기를 낚아봅시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저녁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통발 이따 만들어봅시다. 네. 사실 형은 예전에 아빠랑 계곡 같은 데 놀러가면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먹고 그랬거든요. 잘 잡혀, 이게.
3: 여기 큰 물고기도 잡혀요?
0: 큰 물고기도 잡혀. 근데 이제 좀 구멍을 조금 크게 하거나 아니면 좀 큰 통으로 하면은
1: 아, 큰 통.
0: 그리고 이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쌈장 같은 거를 이렇게 넣는 차라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거를
1: 그 향 타고 오는구나.
0: 와가지고
1: 딱 그게 들어와. 없는 게 좀 아쉽네. 자, 첫 번째 스텝 이렇게 페트병의 위쪽을 절단해서 절단을 해줍니다. 일단
0: 여기도 어, 여기 들어.
1: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도 잘라줘야 돼요.
0: 조심. 네. 여러분 항상 칼을 쓸 때는 조심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거꾸로 끼워주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0: 됐어?
3: 네, 했어요.

0: 끝! 통발 끝!
1: 나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손을 이렇게 뭉쳐서 잘라주시면은 작은 구멍이 생기게 돼요. 얘를 여기에 통과시켜서 이제 이 막대기랑 묶어줍니다. 한번 묶고 안 풀리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너무 이렇게 헐렁해서 처지지 않게
2: 이 정도면
3: 된 것 같아.
1: 오!
4: 자, 좋아! 완성! 되게 잘 됐다.
3: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발과
1: 족대.
3: 족대를 만들었습니다.
1: 네.
3: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1: 네.
3: 족대로
1: 건져보고
3: 낚시까지
1: 네. 그러면 다 가지고 그럼 저쪽 바위 있는 데로 가서 할까요?
3: 그래. 네. 가자. 회의 챙겨. 네.
5: 와, 근데 진짜 지금 경치가 대박이야.
1: 해변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게 진짜 이쁜데.
5: 그치.
3: 이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인데.
1: 그렇죠.
3: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물고기 한 마리를
4: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3: 그래,
4: 한 마리라도 만족해요.
1: 좀 큰 거 한 마리.
3: 그래.
1: 이왕이면 큰 거 한 마리.
3: 광어 막 이런 거.
4: 아무거나 잡혀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런 거면 진짜 더할 나위 없고.
3: 그지. 야, 얘들아, 근데 우리 통발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
4: 그러면
3: 이게 뭔가 물 살짝 고이는데.
4: 여기요.
1: 이렇게.
3: 좋다. 좋아.
4: 네.

0: 것 같아. 좋아.
1: 형 이제 낚시하러 가자.
2: 낚싯대로 낚시합시다.
0: 우와. 오. 괜찮네.
1: 여기서 하면 되겠죠?
0: 오. 좋다.
1: 저 먼저 주렁이 갈게요.
0: 힘들어.
2: 근데 그래도 힘들긴 해도 탁 트이니까 되게 좋다.
3: 그지?
1: 저 닦였어요.
3: 아, 안 돼! 아이고.
2: 오!
4: 뭐야,
2: 걸렸어? 돌에 잘못 걸린 거 아니야?
4: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2: 안 돼. 어, 빠졌다.
4: 됐다. 오, 다행이다.
2: 오, 미끼 살았어.
4: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자, 다시.
2: 오, 짱 멀리 갔네.

0: 어, 뭐 걸렸어요. 잡혔다고?
1: 어디?
0: 건아! 당긴 다음에 해야 돼. 걸었다가.
2: 도와주셔요.
0: 어, 야, 잠깐만.
1: 야, 잠깐만. 야, 진짜야!
0: 어?
2: 뭐 잡혔어요?
0: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야, 건아!
2: 네.
0: 쟤 계속 도망가!
2: 네, 여기서 당근비는데요? 어떡해요?
0: 야, 맞는 것 같아! 저 파닥파닥거려!
2: 저기 있죠?
0: 어, 야, 잠깐만! 저기, 오, 야!
2: 저거 혹시 막 방어 이런 거면 대박인데?
0: 안 돼! 놓쳤나 봐! 아깝다! 와, 진짜!
2: 어, 미끼 먹었다!
0: 와. 그래, 저기 방금 아까!
2: 잡힌 거죠? 헐, 재밌다! 한 번 더 해야지!
3: 아, 아깝다.
4: 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

0: 톡톡. 아무도 없어요?
1: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0: 아, 우리, 아.
1: 야, 낚시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0: 분명히 자료조사 할 때만 해도 광어나 우럭 이런 게 많이 잡힌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저녁은 굶어야 되나 하면서 좀 착잡했죠.
1: 일단은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잡고 싶고 막 낚시 막 바늘 걸리고 막 낚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0: 근데 아까보다 물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1: 그죠, 물이 되게 지금 그치? 아까 차 있던 데가 다 빠졌네.
0: 그래, 우리가 아까 저기서 맨 처음에 했었는데
2: 되게 느릿느릿하게 빠지는 것 같아. 되게 빨리빨리 엄청 빨리 빠져요.
1: 그러니까.
0: 이것을 바로 조수
1: 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바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지요.

0: 족대로 저 조그만한 물고기들 다 잡아주세요.
1: 한 번만
0: 듣겠다.
1: 대나만 한번 해볼게요.
0: 저 다 잡겠다.
2: 어디가 어디가?
0: 다 도망갔다.
2: 야, 어디가?
0: 성준아 다 도망갔다.
1: 와, 얘네 똑똑하네.
3: 다 도망갔어.
2: 어디 갔어?
0: 이야, 원래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2: 아,
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2: 거기서.
1: 간다 간다.
3: 오, 아, 한 마리
0: 잡았어.
3: 잡았다.
2: 오, 여기.
3: 아, 한 마리 잡았어요.
2: 신기하다.
3: 한 마리 잡았다. 근데 한 마리 안 돼. 더 잡아야 돼.
0: 봐봐. 아, 우리 그냥 잡아?
3: 네.
2: 한 마리만.
3: 그냥. 얘들아, 여기. 여기 좀 발로 밟아봐. 얘들아. 여기 발. 그렇지. 이리로 하나, 둘, 셋. 오, 잡았다.
2: 한 마리.
3: 한 마리. 딱 한 마리씩 먹어도 되겠다.
2: 오케이.
0: 와우, 개 들어갔어. 와우, 개 들어갔어.
2: 진짜?
0: 오.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지금.
3: 한 마리.
0: 오, 많아.
2: 진짜?
0: 세 마리 있어.

0: 오. 일가족이 다 잡힌 것 같은데?
1: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0: 아, 콜.
2: 되게 커.
3: 다섯 마리 잡았어. 여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잡았어.
4: 지금 물고기가 네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개가 다섯 마리.
3: 오. 오. 근데.
0: 솔직히 좀 부족.
3: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녁도 왠지 우리 조개 먹어야 될 것 같아. 조개를, 그러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개를 일단 캐자. 캐고.
0: 그래요. 뭐 잡힌 게 없는데.
3: 뭐가 있어. 자,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자,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0: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 정도면은 슬슬 그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3: 그럴까? 얘들아, 벌써 날 떴어.
0: 와. 해랑 달이랑 바통 터치했네요.
3: 나는 해 뜬 것보다 회 뜨고 싶어, 회. 해 먹고 싶다고. 회 좀 뜨고 싶다고.

0: 아유, 고생했어.
1: 우리가 원래 저녁 때는 응.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0: 그러니까.
1: 와, 왜 안 먹히지?
2: 점심이랑 똑같았어요.
0: 큰일 났어.
1: 앉자.
0: 진짜 나는 진짜 많이 잡을 줄 알았거든, 사실.
3: 저도 사실.
1: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시간이 물 빠지는 시간이었어가지고.
0: 그렇지.
1: 그것 때문에 더 안 잡힌 것 같아.
0: 근데 우리 물고기 잡긴 잡았잖아.
1: 근데 이게 이렇게 어린 애들은.
2: 원래 방생해주는 게 정이죠. 사는 정.
0: 맞죠. 저희 혹시 물고기 잡았는데.
2: 이거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 제발.
0: 저희가 물고기는 잡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희 좀 어떻게 좀 라면 같은 거라도 주시면 안 돼요?
4: 몇 마리 잡았어요?
0: 저희 네 마리 잡았습니다.
1: 네 마리요.
4: 저희 네 마리 잡으셨으니까 네. 방생해주고
1: 네.
4: 세 분이시니까 네. 하나씩.
1: 오, 나이스. 나이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1: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0: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면.
0: 와우. 팩트.
1: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0: 아까 그거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2: 아까 조개 만드는 데 썼어요.
1: 그러면 잠시만.
0: 이거 부셔 먹어야지?
1: 그냥 이렇게 부셔서?
0: 물을 생각할 것 같은데.

0: 이렇게 하면
1: 루빵으로 생겼다.
0: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2: 오, 오! 그죠 그죠 그죠.
3: 내려온단 말이야.
2: 오 진짜 많다.
1: 우와.
2: 오
0: 하나가 아니었어. 맞는 것 같아요.
2: 오 진짜 예쁘다.
1: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0: 여기 좀 조심해야겠고.
1: 오 나왔어 나왔어. 와, 잠깐만.
4: 여기서부터?
1: 와 진짜 크다.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둥글레가?
4: 와 진짜 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험난한 바위산의 꼭대기 사이사이에 특별한 과거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스산하고 부서진 산빛 아래서 자라는 독특한 숲이죠. 한적한 곳을 찾아 구름으로 숨어든 유배당한 자들과 달아난 자들의 고향. 이 전나무 숲은 더 춥고 습하던 이전 시대의 마지막 자취를 간직한 유적입니다. 고대 세계의 변화를 직접 지켜본 목격자이자 멸종을 피해 도망쳐온 놀라운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비스핀사포라고도 불리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다른 태고의 전나무들과 함께 빙하시대 한랭기후 덕분에 지중해 주변에 자리잡은 과거의 유적입니다. 과거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이런 전나무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에스파냐 전나무처럼 살아남은 개체만 산중에 고립된 채 남겨졌죠. 이런 기후 변화의 결과로 에스파냐 전나무는 춥고 외진 산악지형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워낙 외딴 곳에서만 자라는 탓에 19세기까지는 학계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렇게 험준한 산비탈에 숨은 에스파냐 전나무는 산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춥고 비가 많은 안달루시아의 산에서는 에스파냐 전나무가 과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이 적막하고 외딴 지역에서 에스파냐 전나무는 생존을 위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은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곳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은 흰목 대머리 수리 개체들이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서식지입니다.

흰목 대머리수리는 1년 내내 전나무 숲을 활공하는 여러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나무와 동물들은 이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죠. 에스파냐 전나무와 함께 이 산악지대에 사는 동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일부는 저 멀리 남쪽 아프리카 출신이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온 손님들이죠. 제넷은 아프리카 자생종의 작은 육식동물인데 에스파냐 전나무 숲에 잘 적응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새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중 어떤 새들은 봄에만 이 숲을 찾습니다. 새들은 이 전나무 숲에서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고 복잡한 이곳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 함께 생활하죠.

대서양에서 불어온 바람이 수분을 가득 머금은 채 이베리아 반도 남동쪽 산맥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바람은 건조하고 극한 환경에 놓인 이곳을 유럽 남부에서 가장 습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덕분에 매년 1제곱미터당 2, 3천

전나무 숲은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날개 달린 친구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솔자새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리를 가진 새일 겁니다.

가위처럼 구부러진 뿌리는 다른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먹이를 먹기 위해 적응한 결과입니다. 바로 영양가 높은 전나무 씨앗이죠.

솔자스에는 전나무 씨앗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안달루시아의 외진 전나무 숲도 이들의 비행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종 솔자새와 함께 이곳을 찾는 검은머리 방울새도 전나무 씨앗 먹는 법을 잘 압니다. 검은머리 방울새는 응집력이 강한 무리를 형성하고 확실한 위계질서에 따라 우두머리와 부화를 결정하죠. 조심성이 많은 이들은 주로 침엽수와 오리나무의 씨앗을 먹고 삽니다. 검은머리 방울새와 솔자새는 쾌적한 산악환경을 좋아하는 새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에스파냐 전나무 숲은 완벽한 생태계죠. 새들에게 알맞은 온도와 수분을 제공하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해발 고도 1000에서 1800m의 안달루시아 산악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쏟아지는 여름의 혹독한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보다 축축하고 그늘진 비탈을 찾아내죠. 전나무 숲이 최고의 장관을 이루는 건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검은 머리 방울새가 즐겨 찾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인간의 욕심과 가축들, 그리고 열기와 가뭄에서 벗어나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도 같은 전략을 택했죠. 스페인 아이벡스는 이베리아 반도의 험난한 지역에서 고립돼 살아가는 야생 염소입니다. 이곳 안달루시아의 산이 바로 이 특별한 동물들의 평화로운 안식처죠. 그리고 이들도 이 척박한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압니다. 뭐든 가리지 않는 이들은 마른 풀은 물론 바위에서 자라는 지의류, 심지어 때론 전나무 가지까지 먹습니다.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험준한 숲의 동물들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집트 대머리수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들은 동족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녀석들입니다. 맹금류치고는 이례적으로 깃털이 눈에 띄는 흰색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얼굴과 부리를 뒤덮은 노란색 피부입니다. 색깔이 샛노랄수록 암컷에게 매력적인 수컷이라고 하는군요. 신체적인 기량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노란색의 농도는 식생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한 진한 농도의 색을 얻기 위해선 아이벡스 같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초식동물이 합성하지 못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유기색소가 대변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음식을 통해 섭취된 카로티노이드는 이집트 대머리수리처럼 특정한 신체 부위에 주황색이나 노란색 색소를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대변 때문이라도 아이벡스는 이집트 대머리수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흰목 대머리수리는 다른 이유로 관심을 보입니다. 스페인 아이벡스는 옹골차고 통통한 외모와는 달리 무척 날렵해서 가파른 비탈이나 절벽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닙니다. 미끄러운 표면을 잘 디딜 수 있게 발달한 발굽 덕분에 경사면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렇다고 치명적인 부상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은 아이벡스를 발견하는 건 흰목 대머리 수리들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스페인 아이벡스나 다른 동물들의 사체는 요긴한 먹잇감이 되며 에스파냐 전나무와 한 무대를 공유하는 흰목 대머리 소리 군집을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죠. 흰목 대머리 소리는 먹이를 얻은 대가로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부패한 사체와 악취를 청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산에 있는 그 어떤 동물의 사체도 몇 시간이면 말끔하게 해치울 수 있죠.

에스파냐 전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온화한 편이라 겨울에는 영하 2도씨, 여름에는 22도씨 사이를 오갑니다. 이건 혹독한 추위나 눈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이 자애로운 기후 덕분에 뜰 겨울잠 쥐는 이곳에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뜰 겨울잠 쥐는 안달루시아의 전나무 숲이 제공하는 생태 자원을 요령껏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설치류죠.

그리고 에스파냐 전나무의 씨앗은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에서 꽤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죠. 전나무 숲은 물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이 씨앗들은 뜰 겨울잠쥐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의 귀한 먹이가 됩니다.

사다리뱀도 고시대의 전나무숲에 함께 사는 주민입니다. 주로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은 지중해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곳에 수많은 설치류를 먹어치우는 포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들의 식단은 보통 생쥐와 겨울잠쥐로 채워집니다.

전나무 숲은 작은 동물들에게도 다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쓰러진 통나무는 보호물이 되고 낮고 촘촘한 가지는 작은 포식자들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죠. 아열대 지역 출신의 작은 포식자 제넷은 이 전나무 숲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아랍의 정복자들에 의해 이 반도에 발을 들인 지 1000년 남짓된 제넷은 여기선 비교적 신참에 속합니다. 반면 에스파냐 전나무는 훨씬 더 오래전 신생대 전기의 유물이죠. 그래도 제넷은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전나무 숲은 제넷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이 작은 사냥꾼은 바닥까지 늘어진 나뭇가지 사이를 누비는 성가신 설치류들을 제거함으로써 숲이 보여준 호의에 보답했기 때문이죠.

올빼미과 조류인 소쩍새는 봄에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나무 가지 사이에 털을 잡고 나무 몸통에 구멍을 내 둥지를 짓죠. 높이가 30m에 이르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소쩍새는 큰 곤충을 사냥하는 데 전문가라 전나무 숲의 무척추 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일조합니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자 곤충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포식자도 에스파냐 전나무가지에 자리를 잡죠. 반은 사마귀, 반은 바퀴벌레를 닮은 엠프사입니다. 엠프사는 식욕이 왕성하고 무시무시한 사냥꾼입니다. 불행히도 지나가던 파리가 엠프사와 마주쳤군요.

이 대식가 곤충에게 작은 파리 한 마리는 전체 요리에 불과하죠. 또 다른 희생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뜻밖의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군요.

전나무 잎의 형태와 배치, 강도를 이용해 작지만 무시무시한 포식자에게 끝까지 대항해봅니다. 하지만 배고픈 엠프사가 손쉬운 먹잇감을 포기할 리 없죠.

에스파냐 산나무의 빽빽한 가지 사이에 또 다른 포식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매는 몸 길이가 30cm밖에 안 되지만 이 숲의 사나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새매의 주먹이는 에스파냐 전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입니다. 때론 몸집이 두 배쯤 되는 새를 공격하기도 하죠.

스페인 아이벡스와 솔자세, 그리고 제넷 같은 동물들이 형성하는 복잡한 관계망은 에스파냐 전나무의 가지와 몸통을 타고 널리 퍼져나갑니다.

전나무 숲에 흐르는 이 깨끗한 개울들은 흰 집게발 가재 개체가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외래종인 미국 가재와의 경쟁이나 무섭게 휩쓸고 지나가는 곰팡이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로코의 이 높은 산맥들도 안달루시아와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에 걸쳐 사라진 수많은 동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전나무숲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모두가 다 이 특별한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습하고 시원한 기후를 유지하는 희귀한 숲. 이곳은 수백만 년 전 자연의 유물 속에서 멸종을 면한 생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얼음 속에 갇힌 내시 가족.
1: 왜 이렇게 춥지? 아! 강이 얼어붙고 있잖아. 지금은 한.

0: 하면 좋지.
1: 슈퍼힉스 도니가 도와줄게요. 나와라, 만들기 전문가 도니. 슈퍼 공구 당장. 얼음 불도저 액션. 제대로 계세요. 으라차차. 멋진 보트네요. 자, 타세요.
2: 고마워.
3: 슈퍼위즈 최고.
1: 천만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4: 도니, 여기야. 도와줘. 얼음 속에 갇혔어.
1: 지금 갈게.
5: 오, 슈퍼윙스 도니가 오다니 다행이다. 어서 날 구해줘.
1: 우와, 너 정말 크구나. 최선을 다해볼게. 얼음 불도저 액션.
0: 늦어서 미안해 도니.
1: 호기, 마침 잘 왔어.
6: 구조대장 아리도 같이 왔지. 구중 루프 액션! 같이 밖으로 꺼내자.
7: 좋았어. 맥스의 견인팔 발사.
5: 오, 우와.
8: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덕분에 살았어.
0: 천만에.
1: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갑자기 강이 얼어붙어서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는데.
9: 아마 우주 폭풍 때문일 거야.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6: 이쪽도 좀 와줘. 도와줘야 할 친구가 있어. 여기
0: 갈럼이잖아.
10: 내시들이야.
1: 얼음 밑에 갇혀있네.
6: 아기 내시들한테 템스강을 보여주러 왔어. 런던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첫 나들이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
10: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 구조용 트리 액션!
1: 먼저 아기 내시들부터 밖으로 꺼내자.
2: 좋았어. 이제 엄마 내시만 남았구나.
0: 어? 어? 구멍이
10: 벌써 다시 얼어붙었잖아.
1: 우리 힘을 동시에 전부 쏟아부어보자.
10: 좋았어. 가자.
0: 강철 주먹 준비. 그리고 포기 스틱.
10: 더블 구조용 드립.
1: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당장! 자, 간다!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오! 강물이 또 얼어붙었잖아!
6: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9: 얼음이 어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어도 순식간에 강물이 다시 얼어붙어.
7: 구멍 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커다란 구멍을 한 번에 바로 뚫어주는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1: 골든보이의 거대한 주먹을 이용하면 얼음을 한 번에 깰 수 있지 않을까?
10: 골든보이를 부르자고? 하지만 골든보이는 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6: 내 슈퍼 기념사진 앨범을 쓰면 찾을 수 있지. 안녕, 난 스냅이야. 여행이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슈퍼윙스지.
3: 안녕 스냅.
6: 근데 네 슈퍼 기념사진 앨범으로 골든보이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야? 여기 이거 봐. 짜잔.
7: 이건 고대 이집트와 이어져 있는 포털이잖아.
6: 맞아. 이 사진으로 내가 과거의 골든보이를 불러낼게. 그러니까 너희는 골든보이를 속여서 6개의 주먹을 쓰게 만들 방법만 찾으면 돼. 하이야.

0: 약간 웃기게 미끄러졌네.
1: 예, 네가 감히 날 비웃었다 이거지.
0: 으아, 넌 날 절대 못 잡을걸. 얼음이나 조심해.
1: 도망치지 마. 넌 내 손바닥 아니라고.
0: 거기 섀도우 스핀.
1: 어?
0: 이걸 어쩌나? 이제 꼼짝도 못하겠지?
1: 호기, 무슨 꿍꿍인진 모르겠지만 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헷!
2: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1: 야, 계속 공격해!
0: 구조용 러프 액션! 미안한데 난 혼자가 아니라고.
1: 셋이라 이거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더 큰 주먹을 쓰면 되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0: 맥스, 이제 네 차례야.
1: 어? 어? 준비됐지? 간다.
3: 너무 어지러워.
0: 골든보이가 제어력을 잃었어.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한 번 더. 이제 주먹을 놓자. 지금이야.
1: 내 주먹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통해. 다크 골든 타이탄!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합쳐도 날 이길 수는 없다고. 어? 이 거대한 괴물은 어디서 나온 거야? 보지 마!
4: 안녕, 골든보이. 사진 멋지게 찍어줄게.
1: 으아!
5: 어우, 이런! 엄마 내시가 빨려 들어갔잖아!
1: 너 그 카메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4: 어? 웃어봐!
1: 으아! 도망쳐야겠다! 으아!
0: 야호!
5: 네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내시 가족을 구했어.
2: 너랑 아기 내시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0: 도니 말이 맞아, 칼러. 네 도움이 컸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맥스, 준비됐지?
6: 물론이지.

0: 여기 받아.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고마워. 와, 런던에 놀러 온 내시 가족이잖아. 우와. 우와. 좋았어. 이제 나들이를 즐길 수 있겠다. 야호.
0: 다음은 어디로 갈까, 맥스?
2: 파리는 어때?
3: 좋았어. 따뜻한 빵 먹으러 파리로 가자.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0: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3: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0: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4: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0: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5: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0: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6: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7: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8: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2: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2: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화이얼로보 출동이다.
7: 네!
3: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9: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0: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아!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탄탄 액션.
0: 오,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2: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0: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2: 얼마든지.
0: 야! 하! 야!
3: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2: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자!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3: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2: 뭐라는 거야?
3: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1: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3: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4: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3: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1: 말도 안 돼. 눈앞의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3: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2: 레디 액션! 파이어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도 피하네요.
1: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0: 나에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1: 세나!
2: 감히 세나를!
0: 어이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3: 엄마, 저게 뭐야?
4: 새로 나온 영화인가?
1: 오, 특수 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0: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4: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0: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4: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0: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5: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6: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1: 그럴 일은 없어!
7: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8: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9: 피네이스 액션 드론건!
5: 그거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7: 맞아! 모두 발사!
6: 어림없지.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1: 어떻게 된 거야?
6: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5: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10: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1: 진짜 실감나는데?
11: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1: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10: 영화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6: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언 로봇.
1: 이렇게 끝낼 순 없어.
3: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난 인간과의 공존도를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는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이 녀석의 메탈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4: 너도 완성했어!
3: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가자.
5: 정말 괜찮겠어?
3: 솔레유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5: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5: 플레임 노바라고?

0: 하기도 쉽지 않나 본데?
1: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건.
2: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3: 역시, 그랑블루의 운이 가야 해!
4: 얘들아, 재료가 쓴 가면을 노려!
5: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6: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 하긴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불해될 걸세!
2: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7: 나도 갈게!
8: 우리도 내보내줘!
9: 맞다! 지금 파워를 보여줄게!
3: 안 돼! 비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10: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1: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3: 이 목소리는 메가 앰블러!
12: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변이치,
11: 이 모두를 연계해보고 있어!
3: 알겠어! 블레임 노마!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1: 나한테 명령하지 마!
12: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한 자네가 먼저 자를 줄이야.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3: 섀도우 엑스! 탑피!
9: 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괴물의 딸이야. 증오는 어디로 갔느냐?
9: 집에 간두.
7: 한눈 팔았군.
3: 던져!
8: 다녀와라!
3: 그림쓴 파킹!
8: 파치!
13: 저도 장난다!
3: 진의 힘 노바!
8: 로미노스 캐노!
10: 멀리 떨어뜨려야 해.
3: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14: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15: 하, 덩치가 다시 찾아졌으니
16: 상대할 만하지.
7: 둘 다 방심하지 마라.
16: 어. 야, 조심해.
7: 동시가
16: 너희들
10: 돌아와.
0: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8: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14: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8: 준비해라, 형제!
7: 와라!
8: 눈!
3: 솔리드혼, 내놔!
8: 대위 인사는 나중에! 가운데!
14: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3: 어디든 멀리!
14: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3: 얘들아!
7: 준!
0: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10: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14: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모든 꽉 잡으십시오.
12: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7: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 없네.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6: 이걸 이용하죠.
5: 그건 코즈믹스톤?
6: 플레임 노바한테 회수해뒀어요.
5: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6: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12: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북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7: 알겠네. 한번 해봄세.
10: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6: 네.
17: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10: 그래.
13: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10: 솔레이요.
13: 더 많이 달려봐.
18: 그런 블루레온으로 상대하자.
10: 조종당하면 어쩌려고.
18: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솔레이 역시 가능할지.
17: 최소한이나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10: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3: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블레이온! 슈페리얼 유나이트!

0: 괜찮아. 알파 오메가!
1: 아스타!
2: 무지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3: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2: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상처의 원죄를 짊어진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3: 뭐라고? 뭐지?
4: 행성?

0: 조화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대우신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카디온은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는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친구라고 했나? 에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0: 아니야! 블루카, 듣지 마!
1: 소년, 거짓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0: 아니야!
1: 넌 친구라고 없다.
2: 블루카, 블레이온, 대답해봐!
3: 제로인가?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며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0: 심장자들이!
1: 어서 너희들로 가!
0: 땅에서 나가!
2: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돼. 강철이 설 땅을 뺏어버리라.
3: 제로의 힘이란 말인가? 진작 녀석은 하겠으냐?
4: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워...
5: 아, 대충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6: 사비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7: 맞다. 우중 중앙계가 더 못 받겠다.
8: 어? 블래스트레인?
0: 응,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6: 힌트! 텀 리즈!
8: 발사! 레이스레인, 셋업!
0: 다음 역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8: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9: 데우스 마키나 하든, 메탈 브레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5: 블루카!
9: 모두,
5: 거기서 빠져나와!
9: 나의 망상일 뿐이었어.
5: 블루카!
10: 도도, 루카가, 레옹아, 거인다.
11: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이것을 흔들.
2: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너라.
3: 더 이상은 곤란하다, 채로.
2: 의미하도다.
0: 한번 사이 달라졌구나.
12: 세이버 나이트,
13: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12: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0: 그렇긴 하지.
13: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뭐였습니다?
1: 사바나드! 대답!
13: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0: 마음대로 해라.
3: 뭐다? 시끄러워!

0: 그러지 스즈! 건너 뭐하래?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1: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2: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0: 내게 친구 따위 없다!
3: 한심한 인생이군.
4: 됐냐? 나도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며 혼자였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 넌?
0: 찾았다!
4: 야, 머리는 좀 식히셨나? 이 자식이! 가자,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1: 기간트렉스,
5: 렉스 볼게요! 아버지!
2: 블러드 윙에게 추천드려요!
4: 넘날 구속하지 못해!
0: 자, 인스펙터!
1: 블레인 노바!
6: 됐어! 이게 최선이야! 이 단기간에 해낼 줄이야!
7: 레이아 박사와 크레스티의 백신 연구 덕분이지 피스트 바이러스의 구조는 지구의 생명체와 거의 같았으니까 기계 생명체인 네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었네.
6: 자, 감염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7: 그건 내가... 아니, 다른 지원자가 곧 올 거야.
3: 지원자라고?
7: 넌 항원체를 마무리해줘.
3: 알겠네. 나이트그래폰 곧 도착이야!
6: 솔레이유는 괜찮아요?
8: 준비는 됐어.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9: 우리 딸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어서 가. 널 필요로 하는 친구 곁으로.

0: 블로카, 준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1: 모두 거짓이야. 막힌 행성도, 스타가디언도, 존도. 그래, 거짓 덕에 모두 사라졌겠나.
0: 블로카! 족장님! 파이건 족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떠나야 해요!
2: 의미 없던 기나긴 전쟁이 대지와 함께 전문.
0: 왜 태양의 증표를 저에게?
2: 아직 이르지마. 어? 너라면 괜찮을 거다, 블레이언.
0: 이건 녀석들도 두려워하는 물건이 어째서?
2: 솔레온족은 대대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켜오도록 부탁받아왔다.
0: 에? 대체 누구에게? 어?
2: 아,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순수한 자를 찾아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이어 다리가 되거라.
0: 나도 네팔브레스의 의미 따윈 몰라. 하지만 모두를 이어 다리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건 블루카 네가 알려줬다. 블루카에게 외쳐줘. 돌아가고.
3: 야, 블레이온.
0: 그의 온치의 시련 이뿐만이 아닐지도 몰라. 더 무시무시한 과거도 있겠지. 그렇지만
3: 블루카가 난 암플레이온이라 데스메트를 해야 하지 않겠나.
4: 그런 걸로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0: 들리지? 너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4: 지구에게서 바이러스 될 거 아니야.
5: 널 찌른 거 미안하다니까.
0: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6: 야, 블루카!
0: 진실이야!
3: 블루카!
4: 거져간다.
7: 실망스러운 강철과 짐승들 같으니 응답을 위한 완벽한 불씨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
8: 모두 피해!
3: 걱정한 테러로!
0: 여긴 통행 금지입니다.
7: 너희가 휘스트 바이러스라 부르는 짐승들의 심은 오염된 돼지의 기억이다. 그걸 어떻게 기계의 신이 돼지에 스며들 때 생명은 뒤틀리고 혼은 갈라졌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와일드 카드몬.

0: 너희 또한 메탈 갑옷과 탈을 뻗는 불순한 존재. 강철과 야성의 흔적이 온 우주에서 지워질 때 파멸은 완성되리라.
1: 아, 여보세요? 거기 멀쩡하셔라.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수령사 시령, 뻗어 있으면 안 된다고.
0: 뭐야?
1: 다케, 모두에게 이걸 주사하셔.
2: 비스트 바이러스는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뒤틀림에서 타고나가서 감염된 자는 그 힘이 지배당했지. 하나 타이란트체로와 사반하더니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 존재. 마침내 우리 그 뒤틀림을 받아들인 방법을 찾아냈어. 헤니꾼, 비록 지옥에서 태어난 힘일지라도
3: 블러드윙 대동!
2: 똑바로 마주하겠네! 밥보다 제일 튼튼한 기분이야!
4: 지금까지는 아니지, 이게 다!
2: 그만 놔줘! 데스크림!
4: 블레스크림!
2: 크로스오버!
4: 승리야! 달갤럼! 대동! 어?
5: 세이버 에로! 알파!
6: 감사 인사는 넣어도
5: 솔직해지자고 노바군.
0: 이런 날도 다 올 거야.
3: 너희들 성공했구나.
7: 피닉스 파이어닥의 실험도 끝났어.
3: 피닉스 파이어!
8: 말렸지만 말을 들어야 말이지.
9: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10: 준! 어둠을 물어뜯는 거야. 모두의 야생의 힘으로!
3: 알겠어. 블루캅, 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 얘들아, 블루캅을 되찾아줘! 펜터홀, 타이거, 대동! 인페르널, 인가! 그라울!
10: 한 발짝 나아가는 거야!
3: 나이트 그리폰, 타켓, 대동! 다키온, 키니! 스크림 오브,
10: 할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3: 솔리돈, 대동! 아웃레이지!
10: 모두가 준과 함께 하겠다!
3: 블레이온, 대동! 파이어로
10: 블레이즈!
4: 고생했다!
10: 애타게 만들고 그래, 형제!
5: 좋았어!
3: 블루캅이 돌아온 것 같은데?
4: 믿고 있었어!
0: 응답의 때가 미뤄진 것뿐이다.
3: 이번에야말로 그랑 블루레온으로 막자!
9: 안 돼, 준! 너 혼자서 더 이상은...
11: 걱정 마. 나랑 함께하면 돼.
3: 이 목소린 설마...
10: 솔레이오!
11: 블레이온, 걱정 많았지?
10: 그래, 이 말썽쟁이야!
11: 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어. 어색하지?
3: 상관없어! 너는 너니까!
11: 블루캅,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지?
10: 가자!
3: 괜찮지?
9: 물론이지!
10: 블레이, 내가 되면 그 태양의 증표를 다 해줄 거다. 네가 우리들의 미래다!
0: 외쳐 빌지, 이 땅에! 아니, 이럴 순 없다! 인형하신 거! 어르신 양반! 형제!
4: 용기를 할게!
0: 욕망의 눈이 멀어 동료들을 배신한 네가 왜 방해하는 것이냐?
6: 궁금하나? 내 맘대로!
9: 너!
3: 돌아왔구나! 블루캅 블레이어!
10: 슈페리얼
3: 유나이트!
9: 여긴!
12: 전 생명과 순환의 불꽃,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열쇠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9: 당신은?
12: 자, 생명의 온기가 담긴 이 나에게 증오의 힘을 감싸주세요. 모두 내일을 위해.
3: 그랑 블루레온 인터니트! 제로!

0: 천왕, 태양, 예쁘다.
1: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
2: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0: 기보 삼키려라. 말려버려라.
1: 이터니 디스틸리드!
0: 내 고통과 원한이 이 녀석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넌 그걸 먹이서만 힘을 기르는 본능에 불과해. 에지를 삼키 강철 또한 마찬가지. 구원은 파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구원 따위
1: 터지기 블레이즈
0: 거절한다. 내게 먹이를 맞춰 나를 배부르게 하라.
3: 잠깐,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
0: 나는 배고프다. 영원히
2: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0: 그래,
1: 블루캅, 이번에도 부탁할게.
0: 응?
1: 모두의 찢어진 마음을
0: 하나로 구하라.

0: 지금과 사라지지 않는 한 시면의 주인은 영원하리라.
1: 타이런트 제로 봉인.
2: 저 반응은
3: 플레임 노바.
2: 막힌 안성의 비밀을 알고 있었나?
4: 그래,
3: 사실인가?
4: 사실이다.
2: 알겠어. 너 이게 무슨
3: 빈일은 막을게.
1: 블루카, 어디로 가는 거야?
3: 2층 5의 화신을 놓으면
2: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내가 해야만 해.
1: 무슨 소리야? 돌아와. 이건 명령이야.
3: 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랄게. 부탁이야 준.
1: 안돼, 싫어.
3: 그래도
2: 내 친구들은 좀 걱정되네. 그 말썽쟁이들은 잘 부탁할게. 또 보자 준.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하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교시라고 내미하고. 이교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4: 내가 다닌 중학교는?
5: 군남중학교.
4: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강숙현 과학선생님.
4: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5: 음악 70점.
4: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학생 때는 그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4: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던 계기가 됐습니다.
4: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5: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0: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가족 음악대.
1: 파파 엄마 아빠가 다락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2: 엄마랑 아빠가 다락에서 이 상자를 찾았단다.
0: 오!
2: 여기 뭐가 들었을 것 같니?
0: 몰라요.
3: 여긴 악기들이 들어있단다.
2: 이런 먼지가 꽤 쌓였군. 와.
3: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켰던 바이올린이야.
0: 엄마.

0: 연주해주세요.
1: 너무 오랫동안 해보질 않아서.
0: 얼른요, 엄마. 연주해주세요.
1: 잘 될지 모르겠구나.
2: 잘하는데?
0: 엄마, 저도 해볼래요.
1: 이렇게 잡는 거야.
0: 네, 알았어요.
2: 저런, 바이올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잡는 거야, 조지.
2: 조지가 내는 소리 또한 이상했어요.
0: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3: 페파, 이 북을 쳐볼래? 이건 쉬울 거야.
0: 네, 아빠.
2: 북소리는 그럴듯하죠? 페파는 신나게 북을 쳤습니다.
1: 잘하는구나.
3: 그래, 소리가 제법 나는군.
1: 당신이 연주하던 아코디언도 있네요.
3: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곡을 연주했었지.
1: 네, 맞아요. 이 곡 기억나요.
2: 조지도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3: 해보고 싶다고?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운데.
0: 조지,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워. 아코디언 연주는 북치는 것만큼 어려워.
3: 알았다, 해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하기에 조지는 너무 어립니다.
0: 아빠, 상자 속에 다른 악기는 없어요?
3: 불나팔이 있구나. 그건 아주 세게 불어야 해.
2: 뿔나팔은 소리가 안 났어요.
0: 소리가 안 나요.
1: 예전엔 불 수 있었는데.
2: 엄마가 불어도 소리는 안 났죠.
3: 내가 불어볼게. 나처럼 힘이 센 어른은 불 수 있을 거야.
2: 역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3: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부는 건 불가능해.
1: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면 되잖아요. 당신 솜씨는 최고예요.
3: 그래, 내가 아코디언 연주는 좀 하지. 내 자랑 같아 뭐하지만.
1: 난 바이올린을 연주할게요.
0: 그럼 전 북을 칠게요.
2: 엄마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빠는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팔판은 북을 쳤죠. 그런데 조지가 연주할 악기가 없네요. 조지가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0: 엄마도 뿔나팔을 못 불고 아빠도 뿔나팔을 못 불고 그리고 나도 불지 못했는데 조지가 불었어요.

0: 개구리와 벌레와 나비.
1: 파파랑 조지가 할아버지네 놀러 왔습니다.
2: 우와.
1: 예쁜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2: 할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3: 꽃에서 먹이를 얻어가기 때문이지.
2: 어떻게 해요?
3: 나비는 혀가 아주 길거든.
2: 제 혀보다 더 길어요?
3: 그럼 길지. 나비 혀는 배파 혀보다 훨씬 더 길단다. 나비는 그 긴 혀로 꽃에 있는 꿀을 마시지.
2: 와.
3: 나비가 우리 배파가 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0: 저런, 조지도 벌레 말고 나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조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벌레 흉내를 내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단다. 벌레 흉내를 내는 건 아주 쉽거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마.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 다음 꿈틀꿈틀 기는 거지. 난 꿈틀꿈틀 벌레다.
0: 조지는 할아버지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2: 난 예쁜 나비, 난 예쁜 나비. 할아버지, 전 나비예요.
1: 그래, 페파. 아주 예쁜 나비 같구나.
2: 할아버지, 조지랑 뭐 하시는 거예요?
1: 우린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란다.
2: 나도 꿈틀꿈틀 벌레 할래요. 꿈틀꿈틀 벌레.
1: 난 꿈틀꿈틀 벌레다.
2: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난 네가 좋아. 난 꿈틀꿈틀 벌레.
1: 재밌구나. 이번엔 어떤 동물 흉내를 내볼까?
2: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기 개구리예요.
1: 그럼 이번엔 개구리 흉내를 내볼까?
2: 개구리 나비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벌레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1: 개구린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지.
2: 개구리도 소꿉놀이 좋아해요?
1: 그런 건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2: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거야.
1: 그래, 개구리도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2: 조지, 우리 개구리 흉내내자. 나는 개구리. 나는 개구리.
0: 개구리들이 큰 진흙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페파와 조지는 훌쩍훌쩍 신나게 뛰어놀았죠.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2: 나비 흉내랑 벌레 흉내도 재밌지만 개구리 흉내가 제일 재밌어요.

0: 엄마 아빠 놀이.
1: 페퍼랑 조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0: 이게 뭐지?
1: 페퍼가 옛날 옷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0: 와, 이건 아빠 모자다. 이건 엄마 옷이고. 조지, 우리 엄마 아빠 옷 입고 엄마 아빠 놀이 할까? 자, 아빠 모자 써. 아빠 코트도 입고. 여보 멋져요. 이제 내 차례다.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모자도 써야지. 여보, 신발은 어디 있어요? 나도 엄마 신발을 찾아야지. 이제 예쁘게 화장만 하면 돼. 엄마처럼.
1: 페퍼는 엄마 화장품을 찾았어요.
0: 아하! 분을 발라야지. 예뻐졌다! 이제 립스틱 발라야지. 예쁜 우리 엄마 같다. 여보, 나가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1: 엄마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0: 어서 오너라, 페파 조지.
1: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0: 너희들한테 어서 오라고 했어.
1: 난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페파 엄마.
1: 안녕하세요. 이분은 페파 아빠예요. 조지.
0: 페파 아빠도 안녕하세요.
1: 잠깐 실례할게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끊어요.
2: 페파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지는 재미가 없었죠.
1: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러 갈까요?
0: 잘 가요, 페파 엄마, 페파 아빠.
1: 안녕히 계세요.
2: 페파 아빠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3: 어서 오너라, 페파. 어서 오너라, 조지.
1: 전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이분은 페파 아빠고요. 페파 아빠도 일하러 왔어요.
3: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파 아빠. 근데 조심하세요. 흙웅덩이가 깊으니까요.
1: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땅을 파면 어떡해요? 옷을 버리잖아요. 나도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어요.
0: 아이스크림 먹자.
1: 아이스크림이다.
0: 페파, 조지, 옷이 그게 뭐니? 아이스크림은 그 옷 벗고 먹어.
1: 난 페파 엄마예요. 이분은 페파 아빠고요.
0: 그러세요?
1: 네.
0: 그럼 예쁜 페파랑 조지는 어딨어요?
1: 우리도 몰라요.
0: 어쩌나? 이 아이스크림은 페파랑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1: 우리 여기 있어요.
0: 페파? 조지, 여기 있었구나.
1: 네, 엄마. 우리가 엄마 아빠인 척 했던 거예요.
3: 그걸 감쪽같이 몰랐구나.

0: 새 신발.
1: 밖에서 놀던 팔팔한 조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2: 페파, 네 신발은 어디 있니?
0: 어, 잃어버렸어요.
3: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 같이 나가서 마당을 한번 찾아볼까?
0: 네.
1: 모두 팔파 신발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팔파 엄마는 꽃밭을 찾아보지만 꽃밭엔 없죠.
3: 없네.
1: 팔파 아빠는 손수레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2: 없네.
1: 팔파와 조지는 화분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죠.
2: 아무리 찾아봐도 페파 신발이 영 보이지 않는군.
1: 페파의 신발은 어디로 간 걸까요?
0: 이제 난 뭘 신고 다니지?
3: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네 신발이 많이 낡아서 새로 사주려고 했어.
0: 그럼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엄마.
3: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0: 조지, 난 새로 빨간 신발 살 거다.
1: 팔팔랑 엄마가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3: 우리 페파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0: 빨간 신발이요.
4: 그래, 페파. 예쁜 새 신발을 찾아줄게.
0: 빨간색으로요. 아셨죠?
4: 알았어. 이런 거 말이지?
0: 우와. 새 신발이다.
1: 조지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2: 아이쿠, 우리 조지 잘하네.
0: 아빠, 아빠! 새 신발 샀어요. 빨간색이에요.
2: 그래, 빨간 신발이구나.
0: 엄마, 제 새 신발 예뻐요?
3: 그래,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고.
0: 조지, 누나 새 신발 예쁘지?

0: 모두 파파의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1: 전 새 신발이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절대로 벗고 싶지 않아요.
0: 목욕을 할 때도 팔팔한 새로 산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팔팔한 새 신발을 벗지 않았죠. 팔팔은 잘 때도 새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2: 페파, 그래도 잘 땐 신발을 벗어야지.
1: 그냥 신고 잘래요. 새 신발 벗고 싶지 않아요.
2: 알았다. 잘 자라, 페파 조지.
1: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3: 잘 자라, 우리 예쁜 아기들.
0: 밤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다 젖었죠. 팔팔 엄마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아빠도 장화를 신었고 조지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팔팔은 새 신발을 신었네요. 조지가 풀밭 사이로 뜁니다. 팔팔도 풀밭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신발이 젖는 건 싫었죠.
1: 난 젖은 풀밭에 들어가서 놀 수 없어. 아오.
0: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뜁니다. 페파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됐죠. 엄마와 아빠까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페파가 어디 가는 걸까요? 페파도 장화를 신는군요.

0: 비누공덩이에서 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요. 유치원 잔치.
1: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파파 가족도 초대를 받았죠. 파파 친구들도 있네요. 고양이 캔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0: 친구들아, 안녕.
2: 안녕, 페파.
3: 유치원 행사가 열려서 신나.
0: 나도. 넌 뭐가 제일 좋아?
3: 네,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4: 난 풍선이 제일 좋아. 난 점프성이 제일 좋아.
0: 난 전부 다 좋아.
5: 페파 말이 정답 같구나.
4: 나중에 봐, 페파.
0: 나중에 만나.
5: 조지, 넌 뭐가 제일 좋으냐?
6: 공룡.
7: 저런, 어린이 유치원 잔치엔 공룡이 없어, 조지.
5: 아마 공룡 풍선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7: 공룡 풍선을 불어주는 데가 있을까 몰라요.
5: 물론 있을 거야.
0: 조지랑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데 가도 돼요?
5: 그럼.
1: 이모 토끼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7: 자, 수지. 너도 이제 호랑이 같구나.
0: 고맙습니다.
8: 네.
0: 와, 수지, 네 얼굴 멋있다. 고양이 얼굴이야?
3: 아니야, 난 호랑이야.
8: 네.
7: 페파, 얼굴에 그림 그리러 왔니?
0: 네, 맞아요. 저는 코끼리요.
7: 어쩌나? 코끼리는 잘 못 그리는데? 호랑이는 안 되겠니?
0: 네, 좋아요. 호랑이요.
7: 자, 페파, 너도 이제 호랑이야.
0: 난 호랑이다.
7: 조지, 넌 뭘 그리고 싶니?
6: 공룡.
7: 공룡? 공룡 대신 호랑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자.
0: 난 호랑이야.
4: 나도 호랑이다.
9: 미야옹.
0: 호랑이는 그런 소리 안 내.
4: 네가 어떻게 알아?
0: 호랑이는 아주 큰 고양이거든.
9: 미야옹.
0: 나도 고양이고. 캔디,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
3: 좋아.
0: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호랑이는 몸을

0: 걸 좋아해. 그리고 호랑이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
1: 여기들 있었구나. 어머나, 모두 호랑이들이네.
0: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흥.
1: 호랑이들아, 다음엔 뭘 하고 싶니?
0: 공룡.
2: 맞아. 조시한테 공룡 풍선을 찾아줘야지.
1: 너희들도 모두 같이 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풍선을 받으러 왔어요.
3: 어서 와요. 여러 동물 풍선이 많이 있어요.
4: 저는 코끼리 풍선 주세요.
3: 여기 있다, 페파.
4: 전 캥거루 풍선이야.
5: 전 사자 풍선이야.
6: 원숭이 풍선이야.
7: 앵무새 풍선이에요.
3: 그래요, 여기 모두 있어요.
2: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조지는 공룡 풍선을 원하는데 있나요?
3: 아유, 저런. 공룡 풍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죠?
2: 조지, 걱정 마. 아빠가 만들어줄게. 기다란 풍선 두 개만 주시겠어요? 모두들 잘 봐요.
8: 아빠가 긴 풍선 두 개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2: 됐군. 이게 뭔지 누가 맞춰볼래?
4: 캥거루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이건...
4: 공룡.
2: 맞아요. 공룡이에요.
8: 아빠가 풍선으로 공룡을 만들었어요.
4: 공룡. 이제 장난감 성에 가요.
8: 팔팔한 장난감 성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모두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4: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행사는 처음!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확!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이번엔 긴 갤러리를 보여줄게. 모두 잘 따라와.
1: 저기 뭐가 있을까?

0: 부끄럽네.
1: 친구 만드는 건 재밌어. 후, 이번엔 삶을 만들어보자.
0: 거울아, 거울아, 내 소원을 들어줘. 날 세계로 만들어줘. 당신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2: 우와,
0: 길이 세 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1: 호호, 내 차례. 이번엔 내 차례. 날 두 개로 만들어줘. 2가 두 개. 2 더하기 2는 바로
3: 4. 나는 4야. 나는
1: 2 더하기 2는 무적의 쌍둥이.
0: 와, 마술 거울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굉장하지 않아?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겠어.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 괜한 장난 같은 거 하지 말고. 우와, 이제 내 차례.
1: 이리 하지 말랬잖아.
0: 아이, 괜찮아, 먼저 해도 돼. 날 두 개로 만들어줘. 3이 두 개면
4: 바로 6. 숫자 6이 나서 딱. 걱정 말고 더 만들어.
0: 좋은 생각이야. 날 세 개로 만들어줘. 3이 세 개면
5: 바로 9. 난 3이 세 개야, 봤지?
1: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0: 하지만 봐, 이미 많이 만들어버려서 어쩔 수 없어. 일이 오기 전에 그냥 나머지 친구들까지 모두 만들어버리자. 좋았어, 그럼. 지금 2, 3, 4, 6이 있네?
6: 이럴 수가. 5를 빠뜨렸어.
0: 5를 만들려면 누가 몇 개 필요하지? 그럼 어디

0: 어?
1: 세 개로 만들었죠.
2: 네가 세 개면
3: 바로 6. 숫자 6이 나섰다. 잠깐 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1: 3이 두 개.
2: 이 세 개와 같지.
1: 오래 만들고 싶었는데.
4: 그럼 내가 해볼게.
2: 안 돼.
4: 두 개로 만들어줘. 4가 두 개면 바로 8.
1: 아니 아니 아니야. 우리 누가 필요해. 7랑 10도 없는데. 이번엔 누가 해볼래? 아마 깜짝 놀랄걸.
2: 2가 다섯 개면
5: 바로 10.
1: 드디어 10이 나왔네. 그럼 이제 5랑 7만 만들면 돼. 다음.
2: 안 돼.
1: 자, 다들 깜짝 놀랄 준비하시지요.
2: 이리 왔어. 숨어.
1: 왜 5랑 7 안 된 거야? 짜잔, 서프라이즈. 마술가 왜? 놀랍긴 한데 말이야. 이 가을에서 넘버블록 친구들이 한꺼번에 와르르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
5: 그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1: 서프라이즈.
6: 그린 앤 슬라이스. 라이프 is green. Green. Oh, hello, little frog. I'm just doing some coloring. Want to join me? Come on, then. You should be green, and you should be green. Green. Green. And you should be red. Only kidding. Naturally, you should be green too.

0: 짠!
1: 오!
0: 어!
1: 아!
0: 그그그
1: 아!
0: 굿 그레이포! You've gone all green! Gosh!

glittery. Oh, oh, oh.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아픈 친구를 돌봐줄 거야. 칭찬도 하고 널도 재볼 건데 이걸 쓸 거야. 청진기처럼 생긴 이 도구로 심장소리를 들을 거야. 쿵쿵 쿵쿵 쿵쿵.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의사거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너희도 같이 의사놀이 할래? 헉, 진짜? 아우. 우리 아픈 친구들을 낫게 해주자. 같이 할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쿵쿵 쿵쿵 쿵쿵. 자,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너희는 어떻게 들려? 쿵쿵 쿵쿵.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의사놀이! 그럼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러 출동!

0: 비씨?
1: 안녕, 딜런.
0: 의사놀이 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오, 안녕하세요, 비씨 선생님.
1: 그럼 나 진찰받으러 온 환자 할래.
0: 좋아. 어서 와요, 오지 환자님. 우리 병원에 참 잘 왔어요.

0: 키부터 재볼게요.
1: 우와, 좋아요.
0: 여기 등 붙이고 서보세요.
2: 지난번보다 이만큼이나 더 컸네요.
1: 어쩐지 나 키 큰 느낌이더라.
0: 이번엔 심장 소리 들어볼까요?
1: 진짜 들려요? 심장 소리?
0: 쿵쿵, 쿵쿵, 쿵쿵.
2: 우와, 정상이에요.
1: 예!
0: 자, 이번엔 입 아 하고 벌려요. 아,
1: 아.
0: 아! 입처럼 생겼네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1: 그럼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0: 그럼 그냥 상상으로 해봐요.
1: 아픈데, 아픈데. 아! 그렇지! 아우, 아우.
0: 지금 바로 치료해 줄게요.
1: 예! 잠깐만, 치료가 뭐예요?
0: 치료는 말이죠.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창고 더 고치면 끝.
1: 우와, 진짜 빠르다. 이제 안 아파요. 야구공 찾았어. 이 중에 진짜가 있을 거야.
0: 데이지, 진찰 받으러 온 거야?
3: 진찰? 딜런이 의사였어?
0: 응, 맞아.
3: 아우, 잘됐다.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요, 멈출 수가 없어요. 춤을요?
0: 그럼 잘 찾아왔네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죠?
3: 처음엔 꼬리만 살랑살랑, 그러다가 발가락도 까딱까딱. 근데 지금 나 좀 봐봐요. 툭 하면 막 춤이 나온다고요.
0: 그럼 심장 소리 한 번만요.
3: 좋아요.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0: 뚱치 뚱치
1: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0: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1: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뚱치
0: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해.
2: 어떡해. 둘 다 춤을 멈추질 않아.
0: 저건 빙글빙글 춤?
2: 이번엔 공룡 춤.
0: 쿵쿵 발 구르고.
2: 저건 악어 춤이야. 설마 저건 엉덩이 춤?
0: 엑스레이 나옵니다. 삐.
2: 혹시 이거 설마 진짜?
3: 혹시 결과 나왔어요?
1: 선생님의 주문 언제쯤 멈출 수 있는 거죠?
0: 이런 증상은 딱 하나. 여기 두 분은
2: 춤추는 병이에요.
0: 예.
1: 춤추는 병이요? 그게 대체 뭐예요?
0: 너희 상태 그대로야. 근데 걱정 마. 이 책에 치료법이 있으니까. 벌써 치료법을 찾은 거야?
3: 그냥 책처럼 생겼는데.
2: 동화 들려주기야.
0: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춤이 멈출지도 몰라. 한번 해보자. 아주아주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2: 됐어!
0: 이제 그림 좀 볼래?
1: 효과 있다고? 야호!
3: 아하! 아하! 요호! 그럼 다 나은 거야?
2: 아직은 아니야. 지금 춤추고 있잖아.
0: 예. Yeah.
1: 어떡해, 비씨 선생님도 춤추고 있어.

0: 정연병 진짜 잘 없나 봐. 다른 치료법도 있는 거지?
1: 그럼 있지. 우린 의사잖아.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 근데 사각형 모양의 치료법이 또 뭐가 있을까? 의사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어딘가에 사각형 보이는 거 있니? 저기 있어! 저 특별한 담요가 있으면 춤이 멈출지도 몰라! 가자! 뚜뚜뚜루뚜, 뚜뚜뚜루뚜! 뚜뚜뚜루뚜!
0: 어때? 효과 있어?
1: 아직은! 그럼 이렇게 해보자! 됐다! 팔이 멈췄어! 바로 이거야! 우리 다 같이 담요 위로 모이자! 얘들아, 도서리 잡아봐! 자, 그쪽 잡고! 됐어! 돌아봐! 이제 반대로!
0: 하고 있다고!
2: 다들 꽉 잡아!
1: 어, 비씨 선생님! 여기 잡아요! 어, 안 돼! 비씨가 춤추면서 멀어져! 우리가 도와줘야 해!
0: 얘들아! 다 같이 꿈틀이 춤!
1: 얘들아, 담요 위에 누워봐.
3: 어, 춤이 멈췄어.
0: 진짜 병이 다 나았나 봐. 예!
3: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1: 다 나았다고? 우리가 해냈어.

0: 담요야, 춤추는 병 낫게 해줘서 고마워.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근데 나만 그래? 춤추는 병 그립지 않아?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1: 손이 손이 떨려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손이 여기서까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 한 장 집을 힘도 없었어요.
2: 혹시 운동을 하면 바로 이렇게 질질 끌어올 때 꼭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파킨슨인지 몰랐어요.
3: 매일 가는 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대로 서버렸고 발을 한 발도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0: 하지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다 같은 파킨슨병은 아니다.
4: 파킨슨 증후군하고 파킨슨은 완전히 다른 거.
5: 아, 파킨슨병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파킨슨병과 비스무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파킨슨씨 병이 아니라 이 파킨슨 증후군.
6: 증후군이 더 나빠요?
5: 증후군이 파킨슨 병보다 조금 어렵죠.
7: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인 줄 알았다, 그죠?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풀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8: 약 반응이 아주 없는 거를 봐야죠.
0: 파킨슨병 환자에게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0: 초창기에는 이제 파킨슨병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렵게 되고요.
1: 병의 진행 속도가 병리소견이 도파민 세포 외에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2: 비슷한 얼굴을 한 두 병. 그 경계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과 명의들과 함께 파킨슨병과 닮은 듯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0: 이은주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올해로 7년째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과 싸우고 있다.
1: 연세는?
2: 몇 살이지?
1: 긴장하셨네 많이 지금.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인데요?
2: 몇 년생이잖아요.
1: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네.
0: 최근 들어 또렷하던 기억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1: 혹시 어머니 몇 년생이냐?
3: 72년생입니다.
1: 아, 72년생이세요. 어머니 그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점이에요? 파킨슨병 걸려서 제일 불편하다. 나는 진짜 이게 불편하다 이거.
2: 제일 불편한 거는
0: 잃어가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
2: 걷는 거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해 그거 때문에.
4: 여기 다리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도
0: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 다섯 번이나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효는 두세 시간뿐. 답답한 마음에 신경과 윤정한 교수를 찾았다.
4: 아, 발걸음 잘 안 떼이시죠, 그죠?
2: 당신 왔네요.
0: 첫 발을 떼기가 힘들고 종종 걸음으로 겨우 걷는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다.
4: 그다음에 돌 때도 좀 힘드시죠? 약간 이렇게 제일 힘들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시면.
0: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4: 한 번에 못 도시고.
0: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걸까? 그 중심에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인지와 감정에도 관여한다. 이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의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그 결과 뇌의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겨 동작이 느려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린다.
5: 보통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떨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느려지고 다리가 끌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저희 보통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도파민 영상을 좀 찍게 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보통 이제 도파민 세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남은 세포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남아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지칩니다. 이제 점점 도파민 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60, 70% 감소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0: 그제야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고 나서야 몸은 비로소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다.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으면 운동 증상들이 호전된다. 먼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전단계 물질 레보도파를 복용한다. 레보도파는 몸속에서 흡수되고 이 중 일부는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한다. 그 결과 부족했던 도파민이 채워지면 굳었던 몸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파킨슨병은 PET-CT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뇌 속 도파민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양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 기능이 정상보다 확연히 줄어있다. 이은주 씨는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오늘 수술은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집도한다.

0: 더 이상 약물로는 일상을 버틸 수 없게 된 이은주 씨. 아직까지 파킨슨병 자체를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다. 오늘 그녀가 받는 수술은 뇌심부 자극술이다. 뇌 깊숙한 곳에 전기 자극을 보내 멈춰버린 약물 반응을 다시 끌어올리는 수술이다. 수술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 먼저 수술 전 환자의 머리에 특수 프레임을 씌운다. 뇌 속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기 위해서다. 좌표가 확인되면 가느다란 전극을 뇌 깊숙이 삽입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액이라는 부위가 그 타깃이다. 이곳에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이나 언어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후 가슴 쪽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자극 발생기를 싣고 뇌 쪽 전극과 연결한다. 이후 기계를 켜면 시상하액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된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뇌 안쪽의 미세한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최고난도 수술이다.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다.
1: 떨어보세요.
2: 문 하나 떨어지겠어요?
3: 그죠? 마이너스 9로.
0: 뇌세포가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과 소리에 집중해 정확한 목표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의 운동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4: 일어나 계세요. 10분만 깨 계세요. 아셨죠? 잘 되고 있어요. 아셨죠?
5: 힘빼세요.
2: 전기가 그런 건 없으세요?
5: 약간 좀 뻣뻣합니다.
4: 힘 빼세요.
0: 환자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보며 마침내 강직과 떨림이 잦아든 것을 확인한다.
4: 수고하셨어요.
6: 네.
2: 자, 지금부터 오늘 날씨가 좋다.
0: 성공적인 첫 신호.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7: 예, 고맙습니다.
8: 원래가 저희가 잡은 위치랑 실제로 잘 들어간지 확인한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수술 전에 이제 좌표를 잡아서 잡은 위치랑 실제로 들어간 위치랑 봤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뇌의 되게 깊은 곳에 자극을 한다고 해서 뇌 심부 자극술입니다.
0: 사흘 뒤 이은주 씨의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
9: 자, 수술한 지 3일 됐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한번 좀 켜 볼 거예요. 오전에 얘기 드렸죠. 그죠?
10: 네.
9: 그래서 여기 어머님 여기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10: 네.
9: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전압을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0: 외부 리모컨을 통해 가슴에 심은 자극 발생기를 켜고 최적의 전기 자극 값을 찾아낸다.
9: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0: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4: 힘들어요.
0: 수술 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이은주 씨. 걸음은 늘 위태로웠다.
9: 이건 기계를 아직 안 켰고요. 자, 한번 스스로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그냥 걸어보세요.
0: 걸음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뇌심부 자극술을 받으면 약물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미리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
8: 파킨슨 전구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램숨 행동 장애도 있고 변비도 있고 후각 저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파킨슨으로 갈 정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램숨 행동 장애로 그러면 꿈속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발길질 한다거나

0: 있거나 그게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병이 오기 전에 되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30년 전에 있는 분도 있고 10년 전부터 있는 분들이 있고 변비는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 제가 말하는 이음 변비는 좀 심한 변비입니다. 지금 3, 4일 지나도 굉장히 누구 힘들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대기 해보는 경우도 있고 비운동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파킨슨의 위험도가 빨리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비특이적으로 좀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1: 극심한 변비, 사라진 후각, 꿈속 행동이 튀어나오는 수면 장애까지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병이 오고 나서야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올해 78세인 조동환 씨. 5년 전 신경과 신혜원 교수를 만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2: 오늘은 몇 시에 약 드셨어요?
3: 아니, 8시.
2: 8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3: 지금은 아주 좋아요.
2: 아, 좋은 상태.
3: 좋은 상태.
2: 네.
3: 아주 좋아.
1: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
2: 조동환님,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3: 제일 불편한 것은 이 걸어다니는 것이.
2: 네, 네, 네.
3: 빨리 안 되니까.
2: 네. 이 첫 발 잘 안 떼지세요?
3: 그렇지. 이제 첫 발이.
2: 예.
3: 딱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2: 네.
3: 안 가고, 이렇게 딱
2: 예.
3: 서서.
2: 예.
3: 이렇게 맨치고 있다고.
2: 아.
3: 이렇게 나와요.
2: 아,
3: 이렇게 나와요.
2: 그렇구나.
3: 이거 이 발이 안 떨어지니까.
2: 예. 이러고 예. 예.
1: 보행 동결 증상은 도파민 약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앉아보셔도 괜찮아요.
2: 우선은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하는 완치법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3: 예.
2: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 치료로 저희가 경두계 뇌자기 자극술 임상 시험을 한 거였거든요.
1: 조동환 씨는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다. 먼저 뇌의 정확한 목표 지점에 널적한 코일을 고정하고 고주파 자기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이 자기장은 뇌의 운동 피질에 도달해 잠든 뇌세포를 깨운다. 자극이 계속되면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망, 즉 시냅스가 더 튼튼하게 자라난다. 이렇게 활력을 되찾은 운동 피질은 더 깊숙한 기저핵에 다시 정상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환자를 괴롭히던 서동과 보행 동결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풀리게 됐다.
2: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뇌자극 자극술을 통해서 약으로 완전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운동 완만 증상이라든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보행 동결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는 근거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내 진료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주일 후 조동환 씨의 발걸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2: 자,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실게요. 이제 오후 상태에
1: 바닥에 꼼짝하지 않던 첫 발이 편안하게 떨어진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2: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앉아 보실게요. 네. 그래서
3: 별로 그렇게 잘 느끼질 못했거든.
2: 네.
3: 근데 이제 3일 되고 4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아주 가벼워졌어요.
2: 다리가요?
3: 걸음도.
2: 예.
3: 막 진짜 누구보다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가벼워져 갖고
2: 네.
3: 그래서 내가 저 교수님한테 이 치료를 또 할까 그러고 내가

0: 그래서 내가 지금 하도 기분이
1: 그쵸.
0: 좋고.
1: 예.
0: 근데
1: 그러면 요즘에는 그 보행 동결이라고 하죠. 걸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다리 안 떨어지고 이랬던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 좀
0: 많이
1: 많이
0: 좋아졌어요. 그렇게 많이
1: 좋아지셨어요.
0: 좋아졌는데
2: 효과는
0: 그래서 이제
2: 만족스러웠다.
0: 오히려 내가
2: 파킨슨병 치료는
0: 근데
2: 더디지만
0: 그래도 발이
2: 조금씩
0: 오히려
2: 앞으로
0: 되니까
2: 나아가고 있다.
0: 발걸음이
2: 그런데 똑같은 파킨슨 증상인데도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른 걸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엔 약도 잘 듣지 않아 큰 병원을 찾은 강순자 씨. 첫 증상이 나타난 건 2년 전쯤이었다.
3: 그 제가 이게 섬세한 직업이거든요. 그 애기 옷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4: 아, 조금 이렇게 좀 어줍다고,
3: 네,
4: 그러면
3: 손이
4: 느낌적으로.
3: 제가 손이 좀 빠른
4: 좀
3: 편인데
4: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죠?
3: 네.
4: 뭐 이런 게 나오시고요.
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증상들이 튀어나왔다.
4: 어머님 그런 아까
3: 가끔가다 어지러워요.
4: 가끔이요?
3: 네. 어지럽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유턴할 때좀 불편해요.
4: 소변을 많이 두세요?
3: 소변을 넣는데
4: 네.
3: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4: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게 최근에 변하세요.
3: 네.
4: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소변 잔류랑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은 아니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형인지 조금 저희가 볼 거고요.
2: 파킨슨 증상에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 장애까지 파킨슨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병. 파킨슨 증후군이 의심된다.
5: MR을 봤는데 MRI상에서는 좀 말라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좀꽉 차있는 말라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가 보시면 원래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핫크로스번 사인이라고 십자가 사인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2: 손의 위축과 뇌줄기에 나타난 선명한 십자가 모양.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다계통 위축증의 결정적 단서다.
5: 네, 이 환자들이 보시면 진행이 조금 빠릅니다, 사실. 이 환자 보면 2년 만에 조금 비틀거리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파킨슨 환자는 10년 지나도 넘어지진 않는데, 조금 빨리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인 다계통 위축증, 그중에서 손해가 주된 형태인 그런 환자입니다.
2: 몸을 움직이는 여러 신경계통이 동시에 무너지는 다계통 위축증.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입니다. 이 단백질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경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경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끊어놓는다. 그 결과 몸이 굳고 느려지는 것은 물론 균형을 담당하는 손뇌가 망가지며 심하게 비틀거린다. 또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몸이 알아서 조절하던 혈압과 대소변 기능까지 흔들린다. 파킨슨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가혹한 병.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3: 정상인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6: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3: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0: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도 가고 맘대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겁니다.
1: 파킨슨병에 가려진 낯선 질환, 파킨슨 증후군.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병을 마주하는 과정도 혼란스럽다.
2: 우리는 파킨슨 병 긴

0: 아니냐 이것만 그거 알지. 뭐 일반 저희들이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킨슨병 증후군 같은 거는 전혀 뭐 듣지도 못했고.
1: 파킨슨병은 주위에 참 많아요. 근데 증후군은 그냥 듣기는 들어도 특별히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빨리 막 진행되고 겁이 덜컥 나는 거.
2: 그렇다면 파킨슨병과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걸까? 파킨슨병은 뇌속 흑질 부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작된다. 주로 몸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단순히 도파민 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균형을 잡는 소뇌, 그리고 생명 유지와 직결된 뇌관까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도 나타나는 증상도 저마다 다르다. 증후군의 특이 증상으로는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안구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배뇨장애, 그리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 생생한 환시까지. 몸이 굳는 파킨슨병의 기본 증상에 이런 특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3: 말 그대로 이제 증후군이 이런 거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뭐 파킨슨 병이는 아니고 파킨슨 증상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리 소견이 틀리고 그다음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 세포만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세포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2: 하지만 발병 초기엔 두 질환을 완벽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 초기 증상은 물론 정밀 검사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 저는 환자를 볼 때 절대 처음에 증후군이다, 파킨슨병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좀 경과를 봐야 좀 더 확실할 수 있고, 물론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뚜렷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삼킴 장애가 있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파킨슨 증후군은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1년, 2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속도만 봐도 굉장히 좀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2: 그렇다 보니 환자들 입장에선 어느 날 진단명이 뒤바뀌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4: 오늘 처음 증후군이라고?
5: 네.
1: 지금까지는 그냥 파킨슨병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자녀들한테나 지인들한테도 이제 파킨슨병이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와서 이제 그 진료 소견을 듣고요. 진짜 조금 놀랐어요.
2: 최근 3개월 사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는 박인석 씨. 대체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1: 한 몇 달 전보다 증세가 너무 많이 나빠져요. 다리 하나 이렇게 침대에서 내리기도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다리가요 그냥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데 엄청 무겁고 이렇게 좀 보면 이게 돌덩어리를 든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내려야 돼요.
5: 여기까지 오세요.
2: 아내의 도움 없이는 홀로 거동조차 힘든 상태다. 하지만 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5: 넷, 다섯, 여섯, 일곱.
6: 제일 저를 놀라게 하고 징그럽게 하는 게 벌레.
5: 벌레가 어디 있나요? 바닥에요?
1: 몸에.
5: 몸에.
6: 집사람은 집사람은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같이 뒤져보는데. 저는 있다 그러고 집사람은 없다 그러고.
5: 실제로 보이는 건 알겠는데

0: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 생각엔 진짜 있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1: 손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영이 지는 부분에 다 지렁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송충이가 있어서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이겼더니 진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0: 그러면은 그 낮에는 벌레랑 안 싸우세요?
2: 낮에는 안 나타났어요.
0: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댁에
1: 네.
0: 돌아오시면,
1: 그러니까 저녁 때좀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특별히 더 하고요.
0: 예.
3: 3년 동안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온 박인석 씨. 현재 헛것이 보이는 환시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뇌부위 신호가 뚜렷이 감소한 흔적. 분명 파킨슨병 소견이다. 그렇다면 진단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0: 이제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시고서는 보행장애라던가 경직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레보도파 전형약을 드시고 나면 굉장히 심한 환시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용량을 충분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현저하게 관찰이 돼서
3: 기립성 저혈압 기준인 20을 훌쩍 넘었다. 자율신경 이상이다.
0: 치매와 파킨슨 증상과 만약에 자율신경 장애까지 같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루이 소체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3: 박인석 씨의 진짜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루이 소체 치매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지는데, 이 덩어리, 즉 루이 소체가 뇌 신경을 파괴하는 질환이다. 파킨슨 병과는 원인 물질은 같지만 발병 부위가 다르다. 파킨슨 병은 루이 소체가 뇌의 흑질 부위에 쌓여 주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만, 루이 소체 치매는 사고와 인지를 맡는 대뇌피질 전체에 이상 단백질이 퍼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생생한 환시가 특징적으로 동반된다. 현재로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파킨슨병과 치료 방향이 달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0: 있고요. 아시겠지만 레보도파를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환시랑 이런 게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약은 그대로 놔두고요. 딱 아침 점심만. 네. 지금 아직 낮에는 그런 증상이 없으시니까 아침 점심만 아주 아주 소량.
3: 루이 소체 치매는 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헛것이 보이는 환시를 잡기 위해 약을 쓰면 몸이 굳는 파킨슨 증상이 심해진다. 반대로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약을 쓰면 또다시 생생한 환시를 부르게 된다. 약의 미세한 조율이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시 증상,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 우선은 이제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제 깜깜할 때 어떤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불을 켜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던가, 환시를 촉발시키는 어떤 물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옷걸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계속 사람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파킨슨병보다 예후가 나쁜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증후군. 하지만 그 앞엔 뜻밖의 갈림길이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치료로 일상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경아 씨. 최근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0: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4: 일어나서
0: 일어나 보실게요.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0: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날 수가 없다.
1: 아, 그러면 잡고 일어나세요. 예.
2: 일어나.
1: 네. 그다음에 저기 자, 쭉 걸어가 보실게요.
2: 출발. 걸어가 쭉 같이.
1: 네,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게요.
2: 네.
1: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0: 발이 지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보폭도 좁다.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이다.
2: 그럴 때는 농지를 보충해야 돼요.
1: 중심 좀 잘 안 잡히시고 종종 걸음 하시고 그래서 파킨슨병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도파민 PET 영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2: 파킨슨병은 아니다.
1: 네네네. 네. 네. 파킨슨병은 아닌 겁니다. 네.
0: 김경아 씨의 PET-CT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말단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 근데 그러니까 뭐 파킨슨병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령,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잘 주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고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사 파킨슨병은 아닌데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약물 유도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0: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원인일까? 김경아 씨가 먹는 약은 치매약과 항우울제, 심혈관 약까지 모두 8가지. 이 중 원인이 된 약물은 바로 항우울제였다.
1: 드시던 약들을 조회를 해봤더니 도파민 수용체에 그 결합해서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고령에서 특히 이런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도파민 신경이 좀 취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 약물 유도성 약물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0: 어떻게 약물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걸까? 약을 복용하면 약성분이 몸에서 흡수돼 일부는 뇌까지 전달된다. 도파민은 정상 분비되지만 약성분이 수용체를 막는다. 그 결과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로 반응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 36%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했다. 이 가운데 약 18%는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자였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기에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약물들을 조심해야 할까?
1: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분, 또 쾌락, 뭐 동기부여,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효과를 보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까지 같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정신과 약물 외에도 소화가 안 될 때 흔히 찾는 위장약과 소화제. 일부 어지럼증과 편두통에 쓰는 약도 장기간 복용 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안전하게 처방되지만 의심 증상이 생겼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아 씨는 의심되는 약을 바꾸고 증상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다. 77세 이유준 씨.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둔해진 거라 여겼는데 딸의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게 됐다.
3: 딸이 있지만도 물론 걱정되겠지. 걸음 걷는 게 이제 뭐 조금 불편하다고 자꾸 옆에서 보고 그러는데 나이가

0: 관계에서 뭐 그렇게 좀 싱싱하게는 못 걷지. 다시 한 번 더 스포트 하고.
1: 한편 딸은 아버지의 증상이 파킨슨병의 신호라고 의심하고 있다.
2: 좀 의심이 났던 거는 같이 걸어갈 때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보폭이 총총총 하면서 이렇게 살짝 속보처럼 걸으시면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몸이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질 듯 약간 위태로운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혹시 인터넷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파킨슨 병 이런 게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게 됐어요.
1: 이유준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도 약간의 뇌에 요 뇌실에 뇌실이 좀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이 되는데 작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뇌실 확장 소견이 좀 진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이 뇌실 확장이 된, 그러니까 정상압 뇌수두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1: 6년 전과 비교해 뇌실이 뚜렷하게 부풀어 있다. 이 확장된 공간이 그의 파킨슨 증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정상압 뇌수두증이다. 우리 뇌에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뇌척수액이 흐른다. 그런데 이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고 뇌실에 고일 경우 점점 부풀어 올라 주변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그 결과 보행장애와 요실금,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상압 뇌수두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3: 오늘 하는 거는 무슨 뭐 치료적인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검사입니다. 검사. 예. 검사를 해서 뇌에 물이 찬게 우리 아버님의 이 휘청거리시고 이제 평소에 걸으실 때좀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겁니다.
1: 원인만 찾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3: 오늘은 좋아지더라도 잠깐 좋아질 거예요.
1: 오늘 진행할 시술은 뇌척수액 대검사.
4: 소독하는 거예요.
1: 시술은 신경외과 이영석 교수가 맡았다.
4: 시험 들어오세요.
1: 뇌척수액을 일시적으로 빼낸 뒤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는 것이다. 먼저 뇌와 연결된 허리뼈 사이 요추에 가는 바늘을 넣어 뇌 조직을 누르고 있던 뇌척수액을 일정량 빼낸다. 부풀었던 뇌실이 점차 줄어들며 뇌 조직을 누르던 압박도 잠시 완화된다. 이후 환자의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요추 사이에 바늘이 삽입됐다.
4: 9.5 정도 돼요. 압력을 되는 겁니다. 뇌척수액에 압력을 대고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1: 정상 범위의 압력인지 확인한 뒤 뇌실에 고여있던 뇌척수액을 천천히 밖으로 빼낸다.
4: 뇌척수액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한 30cc에서 한 40cc 정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1: 이유준 씨의 뇌를 압박했을 뇌척수액이다. 이제 배액 검사가 끝났다. 오늘 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지속적으로 뇌척수액을 복부로 흘려보내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시술 후 이유준 씨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3: 아버님 어떠세요? 다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효과는 안 나는데 그런데 약간 가벼워진 것 같긴 하세요?
0: 가벼워져, 글쎄
3: 그러세요?
0: 가벼워진 것 같아, 하기는. 응?
1: 한결 가벼워진

0: 발걸음, 비틀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다. 굳어가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1: 걸으시고 나서 바로 느낌이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 보니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는 더 이전보다는 뭐 걸음걸이랄지 운동하는 활동량이랄지 이런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0: 파킨슨병 환자는 국내에만 약 13만 명.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그 그늘에 가려 이름조차 낯설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병을 앓고 있었다. 내 병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마주할 첫 용기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곧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진행되고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 합병증,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와셔서 적극 치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3: 다계통위축증 같은 경우에 알파시누클레인의 항체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그런 임상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은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한다는 거고요.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5: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6: 저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7: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 이런 거야.
4: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입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0: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20년 이상의 요리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이보은의 최고의 요리 비결. 이건 그냥 평범한 쌈장이 아니다. 무말랭이를 넣은 특급 쌈장 대공개. 쌈 채소 무한 추가를 부르는 100점 만점 무말랭이 천국 쌈장부터 육수 낼 때만 쓰였던 국멸치의 반전 매력. 찬물에 밥 말아 멸치 한 마리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 멸치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 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의 단짝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여름이 되면 네. 쌈장, 강된장 등 채소쌈을 자주 즐기게 되는데요.
2: 네, 네.
1: 이 무말랭이가 들어가 더욱더 기대가 되면 쌈장 시작해볼까요?
2: 그럴까요? 일단은 무말랭이 이렇게 잔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2: 여기다 청국장, 그 다음에 향 좋은 표고버섯,
1: 네.
2: 그 다음에 양파와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같은 네. 채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선생님, 네. 쌈장이 있으면 쌈이 있어야 하는데
2: 네네.
1: 옆에 신선한 배추도 준비되어 있어요.
2: 네, 제가 일부러요. 오늘은 네. 숙쌈으로 즐기기 위해서 알배추를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2: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먹었을 때 단맛도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오늘은 숙쌈용으로 알배추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자, 쌈장이 맛있으면 이 쌈채소를 계속 리필하게 되는데요.
2: 네.
1: 자, 오늘 저는 이 쌈장 때문에 무한 리필, 쌈을 무한 리필할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0: 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말랭이 천국 3장 네.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1: 네, 여기 지금 천국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네. 지금 잘 뛴 천국장이에요. 이게 네. 띄웠다는 얘기는 잘 발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향이 굉장히 그윽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일일이 청국장을 뭉쳐서 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이렇게 떼어주셔야 돼요. 오. 이래야지만 제가 무말랭이 청국 쌈장이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무말랭이도 이제 다져서 쓸 거기 때문에 청국 알갱이 알갱이에다가 예. 무말랭이가 흡착이 돼서 굉장히 쌈장이 톡톡하면서도 맛있죠. 굉장히 근데, 구수한 맛도 많이
0: 그쵸,
1: 나고요.
0: 그쵸. 네. 사실은 물론 저희가 이제 쌈장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네. 이 청국장이 들어가면 뭔가가 좀 조금 더 구수하고 진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토속적이라 맞아요. 마치 아, 외할머니의 집 앞에 있는 그 커다란 가마솥 앞에 있는 예? 그런 딱 느낌?
0: 맞아요,
1: 그 맛이
0: 맞아요,
1: 좀 나죠.
0: 맞아요. 네. 토속적인 느낌이 정말 네. 강하게 드는데
1: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돌돌돌돌한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0: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청국장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자, 다음에는 오늘 무말랭이가 있었잖아요.
0: 예.
1: 이 무말랭이는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무말랭이에요.
0: 네.
1: 요게 무를 넣는 거랑 아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사실 지금 무가 약간 단맛이 덜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만들어 놓은 이 무말랭이를 가지고
0: 네.
1: 요거를 잘게 아, 불려서 잘게 다져서 쓰시면 훨씬 더 맛있는 청국 쌈장이 만들어집니다.
0: 자, 이렇게 불려놨는데 몇 분 정도 불린 거예요?
1: 요거는 한 20분 정도 두니까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졌는데
0: 네.
1: 요거를요 그냥 쓰지 마시고
0: 네.
1: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0: 맞춰서.
1: 네.
0: 아니 진짜로 선생님
1: 네.
0: 사실 쌈장 안에
1: 네.
0: 씹히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1: 네, 맛이
0: 달라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느낌도 달라지는데
1: 네.
0: 정말 저도 무말랭이 좋아하는데
1: 이 무말랭이가요
0: 네.
1: 꼬독꼬독 씹혀지면서
0: 네?
1: 단맛이 쪽쪽쪽 나오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청국장하고 같이 청국 쌈장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0: 네.
1: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맛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0: 근데 제가 평소에 먹었던 무말랭이는 이거보다 조금 큰 무말랭이였거든요.
1: 좀 크죠.
0: 예.
1: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잘게 다져야 되고
0: 네.
1: 이거 저는 제가 이렇게 쌈장도 만들어 먹고 무말랭이
0: 네.
1: 무침도 만들어 먹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0: 잘...
1: 놓은
0: 예.
1: 무말랭이에요.
0: 예. 이렇게 무말랭이까지 불려서 저희가
1: 네.
0: 먹기 좋은 크기로
1: 그렇죠. 썰어놨죠.
0: 예.
1: 자, 그랬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채소를 썰면 되는데
0: 네.
1: 채소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0: 네.
1: 요게 지금 표고버섯이에요. 근데 표고버섯도 요것도 이렇게 저는 기둥까지 다 써요.
0: 오.
1: 어차피 졸여서 쓸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기둥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0: 그러겠어요.
1: 그래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렇게.
0: 근데 선생님 요즘은 그 쌈장에
1: 네.
0: 많은 분들이 두부를 또 넣으시더라고요.
1: 네, 두부를 넣기도 하는데요.
0: 네.
1: 저는 왜 두부를 안 넣냐면
0: 네?
1: 지금 두부를 넣게 되면 두부가 날씨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보통 이렇게 청국 쌈장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 안에서 한 일주일은 너끈하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근데 두부를 넣게 되면 그렇게 못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오래 보관하자. 그래서 두부 대신에 저는
0: 네?
1: 이렇게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일단 크기는 선생님 저희가
1: 네.
0: 청국장
1: 네 알갱이처럼
0: 예 다 어우러지도록
1: 네 요거 이제 표고버섯은 다 썰었어요.
0: 네 이렇게 표고까지 준비가 됐고요.
1: 이제 요 양파 썰면 되는데요.
0: 네.
1: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0: 양파도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양파는
1: 네.
0: 어떤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를 그냥
1: 넉넉하게 충실하게 하죠.
0: 예.
1: 네 이렇게
0: 양파도.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시장 볼 때
1: 네.
0: 광희야 양파 한 망 사오라고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엄마한테 맨날
1: 네.
0: 엄마 왜 이렇게 양파는 무슨 요리에 다 들어가냐고 제가.
1: 아니 이게 양파가요
0: 예.
1: 단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0: 예?
1: 식감도 좋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쌈장에 썼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이 양파 자체가
0: 네.
1: 단맛도 많이 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가 청국장도 넣고 된장도 넣는데
0: 네.
1: 특별히 그 뭐랄까 다른 단맛을 안 넣어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것도 넣고 그다음에 대파도 준비를 할게요.
0: 예.
1: 이 대파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해서
0: 싶어도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줍니다.
1: 네, 이것도 똑같이 청국 쌈장과 같이.
0: 네.

0: 이렇게.
1: 오늘은 뭐 무말랭이나 네. 이 청국장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0: 네.
1: 재료 준비는 어려울 게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랬으면 네. 이 재료를 그대로 놓고 네. 볶아주기만 하면
1: 이제 바로 볶는 건가요?
0: 네. 자, 볶아주는데 이게 예. 지금 소고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0: 이 소고기는 지금 다진 소고기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소고기 먼저 넣고요.
1: 다진 소고기.
0: 다진 소고기 먼저 넣고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1: 표고버섯이랑 다진 네. 소고기랑
0: 네.
1: 그다음에
0: 무말랭이도 다진 거 같이 넣어주세요.
1: 네.
0: 그리고 청국장도 먼저 넣어주세요.
1: 거의 다 넣네요, 지금. 네,
0: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리고 네. 아까 양파하고 대파 썰어놨잖아요. 이것도 네. 넣어주세요.
1: 오늘 요리는 그냥 이제 재료 손질만 하면 그냥 간단하네요.
0: 요거는 광희 씨도 그냥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들기름이거든요.
1: 예.
0: 들기름을 넣어서 된장을 넣고
1: 예. 선생님, 네. 청국장 들어가는데 된장을 또 넣는 거예요?
0: 이렇게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섞여져야
1: 예.
0: 이게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된장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예. 시판 된장 넣으셔도 돼요.
1: 예.
0: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0: 이 다진 마늘은 특별히 저것 때문에 넣어요. 아까 소고기 들어갔죠?
1: 예.
0: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볶으세요.
1: 자, 불색이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지금?
0: 이거는 계속 센 불로 볶아주셔야 돼요.
1: 센 불에서.
0: 네, 볶아주세요, 이렇게.
1: 그래서 한번 볶아볼게요.
0: 요거는 볶기만 하면 이제 다 됐어요, 메뉴는.
1: 근데 선생님, 저희는 쌈장인데.
0: 네. 네.
1: 아니, 쌈장이라고 하기에는
0: 네.
1: 약간 되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0: 그거는 이렇게 다 볶아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네. 여기다가 이제 쌀뜨물을 넣을 거니까.
1: 아.
0: 왜냐하면 우리가 청국장하고 된장을 먼저 이렇게 볶잖아요.
1: 네.
0: 그러면 떫은 맛이 없어지고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무말랭이 넣었잖아요.
1: 네.
0: 이 무말랭이 덕분에 다진 소고기가 연육이 생겨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1: 야, 아주 서로가
0: 네.
1: 아주 서로에게 좋은 작용을
0: 해요. 밀접한 아주 궁합들이죠.
1: 네.
0: 네, 맞아요.
1: 지금 있잖아요. 어떤 향이 나냐면 그 채소의 맛있는 향과 그다음에 청국장의 고소한 향과 고기의 고소한 향까지
0: 네.
1: 합쳐져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고 있어요.
0: 네. 자, 보세요. 고기랑 지금 무말랭이랑 다 익혀졌죠?
1: 네.
0: 자, 그랬으면 준비한 쌀뜨물 넣습니다.
1: 네, 저희가 늘 써왔던 두 번째 씻은, 그쵸?
0: 네, 네, 쌀뜨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1: 예.
0: 여기에다가 아까 안 넣은 게 있어요.
1: 예.
0: 뭐 안 넣었죠? 고추 안 넣었죠?
1: 고추 안 넣었죠. 청양고추 오늘은.
0: 고추 넣고 같이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1: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요거는요, 수분이 없을 때까지 하니까
1: 네.
0: 보통은 이렇게 뚜껑 열고 끓이니까요.
1: 네.
0: 중간불에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되는데
1: 네.
0: 각 집마다 화력이 다르잖아요.
1: 네.
0: 저희 집에서 해보니까 저는 한 18분이면은 요게 다 되더라고요.
1: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0: 그쵸, 사이죠.
1: 예. 자, 한번 저희가 그럼 자글자글
0: 네.
1: 끓여볼게요. 선생님,
0: 네.
1: 지금 아주 자글자글 맛있게
0: 끓고 있죠.
1: 예.
0: 자, 그러면
1: 예?
0: 요거 어느 정도 됐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뚝
1: 촉촉한 정도.
0: 뚝 이렇게.
1: 예.
0: 이래야지만 냉장고 안에서 보관이 용이하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갖다 놓을까요?
1: 넣어볼까요?
0: 네.
1: 선생님, 요거 하나면
0: 네.
1: 저희 그냥 밥 비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오늘은 쌈밥으로 한번
0: 맞아요.
1: 만들어 볼게요.
0: 그럴게요. 요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1: 네.
0: 밥을 준비를 해서 밥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빚어주세요.
1: 네. 또 이렇게 쌈밥으로 먹으면 여름에
0: 아주 맛있죠.
1: 네, 맞아요. 입맛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1: 네.
0: 돌돌돌 말아주시는데요. 그냥 말지 마시고요.
1: 네.
0: 아까 제가 청국장 쌈장 요거 준비했잖아요.
1: 네.
0: 요거 이렇게 안에다 놓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1: 네.
0: 이렇게
1: 요즘
0: 네.
1: 피크닉도 많이 가거든요.
0: 아, 맞아요. 그리고 요새 캠핑도 많이 가시잖아요.
1: 네, 네.
0: 쌈장 하나 준비해 가시면
1: 네.
0: 아주 든든하실 텐데
1: 도시락도 많이 싸드시니까
0: 맞아요. 네. 그리고 요새 나들이 갈 때
1: 네.
0: 도시락 싸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싸가면 굉장히 야외에서 먹으면 또 맛이 또 다르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식어도
0: 네.
1: 차게...

0: 만큼.
1: 네. 이렇게 해서. 썰어서.
0: 네.
1: 한 입에 아이들도 쏙쏙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것도 아주 맛있겠죠.
0: 그러게요. 별미예요, 별미.
1: 네.
0: 굉장히 신선해 보이네요, 선생님.
1: 네. 먹음직스럽죠?
0: 그렇죠.
1: 넣어주시고
0: 예.
1: 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한 입에 쏙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무말랭이 천국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천국 쌈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장을 알라리 떼어내 줍니다. 불린 무말랭이는 잘게 다져주세요. 표고버섯, 양파는 잘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어줍니다. 냄비에 다진 소고기, 표고버섯, 무말랭이, 청국장, 양파, 대파, 들기름, 된장,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청국장과 된장을 같이 넣으면 구수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쌀뜨물,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중불에 25분 정도 끓여줍니다. 데친 날배추에 밥, 무말랭이 천국쌈장을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쌈장을 담고 쌈밥을 썰어서 곁들이면 무말랭이 천국쌈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멸치 무침 중에서 큰 멸치로 무침을 하면 더 고소하고
1: 네.
0: 옛날에 자주 먹었던 이 추억의 반찬 같은데요.
1: 네.
0: 칼슘 폭탄. 그리고 고소함 가득한 멸치 무침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그럴까요? 일단은 국물 멸치, 대멸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이 멸치의 비린내를 없애줄
0: 네.
1: 재료인데요. 바로 생강,
0: 네.
1: 그리고 대파잎,
0: 네.
1: 그다음에 다시팩이 좀 필요하고요.
0: 네.
1: 또 여기에다가 청주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윤기 가득한 고추장 양념이 안 그래도 어떤 게 들어간지 궁금했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1: 그냥 집에 있는 양념장 다 쓰시면 되는데요.
0: 네.
1: 고추장, 쌀조청, 다진파, 다진마늘, 참기름 통깨면 충분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0: 그렇죠.
1: 네.
0: 이 매콤 칼칼한 양념이 멸치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계절 반찬으로 아주 좋은 든든한 밑반찬.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 네.
0: 이 국물용 대멸치가
1: 네, 이게 대멸치인데요. 제가 이거 직접 그 남해에서 갖고 온 멸치예요. 굉장히
0: 진짜?
1: 좋죠.
0: 예.
1: 요거를요 이렇게 대가리 빼고.
0: 예?
1: 그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갈라보면 내장이 있어요.
0: 예.
1: 내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0: 사실 멸치가 해서. 크기 때문에
1: 네.
0: 내장을 이렇게 바르는데도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뚝 떨어져요, 내장이.
0: 예.
1: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내장 이렇게 다 빼주세요.
0: 예.
1: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0: 네. 근데 이런 까만 내장 같은 건 확실히 빼주는 게
1: 쓴맛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0: 근데 대가리 이런 거는 너무 아까운데.
1: 아깝죠.
0: 예.
1: 그래서 대가리하고 큰 뼈만 이렇게 골라내고
0: 예?
1: 큰 뼈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0: 예?
1: 그 국물을 멸치할 때 쓰시면 돼요.
0: 아, 멸치 국물 예. 할 때.
1: 멸치 국물 할 때 또 쓰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1: 자, 그랬으면 이걸
0: 예.
1: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데쳐내야 돼요.
0: 예.
1: 어디다가 데치느냐. 바로 이 다시팩에다가
0: 예.
1: 대파 잎.
0: 대파잎.
1: 대파잎 넣고
0: 예.
1: 이 대파잎을 넣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점액질이 요 멸치에 있는 비린 맛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기 생강을 좀 넣습니다. 생강을
0: 생강.
1: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0: 예.
1: 이 생강향이 은은하게 이 큰 멸치에 배이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무쳤을 때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0: 예, 예.
1: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0: 그 항상 이 대파에
1: 네. 네.
0: 파란 부분은 언제 쓸까? 언제 쓸까? 근데 이때 또 쓸 수
1: 있네요. 이때 쓰시면 돼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0: 네.
1: 대멸치, 큰
0: 네.
1: 멸치 데쳐내시면 돼요.
0: 아,
1: 지금부터
0: 데쳐볼까요?
1: 한번 데쳐볼게요.
0: 오늘은 저희가 조리하는 과정은 이 과정뿐이죠.
1: 네, 맞아요.
0: 예.
1: 이렇게 한번 묻혀보시면
0: 예.
1: 아, 나는 다음부터는 멸치는 무조건 무침이야.
0: 예.
1: 멸치는 잔멸치 아니고 무조건 대멸치, 큰 멸치야 맞을
0: 예.
1: 거예요. 요거 이렇게 넣습니다.
0: 찬물부터 넣나요?
1: 네, 찬물부터.

0: 넣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팔팔 끓일 거예요. 네. 끓이고 났을 때 바로 멸치를 데쳐냅니다.
1: 네, 한번 끓여볼게요. 네. 선생님, 네. 한 3, 4분 정도 저희가 네. 이제 끓여봤는데요.
0: 끓였더니 지금 생강향이 막 올라오고 그렇죠. 대파의 은은하게. 은은한 단맛도 올라오잖아요. 네. 그랬으면 멸치를 넣으세요.
1: 자, 저희가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멸치 넣고 여기에 할 게 있어요.
1: 있대요.
0: 청주잖아요. 예. 청주를 뿌려주세요.
1: 대멸치 넣은 상태에서
0: 네, 청주 뿌리고 요거를 데쳐주세요.
1: 시간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0: 요거는 아주 금방 데쳐요. 1분.
1: 근데 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오늘 네. 저도 생선 갖고 요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생선을 손질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잘 안 하게 돼요.
0: 그렇죠.
1: 근데 생선의 식감은 또 먹고 싶고 그 감칠맛을 느끼고 싶고 한데
0: 맞아요. 이렇게 그때, 멸치로 하면 예? 아주 맛있죠.
1: 대멸치를 사용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됐으면 물을 갖다 놓고요. 예. 건지세요.
1: 자, 1분 정도 저희가 데쳤어요.
0: 1분 됐어요.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1: 근데 찬물에 헹구는 이유는 뭐예요?
0: 찬물에 헹궈야 더 이상 흐물흐물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물에 꼭 한번 이렇게 헹궈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 저렇게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1: 예.
0: 그래도 괜찮아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생선의 감칠맛 나는 향 있잖아요.
0: 맞아요. 우리 남해 여행 가거나 예. 저 밑에 아랫지방 여행 가면 멸치 묻혀놓은 거 가끔가다 나와요.
1: 오.
0: 근데 그거는 생멸치를 묻혀놓은 게 나오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저희가 집에서 생멸치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멸치, 집에 있는 국물 멸치로 만든 거예요.
1: 예.
0: 이거 고추장이에요.
1: 네.
0: 고추장 넣고요.
1: 자, 매콤하고 촉촉하게
0: 네.
1: 아까 양념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고추장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요거 다진 파.
1: 네. 다 있는 재료니까.
0: 네,
1: 뭐
0: 집에 있는 재료 그냥 쓰시면 되고요.
1: 네.
0: 다진 마늘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1: 네.
0: 그리고 요게 물엿이에요. 왜냐하면 물엿을 넣어야 이제 고추장의 단맛이
1: 네.
0: 멸치에 스며들어서 훨씬 더 윤기도 있고
1: 예.
0: 먹음직스러운데요. 요거는 쌀조청 물엿이에요. 일부러 황물엿 이렇게 준비하신 게 좋고요.
1: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뭘로 대처하면 될까요?
0: 아, 그냥 일반에 집에 있는 하얀색 물엿 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황물엿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참기름까지 넣고
1: 네.
0: 요거를 잘 섞어요.
1: 섞어볼까요?
0: 네. 잘 섞어서
1: 네.
0: 수분감이 조금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1: 수분감이?
0: 네.
1: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좀 촉촉하게
0: 그쵸?
1: 묻혀주는
0: 촉촉하고
1: 게.
0: 촉촉하고 윤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1: 예. 아, 그리고 이렇게? 또 걱정이 되는 게
0: 네.
1: 이 멸치가
0: 네.
1: 간이 조금 돼 있나요, 선생님?
0: 네. 멸치에 기본적으로
1: 예.
0: 염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간장, 소금 일체 안 넣죠.
1: 맞아요.
0: 왜냐하면 멸치에 있는 간 그대로를 저희가 먹어줘야지 좋으니까
1: 예.
0: 자 이렇게 다 됐으면
1: 네?
0: 장갑 하나만 주시겠어요?
1: 그럴까요?
0: 이제부터는 요거를 맛있게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조물조물.
0: 네.
1: 아, 진짜로 저도 이렇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0: 요거 잡숴보시면
1: 네.
0: 앞으로는 멸치는 무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요거 무쳐서
1: 예?
0: 쌈도 해먹고요.
1: 예.
0: 아까 제가 알배추 쌈 해놓은 거 기억하시죠? 알배추.
1: 예, 예, 예.
0: 그거랑 같이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요.
1: 와.
0: 그 청국쌈장에다가 요거 멸치 무침 쫙 올려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이게 생선살이잖아요.
0: 네.
1: 생선살을 우리가 무침으로 먹은 거잖아요.
0: 그쵸. 네.
1: 요거는 뭐 뜨끈하게 먹어도 맛있지만 차게 해서 먹어도
0: 먹어도 비린맛 하나도
1: 그쵸,
0: 안 나요.
1: 그렇죠. 네. 요거는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요거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데요.
1: 네.
0: 사실 요거는 물에 한번 데친 멸치이기 때문에 그닥 오래 보관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묻혀 놓으시면
1: 예.
0: 한 5일 정도 하시면 예. 좋고요. 요거 이제 통깨만 살살살 뿌려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젓가락으로
1: 네, 예, 여기 있습니다.
0: 버무려서 바로 예. 담을게요.
1: 이렇게 날 더울 때
0: 네.
1: 차게 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요거요.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 네.
0: 뜨거운 밥에 찬물 말아서 요 멸치무침 하나 딱 올려서 잡수시잖아요.
1: 네.
0: 집 나간 입맛이 확 들어와요.
1: 맞아. 어떨 때는 그냥 뭘 챙겨 먹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시원하게 먹고 싶으니까
0: 네.
1: 찬물에 말아서 이제 김치나 먹을 때 있는데
0: 네.
1: 그때 이 멸치 무침 해서 먹으면
0: 아주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 네.
0: 아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칼칼하고 맵게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 네.
0: 그럴 경우에는 다진 청양고추 좀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1: 와.

0: 진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군침이 돕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멸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멸치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멸치는 대가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해 주세요. 가시백에 대파잎, 편선생강을 넣어줍니다. 국멸치를 데칠 때 대파잎과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 제거에 도움이 돼요. 냄비에 찬물, 가시백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국멸치, 청주를 넣어 1분 정도 데치고 국멸치를 건져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쌀 조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국멸치에 양념을 묻힌 뒤 통깨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멸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담백한 삼치와 향긋한 부추가 만나 밥맛이 확 사는 삼치 부추 솥밥부터 아삭하고 고소한 맛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연근 들깨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않네.
1: 친구 만드는 건 재밌어. 이번엔 삶을 만들어보자.
0: 거울아, 거울아, 내 소원을 들어줘. 날 세계로 만들어줘. 당신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2: 우와!
0: 길이 3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1: 호호! 내 차례. 이번엔 내 차례. 날 두 개로 만들어줘. 2가 두 개. 2 더하기 2는 바로
3: 4. 나는 4야. 나는
1: 2 더하기 2는 무적의 쌍둥이.
0: 와, 마술 거울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굉장하지 않아?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겠어.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 괜한 장난 같은 거 하지 말고. 좋아, 이제 내 차례.
1: 미리 하지 말랬잖아.
0: 아, 괜찮아, 먼저 해도 돼. 날 두 개로 만들어줘. 3이 두 개면
4: 바로 6. 숫자 6이 나섰다. 걱정 말고 더 만들어.
0: 좋은 생각이야. 날 세 개로 만들어줘. 3이 세 개면
5: 바로 9. 난 3이 세 개야. 봤지?
1: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0: 하지만 봐.

0: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어. 일이 오기 전에 그냥 나머지 친구들까지 모두 만들어버리자. 좋았어. 그럼 지금 2, 3, 4, 6이 있네?
1: 이럴 수가. 오를 빠뜨렸어.
0: 오를 만들려면 누가 몇 개 필요하지? 그럼 어디?
2: 나부터?
0: 세 개로 만들어줘.
3: 이가 세 개면?
4: 바로 6. 숫자 6이 나섰다. 잠깐 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0: 3이 두 개.
3: 이 세 개와 같지.
0: 오를 만들고 싶었는데.
1: 그럼 내가 해볼게.
5: 안 돼.
1: 두 개로 만들어줘. 4가 두 개면
6: 바로 8.
0: 아니야. 우리 누가 필요해. 7이랑 10도 없는데. 이번엔 누가 해볼래? 아마 깜짝 놀랄걸.
3: 2가 다섯 개면
4: 바로 10.
0: 드디어 10이 나왔네. 그럼 이제 5랑 7만 만들면 돼. 다음.
5: 안 돼.
0: 자, 다들 깜짝 놀랄 준비하시지요.
5: 이리 왔어. 숨어.
0: 왜 오랑 치워야 되는 거야? 짜잔, 서프라이즈. 마술가 없네. 놀랍긴 한데 말이야. 이 가을에서 넘버블록 친구들이 한꺼번에 와르르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
4: 그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0: 서프라이즈.
7: 그린 앤스 와이프. 라이프 이즈 그린. 그린. 오, 헬로, 리틀 프로그. I'm just doing some coloring. Want to join me? Come on, then. You should be green, and you should be green. Green! Green. And you should be red. Only kidding. Naturally, you should be green, too.

0: 액션!
1: 오!

0: Got to get across. Who's going to help?
1: Oh, good.

0: glittery!
1: Oh!
2: Lovely!
3: Dazzling!
1: Oh?

0: 잘했대, 잘했대.
1: 아우,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나.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1: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험이다. 어이구, 사나워라. 저런, 과당 넘어졌네.
0: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1: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0: 이렇게 말하면 못 써.
1: 잔소린 딱 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난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아 쩡아. 열립고 심술 굳은 말도 착착 잘하지.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더러 화낼 거야. 같이 내.

0: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 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1: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곰은 씩씩하다.

뭐야,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어, 이런 꽁꽁 얼었네.

0: 혹시 근처에서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0: 아이, 그럼 못 써. 너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곰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1: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안녕 토끼야. 안녕 엄마. 와,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준비됐어? 그건 로지 빨래야. 우리 귀여운 아가꺼 반바지.

내가 도와줄게.

이제 우리한테서 도망치긴 힘들 거야. 그렇지, 곰마?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지쳐.
1: 이렇게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0: 애들은 어디에 있어?
1: 머핀이랑 전화통화 중일 거야.
0: 아, 완전 행복해라.
1: 나 오늘만큼은 애들이랑 놀아줄 힘 없어.
2: 이쪽입니다, 손님.
0: 이런.
2: 이번 여행의 가장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돌려주세요. 당연하죠. 조심하세요.
0: 뭐 하는 거니?
2: 네. 아빠, 우리 보트 해주실래요?
0: 엄마한테 물어볼래?
1: 뭐야?
2: 아빠가 이미 바닥에 있잖아요.
0: 미안해. 아빠 오늘 그럴 힘 없어.
2: 아프신 거예요?
0: 아니, 그냥...
1: 졸려서.
0: 그래, 졸리네. 어젯밤에 좀 늦게 자서 그런가 봐.
2: 왜냐면 머핀네 새해 파티에 가셔서 그래요.
3: 바비큐 파티에서 춤추시는 거 봤대요.
1: 뭐? 너 그때까지 안 잤어?
3: 작은 아빠가 소리 질러서 깼대요. 폭탄이야! 하고 수영장에 점프할 때요.
0: 스트라이프답네.
2: 제발 보트 해주시면 안 돼요?
0: 여보?
1: 당신이 나보다 보트 더 잘할 수 있어.
0: 좋아. 한 번만이야. 그 다음엔 스스로 놀아야 해.
2: 반세!
1: 잘해봐.
2: 엄마는 고래를 해주시면 돼요.
1: 뭐라고?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고래 구경. 잠깐, 보트 타시려면 돈을 내세요.
3: 네, 여기 있어요.
2: 감사합니다. 여기 펴 있습니다. 혹시 고래 구경 투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3: 좋아요.
2: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건 최고의 고래 구경 투어가 될 거예요.
0: 아빠는 책임 못 져요, 얘들아.
2: 다 타셨나요?
0: 블루이, 소리가 너무 커.
2: 출발합니다. 우와! 보트 타기에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바다도 잔잔하고 진짜 좋아요.
0: 오늘은 부드럽게 갈 거야.
2: 안 돼! 파도가 치고 있어요!
0: 뭐?
2: 꽉 잡아요, 손님! 높은 파도가 오고 있어요! 아빠, 파도가 높아졌어요.
0: 아니, 바다는 잔잔해. 그리고, 저기 고래가 보인다.
1: 아니야. 고래는 아직 저기 멀리 있어. 그리고 좀 이상한 건 파도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선장이지 보트가 아니잖아.
2: 네!
0: 좀 이상한 건 고래는 말을 못해. 하나 더 이상한 건 오늘 바다가 잔잔하다고 했어.
2: 그럼 파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겠어요. 간다. 우리가 왔어, 높은 파도야.
0: 안 돼.
2: 그럼 파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닐 거예요.
0: 알았어. 좋아. 꽉 잡는 게 좋을 거다.
2: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손님. 우와! 죄송해요, 손님. 우리 보트가 파도가 높은 바다로 우연히 들어오게 됐어요.
0: 우연하게?
2: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가시면 안 돼요.
0: 폭풍이 지나갔어. 저기 봐. 고래가 나타났네.
1: 저기 봐.

0: 아, 이게 참 알았어. 꽉꽉꽉꽉꽉. 아우, 아, 잠깐만. 그럼 이제 우리 보트는
1: 거대한 파도.
0: 어, 환대. 안 돼.
2: 괜찮으세요, 손님?
3: 네, 괜찮아요.
2: 돈을 돌려드려야 하나요?
3: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고래는 언제 볼 수 있어요?
0: 그래.
2: 금방요? 안 돼.
3: 저쪽을 보세요. 윈, 고래다!
0: 오. 약해.
3: 고래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 움직여, 고래야.
4: 어, 알았어.
0: 우와. 엄마가 오늘 몸이 좀 무거운가 보다.
2: 그럼 먹이를 좀 줘볼까요?
4: 어, 그래. 그러면 좋겠네. 좋아.
3: 고래는 뭘 먹어요?
0: 아주 건강한 초록색 음식.
4: 맞아. 근데 오늘은 고래가 옥수수칩 먹고 싶대.
2: 어, 좋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4: 응. 사워크림도 필요해.
2: 알겠어요.
0: 머리 좋은데?
3: 와우. 고래 엄청 먹어요.
0: 하루에 다섯 봉지나 먹어.
5: 이거 아이들에겐 안 좋아. 알았지, 얘들아? 고래만 먹을 수 있어.
4: 어, 맛있어.
2: 좋아요, 출발합니다. 이제 고래 먹이도 줬으니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손님. 고래가 점프하는 걸 보실 거예요.
4: 점프? 어, 안 돼.
3: 고래는 물 위로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4: 어, 근데 오늘은 안 할 거래.
2: 어, 안 돼.
0: 어, 안 돼.
4: 미안.
0: 그럼 보트는 파도도 힘들게 지나고 거대한 파도도 무사히 지나왔고 위험한 악어 거북이도 지나왔는데 옥수수 칩이나 먹는 고래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고?
4: 어, 그런 것 같은데?
2: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4: 얘들아. 잠깐. TV에 나오는 고래를 보는 건 어떨까?
2: 네, TV!
4: 고래는 봐야 하니까.
0: 아, 뭐 그래, 알았어.
2: 죄송해요, 손님. 고래 구경 투어가 별로 재미없었어요. 돈을 돌려드릴게요.
3: 고마워요.
2: 그럼 이제 여기서 TV를 볼까요?
0: 뭐? 여기서?
6: 고래는 새끼를 낳기 위해 따뜻한 바닥까지 먼 바닷길을 이동합니다.
3: 아, 귀여워.
6: 엄마와 새끼는 차가운 바다로 함께 돌아갑니다.
0: 와, 저 고래 엄마 진짜 좋은 엄마다.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훌륭할까?
3: 아빠, TV 소리 안 들려요.
6: 고래 엄마는 새끼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답니다.
2: 우와! 우리가 본 고래보다 점프 잘하네.
6: 새끼에게 어떻게 점프하는...
2: 원진섬에서 살아요.
3: 우와우, 좋아요.
4: 잠깐, 그럼 이제 너희 둘이 거기서 살 거야?
2: 네.
0: 그럼 고래도 필요 없고 보트도 필요 없겠네.
3: 네, 보트 타고 고래 구경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코코넛이다.
0: 아, 잔잔한 바다야.
2: 했어요.
0: 안 했어.
2: 했어요.
0: 안 했다니까.
2: 했어요.
4: 잠깐, 대체 무슨 일이야?
2: 아빠가 제 얼굴에 방귀를 꼈어.
0: 안 했어.
4: 어우, 여보, 정말 애한테 그런 거야?
0: 정말 안 했다니까?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3: 왜냐면 아빠는 방귀 대장이니까요.
4: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3: 네, 혼내주세요.
4: 뭐라고? 아니, 가족 회의로 해.
2: 오!
6: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가족 회의.
2: 책임지셔야 할 거요, 방귀 대장.
4: 미안, 머리야 이거 좀 말고 할게. 다 됐다. 규칙 세 가지.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야기하기. 모두 아빠 이야기할 때 방귀라고 해야 해. 방귀 사건.
0: 방귀. 주장일 뿐이에요.
4: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사실만 말하기. 그래, 블루이.
2: 어떻게 말해요? 아빠 방귀 아님 아빠 뿡뿡?
0: 주장일 뿐입니다.
4: 상관없어.
2: 이런 건 어때요? 아빠가 구린 방귀를 꼈어요.
0: 주장일 뿐입니다.
4: 그만.
3: 주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4: 그건 두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먼저 말한 다음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0: 네, 재판장님.
4: 오, 듣기 좋은데? 네 번째 규칙, 재판장님이라고 불러줘. 블루이, 먼저 해볼까?
2: 네, 재판장님.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잠자고 있는 엄마고 이게 저예요.
4: 아빠는 어디 계시지?
2: 여기요.
0: 잠깐만요, 재판장님.
4: 허락합니다.
2: 제가 여기...

0: 뭔가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침대에서 내려오셨고 돌아서서 제 얼굴에 대고 방귀를 꼈어요.
1: 어, 그 정도면 됐어.
2: 잠깐만, 뭐라고요?
1: 어, 이제 시작하세요. 간단하고 짧게.
2: 어, 그거 이리 줘. 됐어? 엄마가 여기서 잠자고 있었고 늘 그랬듯이 우아하게 말이지.
1: 네, 뭐.
0: 잠깐! 지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2: 내가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 사건에 휘말렸지.
0: 잠깐!
2: 왜?
0: 방귀 낀 이야기는 빠졌잖아요.
3: 주장일 뿐입니다.
2: 그건 평소 아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0: 오, 완전 그런데요.
2: 뭐? 여기 빙고, 손가락 당겨봐.
3: 좋아요.
0: 빙고 안 돼!
2: 아, 인정할게.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말이야, 내가 구린 방귀를 끼지 않았다는 거야.
0: 오, 좋은 생각 있어요. 혹시 이게 어제 아침으로 드신 건가요? 잡곡빵 토스트와 구운 콩.
2: 맞아.
0: 빙고, 이거 방귀 점수가 어떻게 되지?
3: 뚜뚜뚜, 높아.
0: 고마워. 그러면 점심은 무엇으로 드셨나요, 힐러 씨?
2: 어, 그냥 그러니까 양배추 김치.
0: 뭐라고요?
2: 양배추 김치.
0: 빙고, 방귀 점수.
3: 뚜뚜뚜뚜.
0: 어제 같이 인디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그쵸?
2: 맞아.
0: 무엇을 드셨는지 말해주실래요?
2: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1: 저기 힐러 씨.
2: 알았어. 콩으로 만든 요리 먹었지.
3: 어이런.
0: 다른 건 없어요?
2: 뭐 생각나는 건 없는데.
0: 정말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드신 게 없다고요? 그럼 여기 이 빈 그릇은 뭘까요?
2: 파이 하나 먹었지.
1: 어, 밴디트.
2: 아, 뭐 그냥 구운 땅콩 파이 하나야.
0: 빙고, 방귀 미터기 지금 어디쯤이야?
3: 뚜뚜뚜뚜 꼭대기에.
1: 이제 곧 방귀 나올 때가 되었네.
2: 내가 먹는 건 재판할 이야기가 아니야.
0: 빙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말인데 아빠가 언니 얼굴에 방귀 끼는 거 봤어?
3: 어, 빙고 봤어.
2: 아, 뭐야? 빙고, 넌 거기에 없었잖아.
3: 있었어요.
0: 고마워, 빙고. 이제 가도 돼. 여기 막대 사탕.
2: 아, 잠깐, 재판장님.
1: 빙고, 막대 사탕 때문에 거짓말한 거니?
3: 네.
1: 이리 줘.
3: 어.
1: 모두 빙고 말은 잊어요. 블루이, 방금 빙고 말은 도움이 못 돼. 기억해. 진실한 말이 해결해 줄 거야.
3: 알았어요, 엄마.
2: 증인을 요청합니다. 엄마.
1: 나를?
2: 힐러 여사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방귀 끼는 소리 못 들으셨죠?
1: 네.
2: 다시 말해주세요. 제 방귀 소리 못 들으셨죠?
0: 왜냐면 자고 있었으니까요.
1: 자고 있진 않았어. 잠이 덜 깼지. 아빠가 침대 옆 탁자 움직이는 소리 들었어.
2: 뭐?
0: 어, 정말요? 그럼 침대 옆 탁자 이야기 더 해주실래요?
2: 질문 더 없어요, 재판장님. 이제 가셔도 돼요. 어서 가요.
1: 아빠가 밤에 태블릿 충전을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하는데 가끔씩 일어날 때 떨어뜨릴 때가 있거든. 그래서 탁자를 움직일 때도 있어. 그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이렇게. 뿡! 안 돼.
0: 아빠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빠 방귀 소리였어요.
3: 아!
1: 밴디트!
2: 아, 이제 다른 분 얘기도 들어봐야지. 아, 저기 저분.
1: 누가 있지?
0: 아! 아빠가 도망가요!
1: 어서 잡아, 얘들아!
2: 절대 날 잡을 수 없을걸! 자유다!
1: 하실 말씀이 더 남아있으신가요?
2: 냄새 맡은 자가 범인일지도?
1: 저기 힐러씨.
2: 아이, 좋아요.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1: 아이 얼굴에 대고 하셨죠?
2: 엉덩이 높이에 얼굴이 있었으니까 그랬죠.
1: 그건 조절 가능하잖아요.
2: 엄마는 냄새나는 방귀를 안 낀다는 건가?
1: 밴디트.
3: 빙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1: 범인에게는 1시간의 말타기 놀이를 선고합니다. 피고와 동생에게 해주세요.
3: 만세!
1: 거봐 블루이, 진실한 말이 해결해줬지?
2: 아,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1: 좋아요.
2: 진실한 말이 해결해 줄 일이 있거든요. 블루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말인데 거기서 너 뭐 하고 있었지?
1: 블루이?
0: 알았어요. 태블릿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2: 엄마가 주말까지 컴퓨터 게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한 거야?
3: 네.
1: 블루이 크리스틴 힐러. 두 사람 모두 말타기 놀이를 선고합니다. 준비해, 빙고.
3: 만세!
2: 아우!
0: 죄송해요, 아빠.
2: 나도 미안해, 블루이.
1: 됐어, 가족 회의 끝이야. 모두 나가.
2: 에?
1: 어서, 빨리.
0: 왜 이렇게 나가라고 하세요?
2: 그래, 왜 그러는 거야?
1: 어서, 나가.
2: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지?
1: 나가, 나가, 빨리.
2: 엄마, 방귀 꼈다!
0: 엄마, 머핀이랑 싹스랑 영상통화해도 돼?
3: 해주세요. 제발요.
1: 그래, 알았어.
3: 우와!
1: 근데 영상통화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블루이, 엄마 이야기하고 있어.
0: 네, 엄마. 혼자 안 해요.
1: 혼자서만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0: 네, 혼자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잠깐, 진짜?
3: 안녕.
0: 안녕, 머핀.
4: 안녕. 아, 그만. 혼자서 그만해.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영상통화.
3: 빙고 그림 그리는 거 해봐도 돼, 블루이 언니?
0: 아, 그래. 근데 내가 먼저 끝내도 돼?
3: 그래. 머핀은 이 내 차례예요.
4: 아니야.
3: 언니.
5: 안녕, 얘들아.
3: 작은 엄마.
5: 머핀, 삭스도 웃기는 그림 그리게 할 수 있게 해줘, 알았지?
4: 아직 머핀 안 끝났어요.
3: 머핀 언니.
4: 삭스, 저리 가.
5: 얘들아, 엄마 더 이상 못하겠다. 엄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6: 아, 내가 대신할게.
5: 할 수 있겠어?
6: 그럼 할 수 있지. 얘들아, 사이좋게 같이 해. 아니면 아빠가 꺼버린다.
3: 안 돼요.
6: 오, 알았어. 끄지는 않을게. 근데
5: 봐봐, 내가 할게.
6: 아니, 할 수 있어. 볼일 보고 와.
5: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6: 좋아, 아빠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출 거야. 시간 되면 삭스 차례야. 알겠지, 머핀?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0: 여기에 구름을 좀 그려야겠어.
3: 오, 구름 맞자.
6: 됐어, 머핀. 타이머 울렸네. 이제 삭스 차례야.
4: 머핀 카우보이 모자 다 끝내야 돼요.
6: 아니, 카우보이 모자 그림 안 끝내도 돼. 삭스 차례니까 이제 넘겨줘.
4: 근데 카우보이 모자 끝내고 싶어요.
6: 머핀. 머핀 힐러, 어서 동생에게 넘겨줘, 지금.
4: 근데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싶다고요.
3: 삭스 차례니까 넘겨줘, 머핀.
4: 안 돼.
6: 머핀 컵케이크 힐러.
4: 카우보이 모자.
6: 한 번만 더 카우보이 모자 말하면 더 못하게 할 거야.
4: 카우. 보이. 모자!
6: 좋아, 끝났어. 여기까지 하는 거다.
3: 어떡해.
7: 안녕, 머핀.
6: 머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
4: 아니, 하기 싫다고요.
6: 미안하다, 얘들아. 머핀이 혼자서만 해서 영상통화를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됐구나.
0: 알았어요, 작은 아빠.
6: 머핀은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걸 배워... 아, 내 휴대폰이잖아. 머핀, 아빠 휴대폰 돌려줘. 이리 내. 아.
0: 잡히겠어, 머핀.
6: 머핀, 그렇게 도망가면 너 혼날 줄 알아. 머핀, 거기서.
0: 머핀, 아빠 휴대폰을 그렇게 훔치면 안 돼.
4: 저도 돼. 이제 머핀 어디 숨지?
3: 침대 밑에 숨어.
0: 알았어, 도와주지 마, 빙고.
3: 왜 안 돼?
0: 머핀이 잘못해서 도망가는 거니까. 혼자서만 해서 벌받고 있는 거라고. 아, 잠깐, 저거 내 우쿨렐레잖아.
4: 나한테 빌려준 거잖아.
0: 그런데 빌려준 지 오래됐어.
4: 아직도 저거 가지고 놀거든.
6: 머핀, 당장 휴대폰 꺼야 할 거다, 꼬마 아가씨.
4: 싫어.
6: 알았어, 그럼 이 영상통화 끊어버릴 거야.
3: 안 돼.
6: 알았어, 머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휴대폰 끊고 어서 여기로 내려와.
3: 고릴라네.
6: 에이, 꼬마, 어서 이거 치워줘. 아이, 그만해, 어디 숨었어? 알겠다. 침대 밑에 숨었구나. 누구 침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침대는 몇 개 없으니까 아빠가 잡으러 가.
3: 안 돼.
0: 고쳐주는 것 같아, 머핀.
3: 아빠 휴대폰 어서 돌려드려.
4: 싫어. 아빠가 밖에 있는지 알려줘.
0: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또 도와주면 안 되겠어.
4: 지금도 없는 거지?
3: 아니야. 아니야.
6: 잡았다.
2: 야. 무슨 일이야? 둘이 뭐하니?
0: 작은 아빠가 머핀을 잡고.
2: 스트라이프답네.
6: 당장 거기서, 머핀!
2: 뛰어, 머핀!
0: 아빠!
5: 와, 머핀!
2: 와우! 알았어, 잘하네.
5: 무슨 일이야?
6: 잘 타이르고 있어.
5: 잘 타이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6: 저기 타임아웃 중.
5: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6: 뭐? 언제부터?
5: 내가 말했을 텐데.
6: 그런 말 없었는데.
5: 집에 없으니까 그렇지.
2: 잠깐, 저기.
5: 여보, 그냥 내가 처리할게.
6: 아니야, 여보.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아이들 부모라고.
5: 그래, 근데 제대로 잘 좀 해봐.
6: 이게 내 방식이야.
2: 잠깐만. 아, 얘들아, 잠깐만 꺼도 될까?
0: 아, 그림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2: 알았어, 소리는 끌 수 있어?
0: 네, 그럴게요.
6: 당신 혼자서만 애들을 보는 건 아니잖아.
5: 아,
2: 이게 끄는 거니?
5: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0: 아니야, 이거 눌러야.
5: 당신이 식대로 하고 아닌데. 내가 또 다른 방식대로 하는데 내 얘기를 했걸?
2: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얘기 끝나면 소리를 다시 켜도 돼. 알겠지?
3: 네.

0: 빈.
1: 네?
0: 타임아웃.
1: 알았어요. 끝났다. 오, 와, 잘 그렸는데, 삭스.
2: 고마워. 이제 빙고가 해도 돼, 언니?
1: 어, 그래, 알았어.
2: 고마워.
1: 빙고 처리야. 혼자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니까.
3: 오, 멋진데? 우리 강아지들 정말 대단해.
1: 고마워요.
3: 아주 잘 만들었구나. 정성을 다했네.
4: 갈 시간이야, 우리 딸들.
1: 엄마!
4: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요.
3: 어, 그래, 나야 좋지. 강아지들 잘 가.
1: 안녕히 계세요.
5: 할머니.
3: 블루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할머니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장난감 블록타워 그대로 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다시 갖고 놀면 돼.
1: 만세!
3: 어우, 세상에.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잘 안 보이네. 저기 저거 비구름이야?
7: 그런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가 제대로 안 보이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해님 얼굴이야.
3: 설탕 넣어줄까?
7: 소소풍 부탁할게.
3: 어?
8: 아, 덩컨이랑 맥주를 마셔. 덩컨은 아주 멋져. 근데 덩컨이 누구지? 어, 안 돼.
3: 이를 어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여보.
7: 어, 나도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3: 어, 거기 많이 있잖아.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했어.
7: 와, 이제 완성이야, 여보.
3: 근데 어떻게 나가지?
7: 아! 이게 뭐야?
3: 내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7: 어? 하지만 오늘 경기 보고 싶은데. 잠깐! 우리 편 공이 아니야! 어!
1: 할머니!
7: 안녕, 얘들아.
1: 블록 그대로 두셨어요?
3: 물론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
1: 고맙습니다.
3: 정말 감사해요.
1: 걱정 마. 다시 시작하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3: 그럼 당연하지, 빙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블록 쌓기를 아주 잘해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6: 일기장이요.
5: 방과 후에 한 일은?
6: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5: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6: 빨간 머리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오리를 길렀던 거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7: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은.

0: 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하트가 커졌어요.
1: 오늘 밤 젖소 밤샘 파티 정말 재밌을 거야, 무버트. 늦게까지 깨어 놀자. 영화도 보고. 이거 나만 보이는 거야? 아님 진짜 엄청 큰 옥수수 한 개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0: 출동 준비.
1: 안녕 메카빌더, 어서 와라. 와줬으니 말인데 이 엄청 큰 옥수수 한 개 좀 돌려보내줘야겠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2: 그러니까 이 옥수수 맥반과 아니에요?
1: 아니야, 난 젖소 밤샘 파티를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콰광! 이 옥수수가 나타났어.
3: 엄청 큰 깃털이 메칼머리를 덮었어.
1: 잠깐, 저 엄청 큰 깃털도 갑자기 나타났지? 저 옥수수가 그랬던 것처럼 콰광!
0: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모자야!
4: 이게 무슨 일일까요?
5: 메카빌더 반가워! 저것 좀 봐! 저렇게 만든 건 바로 나의 뻥튀기 광산총! 정말 멋지지 않아?
1: 오, 우와! 그럼 저 커다란 옥수수도 네가 만든 거야?
5: 그래 맞아! 엄청 큰 깃털, 그리고 엄청 큰 카우보이 모자도 사이즈가 무려 엑스트라 라지요!
1: 이 엄청 큰 물건들 내 농장 마당에서 치워주긴 할 거지?
5: 아유, 걱정 마! 효과 금방 사라져! 전부 다 조금만 지나면 원래 크기대로 돌아와! 이번엔 저 사과를 엄청 크게 만들게! 잘 봐!
0: 조심히 무먼트!
2: 엄청나게 큰 젖소가 됐어.
5: 아이쿠.
1: 내가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 젖소를 원래대로 줄여줘.
5: 내가 줄여줄 순 없지만, 걱정 마. 뭐든 조금만 지나면 효과가 사라져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1: 이런, 폭풍이 오나 보네. 텐트 안에 들어가면 젖지 않고 편안할 거야. 들어가.
3: 아, 어떡해. 무버트는 텐트에 들어갈 수 없어.
2: 그러게. 무버트는 머리조차도 텐트 안에 안 들어가.
1: 우리 젖소들이 밤새 쉴 수 있을 만한 장소가 필요해. 폭풍 후에 젖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0: 젖소들이 밤새 쉴 수 있는 곳?
3: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근처에 분명히 무버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을 텐데. 오! 저기면 될 것 같은데? 자, 무버트! 저 헛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보자!
1: 이야! 헛간은 되네! 아, 헛간도 되는 게 아니었네.
2: 헛간문이 우리 농장에 있는 건물 문들 중 제일 큰데 무버트가 여기도 못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전혀 없다는 뜻이야.
3: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구름이 벌써 가까이 다가왔어. 미안해. 이 심각한 문제는 다 내 잘못이야.
0: 걱정 마세요. 메카들이 있잖아요.
4: 우리가 뭔가 널찍하고 높은 걸 만들어서 무버트를 가려주면 되죠.
1: 그래요. 엄청 큰 젖소를 위한 폭풍 대피소요. 멋지겠죠?
0: 이걸 봐요. 날씨에 대비해 대피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비가 올 때나 눈 올 때 또는 너무 뜨거울 때.
1: 좋아, 그러니까 폭풍 대피소를 만들자. 근데 어떤 재료로 만들지? 어, 보자. 이 주변에 뭔가 있을 텐데.
4: 오, 헛간에 건초가 아주 많아. 건초로 폭풍 대피소를 만들어보자.
1: 시험해보자.
0: 좋은 생각이야.
4: 첫더미로 폭풍 대피소를 만들었어.
0: 들어갈 수 있는지 가서 보자, 무버트.
2: 세 마리 다 들어갔네.
4: 어, 어떡해. 무버트가 재채기를 하려나 봐.
3: 무버트 재채기에 다 무너졌네.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2: 그러게, 건초로는 안 되겠어.
0: 저 대피소 크기는 딱 맞았어. 그치만 건초보다 훨씬 더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야겠어.
1: 그래.
4: 농부 맥밤, 혹시 무버트가 재채기를 해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재료가 뭔가 있을까요?
2: 그럼, 헛간 옆에 통나무가 많아. 통나무는 아주 튼튼하지.
0: 시험해보자.
1: 오, 좋아, 좋아, 좋아. 내가 통나무들을 박을게. 나와라, 망치손!
4: 메카이모는 통나무를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게. 사용할 도구는? 어, 아니고. 잠깐, 여기 있어. 짜잔! 멋진 레이저 카파!
3: 메카 빌더가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2: 그야 물론이지.
1: 됐다.
4: 자, 무버트, 대피소 시험해볼 준비 다 됐어요?
0: 무버트 들어갔다. 좋았어. 나머지 젖소 두 마리도 들어갔고.
1: 그리고 이번엔 재채기에도 끄떡 없어.
0: 그럼 이제 지붕만 얹으면 되겠다.
1: 그래. 오, 이런. 통나무가 없어.
3: 아, 대피소는 지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붕이 없으면 젖소들이 비를 다 맞을 거야.
4: 걱정 마, 젖소들. 메카이모가 메카들과 방법을 찾아볼게.
0: 분명히 농장 안에 크고 튼튼하면서 대피소 위에 지붕으로 얹을 만한 게 있을 텐데. 지의 거대한 모자! 모자를 대피소 위에 얹어서 지붕처럼 쓰면 될 것 같아!
3: 야, 모자도 내가 키워놨잖아!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 라지로!
0: 해야 할 건 한 가지야. 저 엄청 큰 모자를 빨리 여기로 가져올 방법은? 하하! 고! 메카 자이언트!
1: 좋아! 규칙 잊지 마, 메카 애비!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0: 알았어.
1: 예! 문제가 해결됐어.

0: 모자가 날아가고 있어.
1: 오, 내가 잡을게. 제트기.
0: 아이고, 시간 다 됐어.
1: 나 원래대로 줄어들고 있어. 모자가 너무 무거워.
2: 지금 줄어들면 안 되는데.
0: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모자가 떴네.
1: 내가 잡았다. 이 모자 나한테 아주 잘 어울리지? 야호! 그럼 이제 모자를 고정시킬 뭔가를 찾아야 해. 또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0: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예, yeah, 여기 있다. 모자의 끈을 이 말뚝에 묶어서 땅에 박을 거야. 나와라, 망치손. 이아웃. 이번에는 반대쪽. 하이아웃. 꼭 텐트처럼.
3: 잘했어, 맥가드. 역시 대단해. 자, 이제 다들 안으로 들어가자. 빨리, 폭풍우가 시작됐어.
4: 이런, 비가 제법 많이 쏟아지네. 모자 집은 꽉 잡아라, 대피소야.
1: 높이도 아주 높고 폭도 넓어서 젖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튼튼해서 끄떡없는 대피소를 만들었어.
0: 이야, 이것 좀 봐. 모자가 줄어들어서 나 쿠키 카우보이가 됐어. 이하, 메카 카우보이다.
3: 이제 무버트도 원래 크기대로 돌아왔구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4: 가자, 젖소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아니었으면 밤샘 파티 못할 뻔했어. 무버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대.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1: 사라진 연!
3: 여기 가져왔어, 팀이. 네, 연!
1: 우와!
3: 세계 어디에서도 이 연만큼 잘 날아오르는 연은 본 적이 없어. 이 연 정말 최고야.
5: 지금 날려볼 수 있어요?
3: 그럼! 지금 바람이 아주 좋잖아. 그러니까 연이 신나게 날 수 있을 거야. 연에는 끈도 필요한데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 예, 됐다. 어우, 잠깐, 잡고 있어. 박물관에서 버타가 전화를 했네. 금방 돌아올게. 안녕, 버타. 잘 지냈어? 슝, 슝.

0: 메카빌더 출동 준비.
1: 와, 메카빌더 나타나줘서 다행이야. 나 문제가 생겼거든.
2: 안녕 티미, 무슨 문제야?
1: 공원 관리원 넷의 연을 잡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3: 아우 저런. 그런데 넷은 어디 있어?
4: 버타, 내가 분명히 바위들은 빠짐없이 박물관에 갖다 줬어. 말이 돼? 바위 하나를 빠뜨렸다니. 미안해, 바로 갖다 줄게. 메카빌더, 정말 반갑다. 팀이 내 연은 다녀와서 날려야겠어. 알았지? 안녕.
1: 저기, 잠깐만요. 연이 말이에요.

0: 너는 내한테 정말 소중한 거래.
1: 아이고, 정말 중요한 연인가 보네.
0: 그래, 맞아. 넷이 돌아오기 전에 꼭 찾아야 해.
2: 함께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0: 함께 찾는다고? 메카빌더와 내가 함께?
2: 우와!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3: 시험하고
1: 해결한다.
0: 김이와 함께 신난다.
2: 하하, 좋아. 메카빌더 멤버가 새롭게 하나 늘었네.
0: 나 말이야?
2: 글쎄, 문제 해결하는 거 좋아해?
0: 오!
3: 절대 포기하지 않아?
0: 절대.
1: 혹시 쿠키도 좋아해?
0: 난 사과가 좋아. 그러니까 내 쿠키 너 줄게.
1: 오, 아주 멋진 메카빌더가 되겠는걸? TV 된 걸 환영해, 메카TV.
0: 이름도 마음에 드는데? 메카TV.
2: 좋아, 메카빌더. 공원관리원 넷의 연을 찾으러 가자.
3: 근데 메카팀이 마지막으로 연을 본 게 어디야?
0: 숲으로 날아갔어. 저쪽으로.
2: 그럼 일단 숲으로 가보자. 제트기!
1: 스프링 워치!
3: 놀라장치!
0: 나는 메카 운동화!
3: 여긴 아무것도 없어.
2: 여기도 없어.
0: 어디에도 안 보여.
4: 이렇게 빨리 와줘서 정말 고마워.
5: 고맙긴 뭘. 근데 내가 빨리 돌아가야 해서 말이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어서 말해줄래?
4: 알았어.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알려줄게.
5: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네.
2: 좋아, 메카들. 뭘 찾았어?
3: 아무것도.
0: 아무것도.
1: 난 이 옆모양 잎을 찾았어. 이런. 취소야, 아무것도.
0: 어디서 저렇게 바람이 부는 거지?
3: 그래, 바람! 그거였어, 메카팀이! 네가 해냈어!
0: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근데 뭘 했지?
1: 물어볼 메카를 잘못 골랐어.
3: 바람이 나뭇잎도 가져갔고 연도 가져갔어. 그러니까 우린 바람을 따라가야 해.
1: 그래, 바람을... 잠깐! 바람을 어떻게 따라가? 보이질 않는데!
3: 우리도 우리의 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 연도 내세연이 그랬던 것처럼 바람에 날아갈 거고, 그럼 내세연을 따라갈 거냐?
2: 좋은 생각이야. 확인해보자. 연은 가벼운 재료로 만든 다음에 조종할 수 있는 긴 끈을 매달아야 해. 바람이 불면 연은 공중에 뜨고 하늘을 날아다니지.
3: 메카빌더, 같이 연을 만들어보자.
0: 내가 연 모양을 그릴 수 있어. 메카팀이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거든. 이런...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분명히 이 안에 있는데. 짠짜자잔! 메카종이와 연필! 연은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뼈대는 십자가 모양이야.
2: 내가 구해올게. 여기 있어. 그럼 이제 이 나뭇가지를 두 조각으로 나눠야겠네.
3: 뒤로 물러나, 얘들아. 메카이모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어. 이게 아니고? 잠깐만, 분명히 있어.
0: 잠깐. 내가 할게. 메카 막대기 부러뜨리기. 짜잔.
3: 잘했어, 메카팀이.
2: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3: 짜잔. 만능 척척 테이프.
1: 고마워. 자, 연 다 만들었다. 날려보자.
2: 아직 다 만든 거 아니야, 메카 쿠키. 그 틀에 뭔가를 붙여야 연이 바람에 뜰 수 있어.
3: 그래, 바람을 타야 해.
1: 바람을 탄다. 바람을 탄다. 저거 바람을 탈 것 같은데. 이 철판으로 될까?
2: 시험해보자.
1: 고마워. 됐다.
0: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맞다, 끈! 연에는 끈을 매달아야 해.

0: 자, 그럼 면을 날려보자.
1: 내가 할게. 메카 운동화 가자. 예! 예!
0: 어, 이런.
1: 여기 놓으려고 했는데 바위가 생각보다 크네. 여기에 놓으면 어떨까?
2: 어디? 아, 거기. 알았어, 여기.
1: 아니야, 이 자리도 아닌 것 같아. 오, 여기 놓으면 좋을 것 같다.
2: 알았어. TV가 너무 오래 기다리느라 지쳐버리면 안 되는데.
3: 보자, 우리 연은 왜 날지 못했을까?
4: 내새 연은 이렇게 무겁지 않았어.
3: 그래, 연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보자.
5: 그럼 가벼운 재료는 어디 있을까?
0: 이 지도에 뭐 없는지 보자. 가벼운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
3: 나 그 지도 좀 보여줄래?
0: 어, 알았어. 근데 지도에 가벼운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5: 잠깐! 지도는 종이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종이는 아주 가벼워.
3: 그럼 이 지도를 이용해서 연을 만들어보자. 예! 자, 이제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해. 메카팀이 혹시 필요한 도구 가지고 있어?
1: 당연하지. 메카 연필. 짜잔.
0: 덤디덤덤덤 덤덤. 우리 연이 완성됐다.
3: 이제 잘 나는지 확인하자.
4: 이 연은 아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 날아간다! 성공이야!
0: 연이 바람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연을 따라가자!
3: 가자, 메카빌더! 예!
4: 이쪽이야, 메카빌더!
0: 오, 예!
4: 우와, 내새 연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면 좋겠다.
0: 어, 우리 왜 멈춘 거야?
3: 연이 저기 나무에 걸렸어.
0: 오, 그런데 아직 내새 연은 보이질 않네.
4: 어, 이런, 이제 어떡하면 좋지?
0: 덤디덤덤덤, 나 생각하는 중. 근데 생각하기가 힘드네. 끈이 날 간지럽혀서 말이야.
4: 잠깐만, 방금 끈이라고 했어? 저기 내새 연이야.
3: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벼워서 잘 나는 연을 만들었고, 그 연이 나는 방향을 따라와서 공원관리원 내새 연을 찾았어.
5: 예! 아, 신난다.
0: 네가 없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메카TV.
4: 고마워, 메카빌더. 정말 고마워, 넷.
6: 고맙긴 뭘, 버타. 이제 돌아가서 TV와 연을 날려야지. 정말 신난다.
3: 부릉부릉 달려, 메카빌더.
6: 부릉부릉 달려, 공원관리원 넷. 우와, 내 연으로 연 날리기를 배웠구나. 어렵진 않았어?
4: 그건 쉬웠어요. 근데 바람에 날아가 버렸을 때 찾는 게 쉽지 않았죠.
6: 날아가 버렸었어? 그래, 역시 내 연 맞네. 항상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어떻게 찾아냈어?
3: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5: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0: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형아, 형아, 형아. 우리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빨리 하자.
1: 오케이. 오늘은 누구 할까?
0: 어, 잠깐만. 한니발 장군? 성이 한씨인가?
2: 야, 이거 외국 사람이잖아.
0: 알아,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2: 재밌지, 재밌다. 그러면 이 한씨 아저씨 한니발은 어떤 장군일까?
0: 빨리 알아보자.
2: 그래?
3: 우와.
4: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5: 시간을 달리는 한니발 장군 이야기. 기원전 218년.
2: 지금이다! 동양! 우와!
0: 우와! 우와!
6: 우와! 아니, 우리 숲 속에서 나왔는데 여긴 어디야?
7: 그러게. 근데 애들은 누구야?
6: 나도 모르지, 처음 봤는데. 니들 누구야?
8: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8: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8: 오늘은 내가 먼저.
3: 우와!
5: 11칸!
3: 우와! 야, 신기하다. 우와!
7: 많이 갔다.
5: 주사위 첫째!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3: 우와!
5: 브라보!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우와!
6: 저게 뭐지? 너무 큰데?
5: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와의 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기 전 등장시킨 비밀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0: 어? 2차 포에니 전쟁? 그럼 1차 전쟁도 있었어요?
10: 그럼 있었지.
2: 근데 카르타고는 어느 나라지?
6: 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일단 우리 카르타고는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인들이 북아프리카에 세운 나라인데 지중해를 통한 무역으로 부유한 나라였어. 그래서 지중해 맞은편에 있던 로마가 항상 탐을 냈지.
5: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가져와야 우리 로마도 포에니처럼 부자 나라가 될 텐데.
6: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우리 카르타고를 포에니라고 불렀는데 포에니는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이야.
11: 그럼 가져오죠. 우린 강한 로마 군단 있지 않습니까?
6: 암튼 그렇게 해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섬들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우리 카르타고가 지면서 서지중해의 섬들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지중해 해상권도 잃게 됐지. 그 뒤 카르타고의 하밀카르 바르카 장군은 이베리아 반도에 새 식민지를 만들고 로마에게 복수할 준비를 해.
12: 한니발, 꼭 잊지 말거라. 로마가 우리 영토를 가져갔다는 것을.
4: 네, 아버지. 로마에게 꼭 복수하겠습니다.
12: 그래, 그래. 이제 전투 훈련해야지. 시작하자.
6: 하밀카르는 아들 한니발을 훌륭한 장군으로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시켰지. 그런데
2: 돌격하라!
6: 하밀카르가 이베리아의 원주민들과 전투를 하다 그만 전사를 하는데

0: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1: 그리고 하니발 장군은 8년 동안 힘을 기른 뒤 로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먼저 로마의 동맹국 사군톰부터 점령하기로 하지.
0: 로마의 동맹국부터 점령해야 로마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2: 예,
0: 뭐야?
1: 그리고 사군톰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니발 장군이 비밀 부대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코끼리 부대였지.
2: 누구지? 똥꼬리? 저 뭐야?
1: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 부대의 위력을 로마와의 전쟁 전에 먼저 시험해봤던 거야. 사납게 돌진하는 코끼리들 때문에 사군톰의 군사들은 전멸했어.
3: 아, 정답! 한니발 장군이 2차 포에니 전쟁 전 준비한 비밀 부대는
4: 코끼리 부대!
3: 네, 정답 맞습니다. 예! 한니발 장군은 이 전쟁에서 코끼리의 위력을 확인하고 상대 군사들이 코끼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우와.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내가 먼저.
5: 우와,
1: 우와. 좀 아쉽지만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5: 맞아요.
1: 가자. 자,
3: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몇 배나 많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 너희 기병들이 잘 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돌격!
3: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게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2: 우와,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이겨요?
1: 이겨. 아주 그냥 완전히 크게 이기는데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동맹국인 사군톰을 점령했다고 했잖아. 그 뒤에 한니발 장군은 5만 명의 병사들과 37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내륙을 통해 로마로 가고 있었어.
6: 한니발이 로마로 온다고 합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7: 한니발이 로마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닷가 아니면 해안가. 우리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한니발이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다 덮치면 끝.
2: 역시 집정관이십니다.
1: 로마 사람들의 말처럼 로마로 갈 때 바다나 해안가로 가는 게 당연했지만 한니발 장군은 달랐지.
0: 난 여기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뒤를 친다.
2: 네?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요?
1: 군사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알프스 산맥은 엄청 높고 길이 험한 데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한니발 장군은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갔지.
2: 큰일 났습니다.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대요.
7: 뭐요? 한니발이 어딜 넘어요?
2: 알프스 산맥을 넘었대요. 어떡하죠, 집정관님?
7: 어떡하긴요.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군사를 보내야지.
1: 깜짝 놀란 로마는 군사를 보냈는데.
0: 우리는 여기에 숨어있다가 로마군들을 급습한다. 알겠나?
4: 네!
1: 한니발 장군은 로마 북부의 갈리아족과 연합해서 숲속에 숨어있었지.
8: 빨리 해치우고 로마로 돌아가자!
1: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사들은 한니발 장군의 계획대로 계속 전진해서 오고 있었어. 그때!
0: 지금이다! 돌격!
2: 이게 무슨 소리지?
1: 코끼리 부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자

0: 로마 군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
1: 후퇴하라!
0: 로마 군들이 코끼리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장군의 군사들은 용맹하게 싸워서 로마군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 한니발 장군은 칸나이까지 내려가는데 로마는 더 이상 질 수 없다며 14만의 군대를 보내 한니발의 군대를 물리치기로 했어. 이때 한니발의 군사는 5만이었지.
2: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몇 배나 많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 너희 기병들이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0: 한니발 장군은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술을 연구해서 새로운 전술을 준비해온 거지. 기병들이 측면을 공격해 나가면 가운데 있던 보병들이 물러나는 척하면서 로마 군사들을 전진하게 해서 둥그런 주머니 모양으로 감싸고 공격을 했어. 결국 3면에서 공격하는 한니발 장군의 군사들을 이겨내지 못한 로마군은 갇히게 되고
2: 기병들은 패러를 막아!
0: 기병들이 돌아와 뒤를 감싸면서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로마군들이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지. 한니발 장군의 뛰어난 전술로 로마 역사에서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이 전투가 바로 칸나이 전투야.
3: 네,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게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전투는
4: 칸나이 전투!
3: 정답입니다! 예! 한니발 장군은 전략과 전술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칸나이 전투 때 사용한 전술은 지금도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뛰어난 전술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장군도 한니발을 본따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0: 저때 한니발 장군이 얼마나 잘 싸웠냐면은 로마에서 아이들이 올 때 한니발 장군 온다? 그럼 아이들이 울음을 뚝뚝. 우와!
3: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예! 가자. 고마워.
0: 야. 어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니들이 먼저 나가려고 그래.
6: 내가 네 상관이다. 아저씨.
0: 난 위아래가 없지.
7: 안녕하세요.
3: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3: 아, 여기서 잠깐 상식. 한니발의 성은 바르카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는 바르카의 도시란 뜻이에요. 오.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8: 와, 코끼리를 타고 그 높은 알프스 산을 넘다니 진짜 멋있지?
3: 그러니까 전술도 뛰어나고 한니발 진짜 멋진 것 같아.
9: 용기라 승환아, 피자 먹자. 얼른 내려와.
10: 내가 오자.
11: 아, 영아 같이 가.

0: 야, 오늘도 재밌는 얘기 있었으면 좋겠다.
1: 빨리 골라보자.
0: 우와, 중국 최초 통일?
2: 우와, 중국도 통일을 했어?
0: 몰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1: 빨리 알아보자.
0: 좋아.
3: 우와.
4: 500년간 계속되어 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5: 시간을 달리는 중국 최초의 통일 이야기. 기원전 221년.
6: 이때다! 도전!

0: 어디지?
1: 요즘은 세상에 하도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
2: 근데 니들은 누구니?
3: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4: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시간?
3: 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제가 먼저.
0: 이야, 말이 저절로 움직이네.
4: 우와.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도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느냐.
5: 500여 년간 계속된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이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0: 오, 전투?
4: 근데 춘추전국시대가 뭐예요?
8: 아, 그 춘추전국시대가 뭐냐면 기원전 700년경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제후국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500여 년 동안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지. 그러다 7개의 강한 나라들이 등장하는 전국시대에는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졌어. 이때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조나라와의 전쟁을 벌였지. 그런데
7: 조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느냐.
8: 전황이 불리해지자 소양왕은 범수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 그러자 범수는
9: 조나라의 명장 연파를 내려오게 한 다음 우리는 전투를 잘하는 백기를 대장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0: 오! 좋아! 좋아!
8: 몰래 조나라의 신하를 매수하는 작전을 세웠고 조나라의 효성왕은 이 작전에 휘말리게 되지.
10: 뭐라? 진나라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연파가 아니라 조갈이라고?
11: 네, 연파는 너무 늙어서 공격도 안 하고 성벽 안에서 버티기만 한답니다. 진나라와 내통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10: 이런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연파를 자르고 젊고 씩씩한 조갈을 기용해서 진나라를 공격해라!
11: 예, 폐야.
8: 이렇게 조나라가 젊은 장군으로 바꾸는 동안
10: 예!
8: 진나라에서는 노련한 백기로 장군을 바꿨지.
10: 저쪽은 초짜 장군이다. 일부러 져주면서 조나라의 군사들을 끌어들인다. 알겠나?
6: 네!
10: 돌격!
6: 돌격!

0: 40만이나 되는 조나라의 군사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장평대전이야. 이 장평대전 이후 진나라는 전국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
1: 아, 정답!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전투는
2: 장평대전!
1: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진나라의 소양왕은 이 장평대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혔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3: 우리 계속해서 잘해보자고.
1: 그래.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이번에 제가
0: 잘해.
3: 예! 오, 여섯
1: 번! 우와!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난 전하를 통일했다.
1: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왕, 영정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할까요?
5: 별명 있나?
0: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영정왕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성인으로 자라면서 큰 뜻을 품게 돼.
5: 이사야, 나는 이제 전쟁이 싫다. 500년간 계속되어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6: 네? 여기서 멈추시겠다고요? 그러다가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먹히면요?
5: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고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6: 통일이다!
0: 그랬어. 영정왕은 7국을 통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야. 영정왕은 어릴 때부터 신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데려다 썼지. 그러던 어느 날 첩자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5: 정녕, 네가 한나라에서 온 첩자냐?
7: 죽여 주시옵소서.
8: 은화를 만드는 데 돈을 쓰게 해서 우리 진나라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9: 전하가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 쓴 자들 중에 첩자가 또 있을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0: 진나라의 신하들은 외국인 출신 신하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어. 그때 초나라 출신의 이사가 나섰어.
11: 전하, 서쪽 변방의 7국 중 진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선왕 때부터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고루 쓰시는 데 있었습니다.
8: 조용히 하시오. 당신도 초나라 출신이 아니오.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5: 조용히 하시오. 이사는 계속 말하라.
11: 전하, 실력자라면 내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면 되옵니다. 이 기회에 넓은 마음을 가져 인재를 모으시옵소서.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5: 나는 가장 강한 진나라를 만들어 전국을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도 그 누구도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지 않을 것이야.
0: 영정왕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게 운하를 계속 만들게 했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운하 덕분에 진나라는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됐고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부자가 됐어. 이 부를 바탕으로 영정왕은 100만의 정예 군사를 모을 수 있었고 최신 무기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통일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어. 드디어 준비가 끝나자 통일 전쟁을 시작하는데,
5: 멀리 떨어진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는 친하게 지내면서 가장 가까운 한나라부터 정복한다.
7: 네.
0: 전쟁 경험이 많은 장군 왕전을 출격하게 해서

0: 돌격하라!
1: 한나라를 먼저 공격했고
2: 다음은 아버지 연하를 불모로 잡았던 조나라다! 예!
1: 영정왕은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어. 그러자 불안했던 연나라는 진나라에 선물을 보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지.
2: 너희 왕이 땅을 내어놓으시겠다.
3: 네.
2: 어디 한번 보자.
1: 그런데 사신으로 온 현가가 지도 속에 몰래 칼을 숨겨왔던 거야.
4: 칼을 받아라!
1: 하지만 영정왕은 현가의 칼을 피하고 연나라의 암살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어. 이 일로 화가 난 영정왕은 바로 연나라를 치라고 명령했어.
2: 감히 내 목숨을 노려? 여봐라, 당장 연나라를 정벌하라!
5: 예, 전하!
1: 왕전은 바로 연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켰고 제나라와 초나라만 남게 됐어. 또다시 영정왕은 왕전을 시켜 초나라 정벌에 나섰고
0: 돌격하라!
1: 본격적으로 통일전쟁에 뛰어든 지 10년 만인 기원전 221년, 전국을 통일하고 500여 년간의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게 돼.
2: 난 전하를 통일했다.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5: 예, 황제폐하.
1: 영정왕은 전설의 제왕인 삼왕오제에서 황과 제를 가져와 황제라고 부르게 했고 통일국가 진나라 황제로 즉위를 하지.
6: 아, 정답! 중국을 통일한 영정왕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5: 황제!
6: 네, 정답입니다. 예! 진나라의 영정왕이 바로 진시황인데요. 진시황은 진을 시작하는 황제라는 뜻이죠. 진시황제, 시황제라고도 하는데요. 황제가 자신을 지칭하는 짐이라는 말도 진시황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7: 가자!
8: 이리 와, 안녕!
7: 왜 그러느냐?
8: 칼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7: 어디 군인이 그런 걸 갖고 엄살을 부려! 아우, 나 손가락 괴있어.
8: 얘들아, 안녕!
7: 보이죠? 보이죠?
9: 안녕하세요!
6: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진시황이 중국도 통일시키고 황제라는 말도 처음 썼네?
9: 그러게, 재밌다.
6: 우와.
10: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7: 내 손을 잘 가, 형아. 아, 형아,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princess and a queen this year. Halloween costume trends seem to be going in one particular direction across the country, really. We're talking about K-pop demon hunters.
1: What are you going to be for Halloween?
2: We'll be some K-pop demon hunters.
3: It's our moment. 얘들아, 어딘지 근데. 저 1등이에요? 따라라. 오늘은 조이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때요? 각자 분장을 좀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어떤 분장을 하고 왔을지 오 기대가 되는데요.
4: 나는 세비고의 기쁨을 주는 조이.
3: 성인이.
4: You make me so happy, my little so happy.
5: 누나! 아, 참. 아, 뭐야!
3: 홍윤아! 이쁜이야! 꿈을 쏟았다!
5: 멜리 쏟았다! 아니,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됐는데, 누나 진짜 대단하다. 나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누나.
3: 뭐야, 이거.
5: 사과할게. 미안해.
3: 이 호두 쪼가리는 무엇이죠?
5: 아, 저 오늘 아침에 신경 써서 그 지누님의 가르마를 좀 해봤어요. 형 누나들 이렇게 재롱 떨 때 애들 뭐 하냐고, 지금.
3: 어깨를 위, 아래. 위, 아래.
6: 형이가 좋았어.
5: 아, 깜짝이야.
3: 재롱아! 뭔가 다르다.
5: 야, 잘했다. 너까지 이러고.
3: 아, 어디서 샀어? 이거 가시랑?
7: 네.
3: 어디서 샀어?
7: 어디 갔다 오냐고?
3: 어디서 샀어?
7: 아, 하늘에서 샀죠.
3: 하늘에서 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데.
5: 공중에서 산 거 아니야?
3: 너도
5: 아니.
3: 어디으로 돌아가!
5: 아, 이거.
7: 저 메인으로.
3: 너도 진우야, 그럼?
7: 아, 그럼요.
3: 진우야?
8: 야, 내 거야. 너 저거야, 뭐.
3: 근데 나윤이는 무슨 분장을 했을까?
9: 근데 나윤이는 미라 캐릭터를 좀 닮았지.
3: 미라야. 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완전
7: 그
3: 미라.
7: 그 이집트 미라 말하시는 거.
3: 아니야.
5: 캐드. 다들 안 보고 와가지고.
10: 나 왔다.
3: 아니, 어, 나윤이 온다.
5: 뭐야, 어디야?
10: 나 왔다고.
5: 김나연.
10: 아니, 나 늙었어. 아, 내가 이거를 쓰고 오려고 했거든. 나 맞춰봐. 나 아, 맞춰봐.
5: 너 미라네. 아, 얼굴이 미라네. 아, 아니야.
3: 여기 이거 이거.
10: 이제 미란하고 불러주세요.
11: 아, 우리 나윤이도 또 캐릭터하고 둘이 매칭이 진짜 잘 돼요.
12: 정인 언니 너무 잘 꾸며왔어요. 언니 딱 착장까지 어떻게 야무지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역시 똑순이야. 홍일빠 뭐죠?
13: 누구죠?
14: 빠채인가? 그 까마귀인가? 이제 오래 했다고 이제 뭐 아무거나 입는 건가?
11: 뭐 그날은 제가 꼴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 네, 캐리언의 준비에 미진했습니다. 네.
9: 우리 오늘 캐대원 투어를 합시다, 여러분.
3: 그렇죠. 와!
9: 오늘 캐대원 투어.
3: 캐대원 성지순례. 각자 어떻게 봤어, 이 영화?
9: 그 상도동 셀럽으로서 그 시사에 엔사
10: 셀럽 다 죽었다.
9: 네, 넷플릭스 엔사로부터 시사회 초대받아가지고 전 가서 배리어프리 시사회를 했어. 음성으로 지금 어떤 상황들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는지 음성 화면 해설도 진짜 잘 돼 있고 자막도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 소리가 배경음이 뭐가 뜨고 있는지도 자막 처리가 진짜 잘 돼 있어. 다 어땠어?
10: 그 문신 같은 거 그거 뭐 그게 뭐?
3: 나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 비밀처럼 나를 깡꽁꽁 숨고 그다음에 집순이로
9: 나는
3: 지냈잖아요.
9: 그 얘기가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 이 줄거리에.
3: 아, 그치,
9: 그 핵심 그치. 내용이라서 뭔가 장애 청년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오늘 성지순례가 난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고
10: 우리
9: 생각이 들었어.
10: 우리 막둥이는 어땠어?
9: 그냥 어떻게 봤어, 캐대헌?
14: 에?
9: 캐대헌 어떻게 봤어?
14: 캐리요?
9: 캐대헌.
14: 캐대헌?
9: 어떻게 봤어?
14: 아, 어떻게 봤냐고? 어. 캐대헌? 일단은 여자 나오는.
9: 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
10: 하나, 둘, 셋.
9: 아, 여기 벌써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 울산 사람 이 공기 느껴지세요?
14: 아,
9: 저.
14: 아, 좋다. 안녕하세요.
15: 아,
14: 네네.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10: 우와, 잘 만나. 잘 만나.
9: 내가 그래서 준비했지. 바로 여기 봐. 이건데. 아주 간질간질한 장면을 가지고 와봤어. 다음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겠죠?
14: 아, 이건 알지.
9: 아, 이거 확실하게 누나 가까이 와서 봐봐.
3: 어, 이거 확실하게 뭐야? 안 보여요.
9: 아, 확실하게 봐봐.
3: 확실하게 하늘이에요.

0: 뭐예요?
1: 달관. 여기 남산 타워 있어, 언니.
0: 자, 지금 그리고... 작업자리 되고 있죠? 저기 남산 타워.
2: 이거 뭐야?
0: 안 보여요.
2: 이거 뭐야?
0: 어두운 것만 보이는 올빼미.
2: 아, 이게 남산 타워야?
0: 울산 총각은 와보셨어요? 남산?
3: 아, 사실은. 맞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0: 진짜 한 번도 없어? 예. 네. 외국 분들을 모실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쌍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3: 근데 자꾸, 왜 자꾸 청년이라고 해?
0: 청년이라 그래서 못 청년이다.
4: 청년이라
0: 나 청년이라 그래서 못
3: 알겠습니다. 제가.
0: 청년이라고.
3: 주변 사람이 자꾸. 어디서 왔냐 하면.
1: 아니, 귀가 안 들리니까 재밌네, 재웅이가. 아니, 귀가 안 들리니까 재밌어.
0: 저 분명 청년이라고 해서 한 번도 청년이라고 안 하고. 그런 말 안 합니다.
2: 뭐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
1: 영아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 꼭대기까지.
3: 아 진짜?
1: 왔다.
5: 갈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언니 살짝 올라와요.
5: 네, 안녕하세요.
6: 와, 올라간다.
0: 간다.
6: 누나 지금 느낌이 어때?
2: 느낌 어떠냐고? 아, 지금 너무 아득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6: 아, 그러면 약간 진동이라는 느낌.
2: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
0: 근데 누나, 우리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옷도 아니야, 옷도.
2: 우리도 안 보여.
0: 우리도 안
2: 보여. 하이에 그냥.
6: 뭐, 우리. 오, 도착했어요.
2: 엘리베이터 필요하신 분들 왼쪽이래.
1: 왼쪽. 우리 왼쪽 갈까, 그러면?
0: 같이 가자.
3: 좋은데?
0: 가자.
3: 가자.
0: 같이 가.
3: 같이 가.
2: 대박. 장애인 전용.
1: 그니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다.
6: 좋다. 엘리베이터. 느낌한다. 자, 우리 갈게요. 바이.
0: 엘리베이터만 보이면 인사다.
1: 몇 층이야? 우리 몇 층 가야
6: 돼? 몇 층이지?
1: 내가 걸었던데 요런 데 같은데?
2: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0: 김날차다. 김날차다.
1: 야, 당연히 가자. 저기는
0: 가자. 박자는
6: 차차. 여기 종이 누나 있어요.
1: 아, 어디?
6: 뻥이야.
0: 와, 근데 진짜 많다.
3: 근데 너무 계속 찾기가 힘들어.
2: 그래.
3: 근데 너무 좋다.
2: 아, 추억이다.
0: 자, 국민 추억. 여러분, 여기서 몇 분이나 결혼하셨습니까? 몇 분이나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감독님 악마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콧문 열렸어.
1: 이거 진짜 효과 같아.
6: 나 남산 갔는데 타워도 안 보여. 안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내가 알던 남산 맞나? 약간 산신령이 된 느낌으로.
2: 뿌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남산 타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 눈입니다.

0: I travel.
1: Yeah. You're my soda pop. You're my soda pop. Yeah, I know.
2: Either? Can you?
0: Where?
3: It's good. 아 근데 내 얼굴이 작은데 딱 들어가네.
2: 아 그러네. It's so good.
3: 어, 머리가 작아.
0: 그것 좀 물어봐봐.
2: That's a Korean's name is God.
0: God.
2: Can you dancing that song?
1: I forget to dance.
2: I forgot. Okay.
0: I forgot.
2: 하나 둘셋
4: Fort Wayne, Indiana.
2: Indiana, okay.
5: Yep. Yep. And I came from Detroit, Michigan.
2: Missouri?
5: Yep.
2: Okay, thank you.
6: Oh,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셨네.
2: What's your favorite thing in Korea?
5: I went up to Naksan Park.
2: Naksan?
5: Yeah.
2: Wow.
5: On Wednesday.
2: So wrong. Naksan.
5: Yeah.
2: Okay.
5: And that was awesome. Got to get some really good views of Seoul.
2: 그 낙산 갔는데 낙산이 너무 좋으셔. 남산 말고 낙산 갔는데.
5: Yeah. Yeah. So that was great.
2: 낙산 강원도, right? Gangwon,
0: you know?
5: In Taiwan?
2: Sorry, Gangwon. Okay.
6: 제가 진짜 서울을 너무 못 다닌 게 서울에도 낙산이. 게다가 TV에 나온 그 낙산이. 아니 그분이랑 인터뷰를 끝내고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낙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미스가 있었죠. 네, 그런 게 또 정말 리얼한 인터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5: I've had a great time. I think Korea's okay. been very charming.
2: Oh.
5: Just very different from culture I'm used to, and right. I enjoy getting to experience it.
2: Okay.
0: Karen and Dan.
5: Thank you.
0: Oh, nice to meet you.
5: Nice to meet you.
0: Oh, thank you so much.
5: Okay. All right.
3: Okay. 어 근데 재밌어 보이는데?
7: 어 저 뭐야?
0: 뭐야? 뭐야 뭐야?
7: 어 이거 뭐야? 우와.
8: 이거 약간
7: 아 이거 뭐야?
8: 그거 알아? 오늘의 운세가.
0: 오, 좋아.
7: 너무 재밌다.
0: 해보자. 너무
7: 아, 해볼까?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넣어야 되네? 우리 돈. 아니, 우리 돈은 맨날.
8: 그래도.
7: 아니, 저.
3: 아, 그래요?
7: 에이.
3: 어, 그래요?
0: 각자 해, 각자. 코인 줘봐.
7: 아니, 나연이 거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8: 나 해줘.
0: 야, 재웅아. 이거 좀
3: 넣어줄게.
7: 이거 얼른 넣는 거야?
0: 이게 손이.
7: 아, 별거 다 웃기게 되네.
0: 감이 안 와.
8: 아, 진짜 웃겨봐, 끼워봐.
3: 아 이거를 돌려야지.
2: 아 오케이.
3: 아, 역시 만내 생활은 아직 안 끝났어.
9: 딱딱한 막내가 잘 들어왔다.
6: 이런 표현은 우리한테 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지만 참 쓸모가 많은 친구다. 이렇게 해줘.
2: 아 나 지금 소원 빌어야지. 내년에 이랬으면 좋겠다.
8: 12월에 재수는 꽤나 좋은 편인데
7: 어.
8: 금을 얻어서 반은 잃게 되니 어찌 된 일인가?
7: 야 그래도 반은 없네.
10: 기울인이 열림으로 크고 작은 마가 점차 물러가고
7: 어 좋네.
10: 좋은 일이 생기게 되리라.
7: 나를 돕는 자가 있으니 천만을 얻었도다.
10: 재물 모으는 일이 무척이나 많아지니
0: 우와.
10: 서쪽 사람에게 이 있으니 그들과 동상하면 길하리라.
7: 야 서쪽 사람!
0: 서쪽 사람 우리!
7: 야 우리 네 서쪽 사람!
10: 물어봐도 서쪽
0: 야 우리잖아!
10: 야 대단하다.
7: 야. 아니 제일 동쪽에서 가지고
10: 이제 생각도 못한 결실이 존재하네라. 이제
7: 생각도 못한 결실! 아니 이렇게
0: 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10: 우사 생겨.
0: 우사 가 오자.
7: 아 그니까요. 야 이게 무슨 운세야?
0: 야.
7: 아 이게 무슨 운세야?
10: 아니야 운은
3: 액땜명은 내가 만든 거고
7: 액땜입니다. 12월에 좋으려고 지금 우단 작가
10: 아니야 햄버거는 내가 만든 거.
0: 얘들아
7: 햄버거?
0: K-POP 대선언더스에도 그
10: 우리는 근력으로 바꾸는 거다.
0: 희망은 자기가 느껴야 된다. 남이 대신 느껴줄 수 없다.
10: 떨고 있어.
7: 여러분 벗겨진 우산에서
0: 희망을
7: 느낍니까?
0: 희망을 찾아 빨리.
8: 약간 외국인 우산
7: 몸 개그예요? 비슷한 거 노리네.
3: 됐습니다. 가시죠.
7: 가시죠.
3: 가시죠.
7: 선수로 가자.
11: 근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안개가 끼는 거 정말 흔하진 않잖아요. 이게 값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없는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7: 이번에는 이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돼.
0: 응.
7: 이 사진 속에 여기로 왔어.
0: 아.
7: 어디야?
0: 어머 도피다.
7: 도피는 도망가는 거고 도피요.
0: 도피가
3: 여기야?
0: 루미를 내려다 준대잖아.
3: 남산.

0: 건가요?
1: 대결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2: 대결해야죠.
3: 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0: 아니, 원래.
3: 아, 중국 승부의 화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거 같이
0: 이런 거는
3: 못하고.
0: 대결을 해서.
2: 대결해가지고.
0: 이긴 사람 뭐 할 거야? 딱방 때리기?
2: 딱방 가자, 딱방. 누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
3: 안 보이는데.
2: 사실 왜? 나윤이 혼자 게임이야.
0: 그래, 이거는. 나 혼자 게임이야. 오! 대박! 어? 와.
4: 사람도 왔고.
5: 야, 그래서 차례 못 나가니 이거.
3: 아, 진짜로. 그런 거죠.
5: 옆으로 가야
3: 돼. 아, 네.
5: 네. 아, 어떻게든 이길러.
3: 불마 쫓아다니면 나오지 않을까?
0: 그러면 지는 거지.
3: 여기 내려가면 집 많은데 어디가?
2: 아, 우리 좀 다르게
0: 아니야, 가야. 아니야. 알아서 해, 알았어.
3: 아, 그래? 아, 저 승부에 다들 그쪽에 돼가지고. 이거 비슷하다, 나.
5: 형, 잘 생각해야 돼. 잘못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돼.
3: 아, 그래, 다시 올라가.
5: 형을 끌고 가야 돼.
3: 그냥 버리고 가. 내가 하면서. 야,
6: 여기가 힌트가 될 만한 돌이 이거잖아. 근데 여기, 얘네 봐봐. 붉은 벽돌. 이런 거잖아. 그치? 보이지, 이 눈이.
7: 근데, 내림 아오반데? 여기는 전봇대.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똑같이 그렸어.
3: 아, 전봇대. 좋은 힌트다. 전봇대 찾자. 전봇대. 전봇대 있어? 없어?
2: 아니면 전봇대가 없을 수도 있어, 나은아.
0: 그치, 아, 내가 전봇대를
2: 찾지 말고.
0: 아무리 시야가 지금 안개 껴서 안 보여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높이는 너무 낮아.
3: 저기가 한옥이 제일 많이 보여서 원래 저기선 사진을 많이 찍는 데야.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좌우 살피는 데.
5: 여기 아니라.
3: 안 보여?
5: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더 없잖아.
3: 올라가 보자.
0: 혹시 저희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2: 라운드를 찾고 싶은데요.
0: 여기를 찾고 싶거든요.
8: 아, 이 골목에 있어요.
2: 아, 어디?
8: 위험한 집이
1: 있는 곳이네. 거기까지만
0: 있네. 그런가 봐. 언니가 그런 데가 많네. 바로 이곳.
5: 야, 설마 찾았어요? 야, 지금 형 비 맞고 있어요.
7: 여기에요?
0: 어?
7: 여기?
1: 아니, 봐봐.
0: 해봐봐.
5: 미치겠어요. 전봇대 K.
0: 이거 K 아니야. 이쪽으로 가람 표시야.
7: 아, 그러네.
0: 후인이 오빠 데리고 와.
2: 데리고 와.
0: 데리고 와.
5: 버리고 우리 촬영 하면 안 될까요?
0: 그럼 너가 다 맞을 거야?
5: 멤버도 바꿔.
0: 네? 그럼 너가 다 맞을 거야?
5: 아니야. 갔다 올게요.
0: 갔다 와.
5: 네.
2: 맞다면 어떻게 해?
0: 맞다.
3: 꽤나 전략적이었다. 생각을 해서 전봇대들을 쫓다가 북촌에 있는 전봇대들 개수 다 확인했습니다. 해서 아, 잘 보이네요, 되게. 네. 완전 그림이네.
9: 아,
0: 네.
3: 아, 진짜 자리가 좋네요, 그러면.
0: 진짜 잘 보이네. 네.
3: 아, 저는 억울하게 안 쳐.
0: 언니, 내 내려서 만져봐.
3: 네.
2: 저 엄청 아파?
0: 여기 볼이 있잖아.
7: 맞다, 벌려.
0: 가자.
7: 얼른 하고.
0: 아파. 갑시다. 오빠. 하나, 둘, 셋.
3: 어우와.
0: 소리 깼는데? 괜찮아?
3: 진짜 아팠어요. 아팠어요.
5: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야, 네. 아, 좀 어때요? 손마음으로. 아, 나는 누나한테 안 맞게 잘했다. 저는 정희 누나 맞았거든요. 아, 정말 다행이다. 선택권이
0: 똑같은데.
5: 아, 잠깐만, 지금 안 보는 사람한테
3: 왜 여기 박정희냐? 나도 박정희네.
0: 아니, 누나는 근데 손톱이 누나, 튼튼해요.
5: 누나, 진짜. 눈 때리면 안 돼. 눈 때리면 안 돼. 아니.
2: 간다, 자, 깔끔하게. 하나, 둘, 셋. 아, 아파.
3: 와, 진짜, 나도 아, 이거 해야지.
5: 아프다.
2: 근데 제가 살살 때린 거 알죠? 재용이? 알지? 또 이제 국가대표를 제가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0: 오빠 어디 갔어?
1: 누나!
0: 오빠 어디 간대요?
1: 어디 갔어?
2: 이거 한약 냄새지 지금 이거?
5: 건강 냄새.
2: 건강 냄새.
0: 근데 여기는 나도 처음

0: 오빠.
1: 그러니까 오빠 2층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언니 나 잡아. 내 생각에는 혼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2: 아 2층도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1: 뭐 약간 의원 이렇게.
3: 아 근데 뭔가 또 여기도
1: 없는데? 어 여기 거기네 캐대원 한의원.
3: 아 진짜?
4: 어 맞아 맞아.
1: 아 저 의사 근데 저 낯익다. 에 뒷목 좀 낯익지 않아?
3: 아 누가 있어?
1: 아씨. 아 오빠 아빠 나와 뭐해? 아 빨리 나와.
4: 그래 왔는가?
3: 아 뭐야 신동이야.
4: 아 왔는가?
5: 아 오케이 내가 오늘 옷 때문에 하도 욕을 먹었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한번 제대로 어 니들 뭐 그거 입고 지금 뭐 유세하냐 약간 하는 그럴 정도로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한번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정말.
3: 뭐야 옷 또 입었어 지금?
4: 어디 뭐 불편하죠 오셨을까?
3: 말투가 왜 그러세요?
6: 말투가 뭐 어디서?
4: 아직 보니까 이거 두통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어디 제주도에서 오셨을까?
3: 맥 좀 어떠신가요? 아 뭐야?
6: 아 근데 네, 내리는 것.
1: 아 오빠는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어설프죠? 약간 뭔가 아 착붙이다 왜 이런 느낌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7: 어색하긴 했어요. 연기력이 조금 아쉬웠다.
5: 완전 성공했죠.
4: 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누나 여기에 캐대형 캐릭터들을 묘사해놔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어.
3: 어 이거 그거 아니야?
4: 네.
1: 루미야 루미.
4: 팬 서비스로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1: 찰칵.
3: 이번엔 조이가 아니라 루미죠.
5: 제 또 신진우 원장님이 이렇게 또.
1: 뭔가 얼굴 좀 뒤로 가야 돼. 너무 커.
3: 근데 어디?
4: 와,
1: 너무 크다고 언니 옆에.
4: 아, 누나가 있으니까. 얼굴 좀 넣어. 내 머리만 크잖아.
3: 하나, 둘, 셋.
4: 하나, 둘, 셋.
5: 한국 한의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 이런 게 다 있네. 아하. 아, 저거, 약 다려 먹는 거, 한의원 가면은.
1: 그래, 우리 허준에서 많이 봤잖아.
5: 그러니까.
4: 탕약기.
3: 어? 아, 약간 그 쳐내가지고 막.
4: 맞아.
3: 맞아? 어.
4: 악자 같은 거, 저거 지금도 쓰는 거잖아.
8: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8: 어, 네. 서울한방진흥센터에 있는 직원.
4: 아, 진짜?
8: 네, 직원 일하고 있는
3: 직원.
8: 네, 이곳은 서울한방진흥센터라고 하고요.
4: 네, 네.
8: 여기는 2017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5: 캐대현이 그때 벌써 될 걸 아시고 2017년에.
1: 그러니까.
4: 그렇죠. 8년 전에.
8: 그렇죠. 10년 전쯤 미리.
4: 벌써, 아,
8: 그렇죠.
4: 이미 알았다.
8: 예상을 했죠, 저희가. 한방, 한의학, 이런 한약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네. 체험도 저희가
4: 아,
8: 하게 되고
3: 캐대원 전에도 좀 이렇게 많이 왔었나요?
8: 저희는 사실 캐대원에 저희가 나온지는 사실 처음에 몰랐거든요.
3: 아, 몰랐어요?
4: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게 하다가
8: 갑자기 7월 때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길래 뭐지? 왜 오지?
4: 그때가 방영일이었어요.
8: 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길래 저희가 물어봤어요.
3: 전 누구 같나요?
4: 저희 한번 봐주시죠.
8: 저승사자 걔네들.
6: 걔네들.
8: 사자 보이지 걔네들 네 명. 머리가 틀린데.
4: 어? 머리가 틀렸대.
8: 머리.
4: 머리 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8: 그쵸, 스타일. 머리 스타일.
3: 보신 거 맞죠?
8: 그쵸.
1: 여긴 뭐 같나요?
3: 여긴 뭐
1: 그냥 동네.
4: 아니요. 저 그.
1: 동네 얼굴... 백수 같지 않나요?
8: 어, 매니저?
4: 아니요.
1: 매니저.
3: 아, 갑이. 어. 갑이었어, 너.
6: 아니,
3: 너
6: 시험만 기르면 따먹겠네.
8: 매니저.
3: 아, 너 갑이었어?
1: 혹시 전에 그러면.
3: 여기는.
8: 그, 이렇게 까칠한.
4: 오, 네네. 그 까칠이가 많이 맞아요. 그 까칠이 맞아요.
1: 나를 알았다.
4: 야, 분명히.
6: 역시 메인이랑 좀 다른가 봐요.
8: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옛날에 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4: 네.
8: 우리나라 한약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4: 궁금해요.
8: 네, 바로 우와, 이곳입니다.
4: 오, 약전 한약방.
1: 아니,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4: 대박. 맞죠?
6: 이게 다 진짜인가요?
8: 진짜.
3: 아,
8: 진짜로 요거는
4: 그냥
8: 저희가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고요. 옛날에 20세기 초반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약방 밖에다가 약재를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4: 올려. 가만 있어.
8: 그렇죠.
4: 그 자리. 가만 있어. 나가면 안 돼.

0: 네, 바로.
1: 오! 오!
2: 뭐야?
1: 이거 뭐야? 아니, 진짜.
0: 이게 그, 저희가 이거 한 건 이제 그.
2: 왜 남자를 나와?
0: 약 끓이던.
2: 아. 그래서 내가.
1: 지금이 형 옛날에 똑같은 그, 거.
0: 저희랑 같은 저희 회계 담당하는 사람. 아.
2: 바다?
3: 반대.
2: 야, 나무, 나무.
1: 왜 방바닥도 못 쓸어? 다리가 이러면 무슨 일이지? 어.
2: 나무꾼.
3: 아니면 사하양?
2: 오. 어, 여자가 나왔어. 그래, 아니, 오빠.
0: 의녀.
2: 아니, 내가
1: 저 예쁜 거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거든요. 아니.
0: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약재를 만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2: 오! 네. 대박!
0: 보시면 아마 되게 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한약재. 감초. 아,
1: 감기 걸릴 때 감초.
0: 그쵸. 네. 약방의 감초라고.
2: 맞아. 네. 달달하고.
4: 청궁!
3: 아까 얘기.
5: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4: 버섯. 능이버섯.
3: 그러면 이거는. 어?
4: 향기. 오.
3: 아니, 목향.
2: 오빠, 이거 향,
4: 목향이야?
2: 체했을 때.
4: 이거 진짜.
2: 체했을 때 이거 많이.
1: 어. 이게 향이 나?
4: 어. 너무 취약이었어.
3: 너 너무 재밌었는데?
4: 아, 나윤이 끝나고 하는 건가? 모르겠어.
2: 그치?
1: 어. 이거 얼굴이야.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해안에 가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푸른 바다. 눈길을 사로잡는 비경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여름이면

0: 해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1: 뭐가 좋아요?
2: 수영하는 거.
1: 물도 깊지 않아서 놀기도 좋고 해서 참 좋습니다.
0: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고 살아있는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으니 해안에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답니다.
3: 작년에도 왔었는데 만족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오게 됐습니다.
4: 막 꽃게도 잡고 조개 큰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0: 그뿐인가요? 태안 앞바다를 그대로 담은 먹거리도 풍성.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태안 안면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연육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안면도.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으로 수많은 해수욕장이 있어 대표적인 태안의 관광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꽃지 해수욕장은 야트막한 수심으로 물놀이를 즐기기 딱 좋아 이맘때면 늘 북적입니다. 자, 바야흐로 본격 여름휴가철 꽃지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다고 합니다.
5: 여기서 우리 TV에 나온대.
2: TV에 나온대.
1: 무슨 소리가 들려요?
2: 바다 소리가 들려요. 너희.
6: 하지만 나도 이거 한 게 있어.
2: 해봐.
6: 누가 좀 모래 좀 뿌려주라.
1: 무슨 소리야?
6: 바다 소리 안 나는데? 야, 절대 들어봐.
1: 근데 이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진흙이랑. 이렇게 노는 거야. 아, 여기 매년 애들 데리고 놀러 오는데요. 지금 조개도 잡다 보면 애들도 조개가 나오니까 잠이 꼬. 실제로 나왔던 바지락으로 저희가 칼국수랑 찌개를 끓여 먹어요. 근데 정말 이게 사는 것보다 신선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7: 우와, 잡았어. 여기 한 자리에서 많이 나와.
0: 해수욕도 즐기고 살아있는 자연도 느낄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이만한 놀이터가 또 있을까요? 꽃지 해수욕장이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1: 아무튼 할매 바위인데요.
8: 저 뒤에 게요.
1: 네, 저 유명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만조 때는 제가 못 가요. 근데 이제 간조 때는 다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바위가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붙었고 해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8: 그래갖고, 저것도 보러는 거예요.
1: 네, 저것도 보러도 많이 오고.
0: 하루 두 번 열리는 신비로운 바닷길. 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이 되면 꽃지 해수욕장 앞바다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이 아니라 걷기 좋은 자갈길이 열리는 곳인데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안면도의 보석, 바로 대한민국 명성으로 지정된 팔미 파라비 바위입니다. 안면도 사람들이라면 이 바위에 얽힌 구슬픈 사연을 다 꿰고 있답니다.
9: 할머니, 응? 그러면 저 바위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0: 그러니까 오래됐지. 전설의 고향도 나왔어, 여기. 방송국에서. 할매 바위, 할아베 바위. 할머니가 울다 지쳐가지고
9: 네.
10: 부둣가 여기 저기 산창가 앉았다가 죽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생긴 바위를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9: 할머니, 근데 저 살짝 부리 모양은 살짝 입 같아요.
10: 어, 그래?
9: 네.
10: 네가 볼 때 그래?
9: 네.
10: 네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긴 것 같다.
0: 물이 빠진 바위 주변에선 제법 씨알 굵은 조개도 잡히는데요. 채집이 허락된 곳이라 조개 잡기 체험 명소랍니다.
8: 바람이 막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막 파도에 밀려서 소라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고 굴도 파도에 밀려서 오고.
0: 오랜만에 손녀와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조인순 씨. 암면도의 매력을 손녀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8: 지네 아빠가 빨간 것이 그런 때는 오거든. 그러면 따라서 와.
11: 할머니 본다고?
8: 내가 막 오라고 하지.
12: 할머니가 착하고 맛있는 걸 많이 해주세요.
0: 할머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길래 이상이가 홀딱 반했는지 궁금했는데요. 아하, 태안 향토 음식 전문점 사장님이셨군요. 모처럼 손녀도 놀러오고 했으니 솜씨 발휘 한번 하신다는데 오늘의 재료는 태안의 명물 꽃게입니다.
8: 게, 꽃게, 지, 묵은지, 2, 3년 된 거, 그래서 개국지예요.
0: 태안 앞바다는 소문난 꽃게 황금 어장이지만 여름철엔 금어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잡아서 보관해둔 걸 사용합니다. 알배기 꽃게를 인심 좋게 넣어주고 일반 꽃게탕과 다른 재료를 한 가지 더 하는데 김치를 씻어서 넣는다고요?
8: 3년 먹은 묵은지 그냥 대추로 끓이면 담백하고 깊은 맛이 안 나요.
0: 꽃게와 묵은지에 각종 채소를 넣어 칼칼하게 끓이는 개국지는 암면도 일대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입니다. 거기에 각종 해산물까지 팍팍팍 넣어주니 아이고 아이고 백보식에 난리 났어요. 침 넘어가네요. 이번 메뉴는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갑오징어 볶음. 지금의 제철인 갑오징어 듬뿍 넣고 각종 채소를 곁들여 매콤하게 볶아주면 여름철 별미 갑오징어 볶음 완성입니다. 그야말로 싱싱한 태안 앞바다가 한상 가득. 이 맛을 보러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든다는데요. 꽃게 맛있는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일 테고 묵은지와 어우러진 꽃게 맛이 진짜 궁금한데요.
13: 지긴다 지겨.
14: 달아요?
13: 살살 녹네. 달콤하네. 진짜 달아. 꽃게 살이 달아요. 네. 슬슬 녹아요. 우리 오형제예요. 딱 오자매. 오자매, 오자매. 오자매. 1번, 2번, 3번, 4번, 막내. 아, 우리 여기 오늘 진짜 달았다.
15: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왔었지. 차도 없을 무렵에, 그때. 애들 데리고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면서 불렸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나는 이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맛있네.
13: 아 진짜 맛있어.
8: 네, 오자매예요.
13: 자, 위하여.
8: 태안을 위하여.
13: 아, 위하여.
8: 맛있어? 밥 한번 먹을래? 매운 게.
0: 하하, 할머니 정성까지 듬뿍 담아 만든 갑오징어 볶음.
11: 어머니, 손녀가 누굴 좋아한다고?
8: 펭수?
16: 펭수?
8: 펭수? 여자야, 남자야?
11: 아, 펭수가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17: 남자예요.
8: 남자야?
17: 인간 남자죠. 귀여워요.
11: 귀여워? 어떤 면이?
17: 뱃살이 많은데.
8: 손님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도 오면은 맛있다고 하고
11: 행복하고
17: 할머니 가랑 같이 있을 때요.
8: 머리 언제 좋아.

0: 다시 사연 많은 바위가 고요함에 잠기는 시간이 오고 외따로이 섬이 된 바위는 매일 한 번씩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합니다. 떠난 이를 그리워하다 그대로 풍경이 되어버린 슬픈 사연을 품은 바위. 해넘이 시간이 되면 붉은빛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안면도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풍경. 천수만이 마주 보이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탑이 보입니다. 물이 빠지면 바닥에 놓였다가 물이 차면 떠오르는 안면암 부상탑인데요. 부상탑에서 건너다 보이는 무태, 작은 사찰, 안면암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창건한 현대식 사찰. 바다와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 덕에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안면도를 찾는 이들이 꼭 들르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아, 여름 휴가로 제가 예, 계획해가지고 잘 올 일이 없잖아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전라도로 한번
2: 충청도요.
1: 충청도로 올라왔죠. 예, 전라도로 해서 충청도로. 예.
3: 근데 왜 이쪽이었어요?
1: 여기는 절이 바다에 있는데 갯벌로 해가지고 예, 물 빠졌을 때 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4: 야, 어렸을 때 왔었는데?
5: 아, 좋다.
6: 난 기억이 없는데.
4: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이 길이. 간월도 길도 열리잖아요. 근데 거긴 좀 짧고 여긴 좀 길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괜찮은 것 같아서.
0: 서해바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천수만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터를 잡았다는 안면암.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기도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봉스님은 사찰 주변에 꽃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가꿨는데요. 처음 스님이 안면암에 왔을 때 받았던 깊은 감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7: 방생하러 왔다가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뭐 바다 풍경도 좋고 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절을 만들고
0: 스님이 신도들과 마음을 모아 봉축한 커다란 목조 건축물. 사실 이 탑을 올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지 한 달 만에 입었던 태풍 피해.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부서졌던 것인데요.
7: 사람이 이제 좀 큰 건물을 보면은 마음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탑도 소원탑, 부처님 세계에서 조그마한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는 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0: 그리고 다시 올린 7층 대탑. 지금은 해풍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중이라네요.
7: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설법이나 하실 때 그럴 때 모습이죠.
0: 아마 내년쯤이면 다시 탑 안을 올라가 볼 수 있을 거라는군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태안 앞바다.

0: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청정 자연을 되찾은 태안 앞바다. 그 덕에 안면암은 사진 출사 명소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반갑습니다. 저 도표가.
1: 힘든 순간마다 이 사찰에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김영엽 씨.
2: 오, 하나도 없었죠. 없었죠. 그게 너무 아주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하나도 안 왔어요.
0: 펜션을 하니까 뭐 더 정확하게. 아니, 손님이 뭐 없었지 뭐.
2: 어떻게 그냥 정말로 그 전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걸 다 닦고 해서 그냥 빨리 진짜 원성 복귀를 한 거죠.
0: 그러면 밤에 야 소라
2: 올 때
0: 소라가 진짜 많네 여기.
2: 야 빠리거든 이걸.
0: 이거 진짜 많이 컸다. 겨울에는 이게 조그맣잖아요 아주.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얘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자연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얘들이 이제 안심하고 나올 수 있죠. 연물 소리 들으니까 잘 자라요. 잘 자라고 그냥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2: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 꿈틀꿈틀꿈틀꿈틀 하잖아. 얘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나. 근데 다 움직이잖아.
1: 다시 맑아진 바다는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자연의 선물. 이렇게 옛 모습을 찾게 될 거라고 누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생명을 가득 품은 바다는 사람들을 바쁘게 합니다. 바다로 출근할 땐 이 특이하게 생긴 차가 참 쓸모 있다네요. 바닷길 열리는 시간 딱 맞춰 서두르는 이유. 바다 한가운데 노다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은 바지락철 끝물이라 자리 비운 사람이 많지만 5, 6월엔 경운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나올 만큼 바지락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여기서 바지락이 많이 나는 건 갯벌 특성 때문 단단하고 자갈이 많아 바지락이 자라기 좋답니다. 그대로 그냥 손 대는 곳마다 바지락이 지천. 또 여기서 잡히는 바지락은 품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3: 이 조개 이름은 참조개라고. 우리 여기는 캐면 무조건 다 일본 수출가 나가는 거예요. 국내에 안 나가요. 꿀, 자갈, 모래 섞여가지고 그 속에서 있는 거라 더 맛있다죠. 자연산.
4: 완전 자연산.
5: 아 진짜로?
3: 아니 종쾌를 안 뿌려. 안 뿌려 종쾌 안 뿌려.
5: 우와.
3: 옛날부터 종쾌 뿌린 적이 없어요.
1: 아주 오래 전부터 태안 앞바다에서 자생했던 바지락. 이곳 주민들의 밥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보람이 되었을 참 귀한 먹거리죠.
3: 아, 공기 맑고 모든 게 다 좋지. 좋으니까 47년을 살았겠지. 이거 캐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대학교 가르치고 식구들 먹고 살고 노부모 모시고 이렇게 살았지.
4: 여기가 금오장.

0: 일을 마친 주민들은 인근 식당으로 모이는데요. 여기서 새참을 함께 먹는다네요. 오늘 메뉴는 바지락 칼국수랍니다.
1: 여기는 4월 5일 조개가 최고 맛있어요.
2: 왜?
1: 4월 달 되면 조개가 연거러. 그리고 5월, 한 6월 달부터 차차차 죽거든?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빨리 안 죽어. 한 7, 8, 지금 오늘도 연거잖아요.
0: 늘 풍요로운 바다 덕분에 언제나 풍성한 식탁. 갓 잡은 바지락이 한가득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여기에 곁들일 해물 부침개까지. 이 정도면 잔치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하하, 세상에, 그 부침개 참 호사스럽네요.
1: 안면으로 나오는 대화.
3: 아, 이것도 안면도 거예요?
1: 안면도.
0: 그야말로 안면도 특산품이 잔뜩 올라간 특제 부침개. 아이고, 그냥 딱 한 입만 먹고 싶네요, 그냥.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주민들 기운 내시라고 더 푸짐하게 만들었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일같이 바다로 출근했던 주민들, 그간의 고생이 싹 씻기는 맛이랍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같이 먹으니 맛은 두 배가 되네요. 네.
4: 너무 맛있다. 아주 손님 우리가 초빙을 잘했구만.
1: 원래 손 전문가였어.
4: 맛있다. 어떤 맛이야? 조개가 쫄깃쫄깃해, 먹을수록. 단맛 나와, 단맛.
1: 아이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기분이지. 요만한 거 먹을 거 있어도 다 모여.
3: 다 모여.
1: 다 모여. 진짜로.
0: 추억 만들기 딱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살아 숨 쉬는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여름이면 더욱 반짝이는 여기는 안면도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he jury is proud to give the award for Grand Prix to the Korean film Old Boy.
1: 네, 우리 영화 올드보이가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 Parasite of Bong Joon-ho.
3: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 한국 영화를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산영화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모두가 부산영화제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인사는 See you, 부산. 예.

그러니까 별별 사진을 다 모아놨네.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만 해도 아주 굉장히 젊었네. 지금은 바싹 늙었지만.

0: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김동호입니다.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현재는 화려한 백수, 화백, 그래도 그 백수가 뭐 바빠서 죽는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0: 그럼 저희 31년 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때가 95년 8월 18일이에요. 집에 들어오니까 자동응답기에 부산에 있는 교수라고 하면서 꼭 만나뵙고 싶다. 그래서 10시에 그 프라자 호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들이 부산에서 그 국제영화제를 하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선장 격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만남을 프라자 회동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부산영화제를 출범하게 된첫 번째 계기가 된 거죠.
2: 김동호 위원장님, 근데 그때 오셨어요. 이런 이제 정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희가 없으니까 그때 김동호 위원장이 제일 적합하겠다.
3: 최초의 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 정말 너무 반갑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네.
1: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1995년 8월에 맡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연말쯤 돼서 12월쯤에 부산에 처음 내려갔어요.

주변 친구들은 야, 너 당신 미쳤느냐? 그 젊은 친구들하고 놀아나다가 파산하고 뭐 망신당하고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오기가 나가지고 아, 뭐 이거는 내가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진 거죠.

아무도 당시에 영화제를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운영해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 네, 그게 어디시죠?

0: 하는 데마다 하나하나 뭐 주무관 거치고 삼관 거치고 그다음에 과장 거치고 국장 거치고 시장 만나고 하자면 이거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1: 처음에는 공무원들하고 영화인들하고 충돌, 그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0: 그래서 이제 문정수 시장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 관사로 찾아가겠다 아침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다 결정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굉장히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되고.
1: 처음에 1위는 우리가 시장만 했다 이래 소박하게 그래서 2-3원 들여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면 이랬더니 딱 벽에 부닥쳤어요. 돈 예산 거리가 안 됩니다. 차츰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제를 이랬듯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0: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는 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억 갖고 22억 행사를 1회 때 치를 수가 있었죠.
2: 김동우 위원장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자기 지인들 또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를 하죠. 좀 도와달라. 1억, 1억, 3억 이렇게 하고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0: 사실 저희는 1회 때 그렇게 성공을 할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초조한 상태.
1: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2: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With a cash gift of 10,000 US
3: dollars and a screen of the film. 영화가 이게 스크린이 딱 쓰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본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
4: 처음 시작할 때는 스크린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왜 스크린도 없지 하는데.

0: 6층 높이의 스크린은 스위스에서 임대해온 스크린인데, 와, 뭐 저런 스크린이 다 있느냐고 다들 아주 놀랬죠.
1: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것이 영화제, 어떤 페스티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영화제가 뭐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집배 영화에 지배당하고 할 때거든. 양구 영화를 안 볼 때거든요.

0: 한국 영화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한국 영화를 싸구려를 폄하하면서 보지 않았고
1: 방화라고 좀 이제 말하자면 좀 한국 영화 별로야 이제 그런 태도 한국 영화가 뭐 외국 영화 훨씬 좋지
2: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맨날 그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한국에도 그런 국제영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0: 아, 서울에 좀 이런 영화제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부산에서 과연 영화제가 잘 될까?
1: 왜냐하면 항구도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향락도시고 거기서 무슨 영화제 이런 필름 페스티벌을 할까 축제를 준비했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기를 했죠. 뭐 누구는 한 3만 명 오지 않겠냐? 많이 오면 5만이야.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2: 아니, 보려고 왔어요. 오늘 지금 막 서울에서 왔어요.
3: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부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일석이조, 삼조 되잖아요.
4: 네. 지금 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2: 야, 저 이때
5: 10초간은 맺은 데서요.
1: 대박을 터뜨린 거죠. 누구도 예상을 못 했던 거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 대한 뭔가 좀,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6: 시네필이 불어잖아요. 정말 영화 애호가. 영화 애호가죠. 90년대 초중반에 정말 영화를 많이 보고 사랑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기로 결의한 해가 그렇고 96년도에 이제 창설됐죠.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걸 꿈꿨던 재능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을 향해서 출발하고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 벌써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끝내질 그런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8: 부산 국제 영화제가 이제 그 1회 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는 영화제 가면 그 영화제 내가를 가서 뭐 인사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밖에 나가면은 저쪽에서 먼저 인사하러 오고 뭐 우리 영화제를 화제로 삼고 이제 이런 식이 됐으니까
9: 위상이
8: 많이 예 위상이 뭐뭐 전혀 옛날과는 전혀 달라요.

0: 김동훈 위원장님 인물 다큐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 스타가 됐어요, 그냥. 네.
1: 스타가 됐으면 그 꼴로 해놓지.
0: 아, 못 보시지.
1: 공연님.
0: 저 위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올라가시죠.
2: 멀리까지도 오셨습니다.
1: 이런 데서.
3: 안녕하세요. 난 주선 잡아야지. 얼굴 좋으세요.
1: 내가 조금 더 잘된 걸로 지켜야 돼.
3: 저기다 얘기해야지.
2: 그 마사지 하신 것 같아요.

0: 하다가 이제 경쟁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감독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반응이 그 뭐하러 갔느냐.
1: 이 영화제가 중요한 행사라는 거를 참 몰랐던 시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뭐 저 영화제 대표다운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 가도 반듯하시니까 어디 가도 그래서 뭐 좋았지만
2: 그것은 궤변이고 잘못된 아르마리입니다. 그것은 불제자로서 입에 담을 말이 아닙니다. 책이 이렇게 쓰여있던가요?
0: 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거든요.
2: 진실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1: 김동호 위원장님은 영화인이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었다고, 공무원.
0: 1937년 8월 6일 생이고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25 직전에 중학교에 들어갔고 61년 9월 졸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뭔가 약간 취직을 하는 게 급했다고요.
3: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민주당 내각의 강요들을
0: 근데 5.16 직후에 채용 공고가 나온 데가 공보부가 신설되면서 공보부 요원 모집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사 보호로 시작을 지금의 말단지금부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참았으면 사실은 그 10월 달에 공채하는 은행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만약 참고 기다려서 은행에 갔으면 돈 좀 벌었겠죠. 봉급도 많이 탔을 거고.

제가 61년에 그 문화공보부에 실무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매일 한 건씩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신라 문화재 같은 거는 이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죠.

0: 사회 신라문화제가 3만여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천여년의 신라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축제는 먼 옛날 신라의 황금시대를 방불하게 했습니다.
1: 또 대중상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들이죠.
0: 공보부에서 주최한 오수 국산영화 제1회 대종상 시상식이 3월 30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작품상에는 연산군이 뽑혀 신상옥 씨가 봉독사 종을 모방해서 만든 아담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1: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매일 밤샜어요.
2: 일이 재밌으셨어요?
1: 재밌죠. 그래서 뭘 하나 일해서 성취시키고 하면 그 보람도 있고 좋지 않아요.
3: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4: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3: 숭고한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그때는 뭐 유신 체제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예요. 검열 업무가 안기부에서 쭉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공보부로 넘어왔을 때예요. 문화공보부로.

74년일 거예요. 10월 한 24일쯤 됐을까?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건장한 사람들 한 4명이 점심 먹고 오니까 가자고 그래서 남산으로 불려간 거죠. 불려가가지고 좀 얻어 터지고 니네 잘못을 니가 써라는 백지 한장 내놨지만 난 잘못한 거 없다. 서울 농대생 가두 시위 이게 동아일보 사회면에 일단 이행기사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려간 거예요. 이게 왜 보도가 안 되기로 한 건데 보도가 됐느냐. 그때 이제 좀 얻어 터지고 그러고 넥타이 풀린 상태로 이제 딱 가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들도 많이 불려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사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비슷하게 된 거죠. 언론을 진흥하면서도 또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악역을 또 겸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터지기도 하고. 촉탁주사보, 그러니까 지금의 말단지검부터 시작한 거죠. 실장급, 비핵관리 실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차관으로 들어갔죠.

0: 정부에서 각각 받은 훈장인데, 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다 받게 돼요. 훈장을 받는다면, 좋아하는 거 보면, 아직은 사람이 덜 됐다,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 28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공직을 이어오신 비결은 뭘까요?
0: 저는 정치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뭐, 무당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관계없이 내 일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2: 이 자리에 많은 국내외 영화 가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주연 배우로 나오셨던 제레미 아이언스.
3: 제레미 아이언스.
0: 2회 때는 대선을 앞둔 해였어요.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 영화제 방문했거든요. 한 4, 5천 명 군중이 있는데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대 옆으로 태워가지고 그래도 야당 대통령 후보가 왔으면 소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여기 이건 문화행사니까 좀 참으셔야죠.
4: 김대중 후보가 다녀갔던 얘기를 듣고는 이해창 후보가 또 내 부산 내려갔어요. 그 부산극장 앞에 배우가의 만남 시간에 그 젊은이들 한 좀 2, 30명 몰려 있는데 그 중심 그 무대에 가까이 가다가 올라갈 듯 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딱 가로막아. 총들 못 올라가십니다. 막아버려요.
0: 부산영화제는 정치인이나 뭐 행정부 수반이나 누가 가도 무대에는 못 올라간다는 걸 완전히 각인시켜 놨죠.
5: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화는 몇 개 제한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6: 일단 우리나라에서 물론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관심이 갔고요.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0: 이제 부산영화제 맞고 막상 부딪히는 게 영화 검열이에요.
7: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그 영화 초창기에 우리가 영화 검열을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없앤 거.

0: 김동호 위원장이 그전에 이제 공연윤리위원 위원장도 하셨고 또 정부 기관에 많은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도움을 받았죠.
1: 공연윤리위원장한테 좀 부탁도 하고 빨리 처리를 하자면 심의를 부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부산에 호텔을 하나 정하고 그건 마주보고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다또 통과가 되니까.
2: 아이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1: 심의한 결과를 꼭그 서면으로 해서 보내달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영화는 틀어버리고. 그 문제가 되면 내가 법적 제재를 받고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도 좋다.
3: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 상영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전 검열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 빨리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이정재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지금 말이 되게 느려지네요. 원래 훨씬 빠른데. 제가 몰라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본 것은 11년 전 이렇게 보고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 96년도 홍콩 영화제 갔을 때 영화제의 노하우를 막 이렇게 살피면서 부산하게 뛰어다니시던 김동호 위원장님을 홍콩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정열적으로 준비를 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화제는 너무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가 제가 돼서 참 기쁘고
4: 아시아 대표 영화제 그리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탑5 정도에 들어가는 영화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5: 아시아에서는 홍콩 영화제가 제일 주목받는 영화제였고 김동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그 영화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부산 영화제가 이제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가 됐고

0: 예, 네, 지금 막 하고.
1: 굉장히. 네.
0: 뭐 EBS 촬영한다고 그래서 EBS 팀하고 같이 왔어요.
2: 아, 잘 됐네요.
3: 위원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두 분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오신 거세요?
0: 옛날부터 뭐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4: 아, 존경까지 하시네. 처음에 만난 건요, 그 지능공사 사장으로 오셨을 때.
0: 네, 그때. 네,
4: 그때 만났죠. 네. 내가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0: 영진공 사장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하셨거든. 감독 옆에 대표로.

0: 관료에 대한 푸전적 시선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저분이 오셔서 과연 우리 영화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정책들을 잘 하실 수 있을까?
1: 뭐하러 그 영진공으로 오느냐? 그 당장 사표 내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했기 때문에 아, 영화계가 이처럼 험한 데구나. 내 스스로 영화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2: 오케이.
3: 자, 쇼. 조용.
2: 조용하세요.
0: 남한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에서 세트가 좀 작은 세트가 두 개 있었어요.
4: 문항 열었으면 다 할 줄 알아야지.
0: 그 당시에 영화인들이 정말로 종합 촬영소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찍을 수 있는 세트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화인들이 뭘 원하고 있지를 잘 캐치를 하셨어요.
5: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복리 40여만 평 부지 위에 9만 평 규모의 영화 종합 촬영소가 기공됐습니다. 영화진흥공사가 오는 93년 초 1차 완공을 목표로
1: 영화인들 각계각층을 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가장 많은 건의가 종합촬영소 지어달라는 거예요.
6: 거기가 제일 좋아서 그 땅을 사야 되겠는데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김 위원장이 그 사람을 매일 찾아가면서 철하고 팔아주십시오.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 얼마나 한 달이나 쫓아다녔을까요? 정말로. 결국은 이땅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도장을 내준 거야.

그때 당시 좀 캄캄했고 위기에 봉착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 해서

0: 액션!
1: 이수영 병장.
2: 칼라스키야! 이 진짜 죽여 반다고 새끼야! 이쪽에 미친다! 이 미세한 양놈아! 조선 노동경 맞아!
3: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병사하고 땅 따먹게 하고 닭싸움하는 이런 얘기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됐고 이런 이제 양가적인 상황이 있었죠. 네.

0: 그게 저희들한테는 뭐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은행나무 침대 때도 그때 굉장히 촬영을 거기서 많이 했었고요. 쉬리 때도 당연히 했고, 태극기 때도 했었고, 예. 우리 김동우 위원장님은 180도 바뀌었죠. 또 영화인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저분은 영화인들보다도 더 빠르게 영화인이 되신 분이네. 영화진흥공사 시절부터도 특별함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영화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따르고.
1: 영진공 4년 동안에 사실 전력투구를 한 셈이죠. 영화인이 되기 위해서. 4년 끝난 다음에 반대하던 영화인들이 또 계속 유임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했죠.
2: 정말 영화인이 되셨네요.
1: 이태리의 우디네라는 영화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땐 1년에 24번 나갔다 왔고, 작년에 8번.
3: 베니스 가시죠?
1: 네. 프랑크푸르 거쳐서 베니스까지요. 지금 바로 그래 가는 거죠.
2: 지금까지 사용하신 역본이 몇개 정도 되세요?
1: 뭐 20개도 넘을 거래요? 영화제 예산으로 갈 때는 저는 항상 이코노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로 갈 돈이면 해외 게스트 두 사람을 더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4: 영화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파이낸싱 마켓, 프로젝트를 낸 감독하고 투자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동호 위원장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마켓을 만들어놓고.
1: 마켓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PPP를 이제 3회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 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고 수백 명의 해외 영화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편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준비 중인 한국 영화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0: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부산영화제의 성공적인 그 측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1: 심사위원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2: Ladies and gentlemen,
3: 울리히 그레고, 에리카 그레고. 이분은 독일 베를린 영화제 포럼 위원장이십니다. 심사위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 클레르 드니
4: 영화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자국의 영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영화제 목표거든요. 96년에 칸에 가면서 아, 한국 영화는 언제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갈 것인가. 그때는 칸에 경쟁에 올라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5: 자, 이제 들어간다. 아, 밝혀야 될 텐데.
4: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처음으로 경쟁에 올라갔죠.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면서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뭐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0: 홍준호 감독의 기대를 중이 작품상을 포함한 오스카 4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라며
1: 부산 영화제가 아카데미 이뤄가는 일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가 영화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부산 영화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여섯 개 영화제를 언급해서 정해지는 거는 우리가 공식화돼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세계적인 영화제구나 하는.

0: 뭐 소주 한병 갖고 부족하겠지만.
1: 그럼요, 그럼.
0: 모스크바 영화제 같이 가가지고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강서현 배우하고 친해졌고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을 하면서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 해제.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뭐, 우리는 아니고, 저도 이제 뒤따라갈 때쯤 됐어요. 뭐,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하여간 잘 계십시오. 언젠가 한번 영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중훈 배우가 느닷없이 위원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명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고 갑자기 물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닌 어떤 미친놈 여기에 누워있다. 뭐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졌던 놈은 틀림없고 그 세상을 떠나면 푹 쉬는 거니까 살아있는 한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1: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은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2: 은 패셔니스타다.
3: 은 브랜드다.
4: 내 신이다.
5: 은희경은
6: 이 자매가
7: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8: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9: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0: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1: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 고향인 또 EBS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등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거느린 것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일본도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 강압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은 그냥 순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저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1 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리자.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자. 없던 정부를 만들자. 정부가 생기면 이 3.1운동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 또 생겨요. 그리고 노령정부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생겨요. 근데 노령정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이미 식민화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최대 국제 도시였던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이 세 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탄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민국이요.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왕과 사대부가 깨우침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매한 백성. 그 민. 그 민이 국,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한이 또 중요해요.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일부에서는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신석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상해 그 모여들었던 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는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그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뭔가 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이제 이봉창 의사예요. 뭐 다 들어보셨죠? 태극기 앞에서 싹 웃고 계시는 그 사진 다 한 번씩 다 보셨죠? 이봉창 선생님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일본인 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으로 살아서는 나는 2등 시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인이 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족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아예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호적 딱 떼어보면 알죠, 이게. 조선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1차로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차별받았다. 야! 독립운동하자! 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달랐어요. 더 일본인이 되자. 아직 부족하다. 더 일본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인 가게에 취직을 해요. 점원으로. 근데 제일 교포가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해요. 나는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뭐 교포니까 난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좀 저 사람 도둑 아닌데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봉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당시 그 히로히토 일왕, 조와 일왕이라고 하죠. 교토에서 즉위식이 열렸어요. 일본의 왕을 한번 직접 볼까? 즉위식 때? 가요. 검문 검색이 철통 같으니까 몸수색을 일본 경찰과 헌병이 했겠죠.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봉창 의사 몸 안에서요. 어떤 쪽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문제는 그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무려 열하루 동안 갇혀 지내요. 조사도 안 해요. 일본 말을 잘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왕 보러 왔다고. 그리고 쪽지는 그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열하루 동안 가둬둔 상태에서 결국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려나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조선인이고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왜 괜히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조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지 않냐. 그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망한 나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들어가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과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 조선인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밀정 아니냐.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 사람은 밀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행차를 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이봉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시스템과 검문 검색을 다 안다. 잡혀갔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일본 도쿄 현지로 폭탄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겠죠. 근데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하고 떠나요. 안타깝게도 1932년 1월 8일 폭탄 의견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봉창 의사의 그 폭탄 의견이 실패한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여기에 일본이 격분합니다. 그게 1932년도잖아요. 19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 군이요. 자,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갤 뭔가를 만들자. 일본인들이. 1932년 4월 29일 그 날이 하필이면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왕의 생일 잔치도 할 겸 상해 점령 기념 퍼레이드 하자. 일본 상해 점령군이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4월 29일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어디서? 홍쿠 공원에서요. 먼저 이 윤봉길 의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출신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농민 계몽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건너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요. 24살이었습니다. 갓난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못 봐요, 이제요. 그런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강보에 쌓인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떠나와서 상해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납품을 다 일본 간부들에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자, 채소 왔습니다. 채소 왔습니다. 이러다가 천장절 4월 29일 날 대규모 퍼레이드를 홍쿠공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찾아갑니다. 이봉창 선배님 실패하셨죠?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당일날 4월 29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께서 국밥을 한 그릇 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국밥을 먹고 한 그릇을 윤군은 다 비웠다. 그리고 떠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허리 차는 거요. 그거 주십시오. 바꿉시다, 선생님. 왜 그러나?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가지시고 그 낡은 시계 주십시오. 교환을 해요. 그리고 차가 도착을 하고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윤군 우리 지하에서 보세요.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어. 아, 이 떠나기 전에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남깁니다.

24살이 그게 가능합니까?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홍크 공원으로 갑니다. 딱 세 가지를 갖고 가요. 수통, 물통,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 이렇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윤봉길이 사는 홍크 공원에 들어가십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런 폭탄 의혹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번 시험 연습을 해요. 수통으로 만든 폭탄 던져서 실험을 하고 도시락 폭탄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요. 기관총 부대, 헌병 부대, 심지어 장갑차 탱크 부대까지 와요. 에어쇼까지 했어요. 짠. 그걸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땅인데 아직까지 상해는요. 자기 땅에서 일본군이

총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존심은 정말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요. 자, 이제 폭탄을 들고 윤봉길 의사는 던질 타이밍을 봐야 돼요. 기미가요라고 일본 국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절이 들어갈 그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딱 보니까 도시락은 이렇게 너무 커서 던질 경우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유선형인 물통을 던지자. 그래서 물통을 3m 앞에서 던집니다. 던져요. 아. 그리고 터집니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상에 주둔 일본군 사령관 등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상과 사망. 폭탄을 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두들겨 맞아요, 일단, 윤봉길 의사는요. 옆에 있던 일본인들과 헌병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그 피떡이 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그 증언에 따르면요. 약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끌려오신 다음에 총살형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0: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용산에서 그냥 장사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는 그냥 충청도에서 그냥 시골에 사셨던 그냥 계몽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 평화, 독립 이것이 다 짜잔 아무 가치도 없이 탄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영웅, 독립투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등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딱 한마디에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 나 사실 전쟁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전쟁 가방 있습니다, 집에.
1: 전쟁 어떤 거요?
0: 전쟁 가방 있다.
1: 가방이요?
0: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위급시 들고 튈 가방이 있어요.
1: 생필품 같은 거 넣어두시고요. 네. 아.
0: 이게 왜 생겼냐면 아기가 어린데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전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기를 들고 이 가방만 챙겨서 빨리 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나 싸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전쟁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생각하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사피엔스는 정말 똑똑한데 왜 먹지도 않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많이 죽이는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전쟁은 정말 문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기록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소설을 쓰는가. 이 세 꼭지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해밍웨이. 저는 사실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선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하달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촉촉한 거 좋아하고 나 그냥 극 F니까 촉촉한 거, 감각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불친절한 작품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딱해요, 작품이. 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이 해밍웨이는 원래 되게 마초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때부터 권투 선수를 했고요. 사냥 좋아하고, 엽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종군 기자로 전쟁, 내전 이런 데는 막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네. 10대 때, 19살인가 10대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미군으로 참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맞아갖고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갖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졌어. 이렇게 저기 응모해는 떨어졌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이탈리아로 가서, 나 전쟁 참전할래요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파편이 여기 박혀요. 포탑 파편이 박혀서 군인 병원에 네. 이제 들어 눕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해밍웨이는 자기야, 나는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서 돌아옵니다. 왜? 부상당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버립니다. 이때 시련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다 온 거를 안 어떤 지인이 해밍웨이한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 뭐 전쟁터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거 겪지도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전쟁터 갔다 왔어.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내가 소설로 보여줄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의 제목에 전 이게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작품의 제목을 보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페어리잖아요. 안녕이잖아요. 투 암스인데 암스가 ARMS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1: 팔.
0: 그렇죠. 팔. 그다음에
1: 군대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요 안녕. 전쟁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가거라. 뭐 이런 것도 되고 이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깨워넣어줬던 여성 안녕 이런 것도 돼요. 자기랑 똑같은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 명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장교가 나와요. 이 미국 장교가 역시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거기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처음에 이 장교인 주인공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냥 여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뭐 사람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약간 되게 시니컬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직접 다치고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돼요. 좀 더 진중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서 탈영병이 됐는데 탈영병이 되면 원래 팀에서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캐서린 손을 붙들고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둘이 잠시 한시적인 평화의 시간을 갖죠. 알콩달콩 살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잠시 주어진 휴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서린이 임신을 해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죽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아이를 낳고 캐서린은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에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그리고 전 이제 캐서린을 한번 안고 안아주고 이제 캐서린은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슬펐다, 뭐 이 남자 주인공 오열을 했다,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가 설명 하나 없어요. 죽은 캐서린을 지켜보니까 그녀는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각상 같이 느껴졌어. 이미 그녀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야. 비 오는 거리를 걸어 호텔로 되돌아갔다가 끝.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다, 했다, 한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 짧게 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만 알려주는 것처럼 건조하게 진행을 하는 게 헤밍웨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잃어버린 세대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거트루스 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 역시 당대의 좀 명사인데 그 사람이 이 헤밍웨이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헤밍웨이가 무기여 자리꺼려 직전의 히트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맨 앞에다 써놨어요. 당신들은 모두 길을 잃은 세대요 라고 딱 써놨어요. 자기 자의식인 거예요. 왜 길을 잃었느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나온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전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헤밍웨이도 역시 본인이 뭔가를 잃어버렸고 가야 될 길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뚝뚝한 문체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뭐 미사일을 붙일 그런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죠. 우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이런 거여서 무기여 자리꺼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자전적인 작품이자 헤밍웨이의 젊은 시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 그다음에 전쟁을 직접 겪은 자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노벨문학상이 1901년에 생긴 그 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을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냐면요. 이거는 인류, 민족, 국가, 집단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보상 같은 상이다. 그 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많은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거를 너의 민족만 아파할 게 아니라 너의 집단만 아파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귀를 기울여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 의미로 읽혀서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헤밍웨이가 왜 노벨문학상을 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좋아요. 전쟁에 대한 드라마, 전쟁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회자되는 헤밍웨이 명언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범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는 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면 좀 사람들이 좀 믿잖아요. 네. 헤밍웨이를 많이 좀 사람들이 더 알고 좀 믿고 해서 이 말을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헤밍웨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인플루언서로 막 이 말 해갖고 막 릴스하고 막 이렇게 막 쇼츠하고 막 해서 전쟁은 범죄다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저같이 이제 전쟁 가방 싸는 불안한 인간으로서는 자식 키운 엄마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비극이구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전쟁은 상처를 남기잖아요.
1: 네.
0: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으면 이거를 토해서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전쟁 소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르타 뮬러의 숨근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2009년에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2010년에 나온 그 작품 중에 이 작품 제일 좋아요. 와, 전쟁을 참혹한데 참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미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말했는데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 할 수 있는 최대치구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구나. 전쟁을 막 겪은 사람은요,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를 한 템포 더 건너서 문학으로 끌어안아서 완전히 문학화했다. 이거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가능한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전쟁이 아니라 엄마가 겪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간 건 유대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독일 출신 소수계 민족이 있었는데 너 전범 국가네? 너 독일계네? 너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네? 라고 해서 독일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집단으로 끌려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타 뮬러는 그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루마니아에서 독일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뭔가에 대해서 침묵해. 집 말하지 마라. 다 어두워. 표정이 어두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가슴에 까만 게 하나씩 들어있어. 네.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엄마와 마을 동네 어른들이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 너 독일인이잖아. 독일계잖아. 하고 갔다 왔던 수용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화마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역시 수용소 역시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웃지 않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침울하지? 를 궁금해하면서 어린 소녀 헤르타 뮬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정권 일대의 사람이니까 막 독재 저항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네.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7살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옮겨 적습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극적인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집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남은 헤르타 뮬러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0: 오스카 사람이 모든 기억의 원형을 갖고 죽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나는 듣고 보고 엄마를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온 작품이 숨그네예요. 숨그네라는 작품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숨그네는 breath, 숨.
1: 네.
0: 그네, swim. 숨이 한번 삶으로 갔다, 죽음으로 갔다.
1: 아.
0: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찰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수용소의 위태위태함을 숨그네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1: 네.
0: 이 사람이 조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거든요. 배고픈 천사.
1: 배고픈 천사.
0: 기야, 먹는 게 감자 한 알밖에 없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천사가 내려왔다. 심장삽. 삽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삽이 나의 심장이 돼. 이렇게 심장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
1: 네.
0: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써도 돼. 오히려 참신해. 오히려 이런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참성을 다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거를 되게 시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1: 네.
0: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그네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7살의 동성애자인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수프를 빼어서 먹어서 아내를 굶겨 죽이는 것도 봐요. 감자, 썩은 감자 반알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도 봐요. 배고픔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네 동생,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절망해요. 아, 새로운 아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 거나. 그래도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할머니가 레오야, 너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마디를 해줘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석탄을 빼돌려갖고 러시아 마을에 가갖고 석탄 좀 드릴 테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좀 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민족이니 적군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 하면서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아마포 손수건을 주더래요. 그거를 갖고 오면 먹을 거랑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헤르타 뮐러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제목이 당신에겐 손수건이 있습니까? 였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해요. 아마 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든 직접 경험하든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볼 거는 전쟁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밍웨이는 전쟁을 전쟁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고 헤르타 뮐러는 전쟁을 조금 거리 한 세대를 두고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톨스토이는 전쟁을 아주 더 위에서 완전히 저 위에서 조망을 해서 전쟁의 큰 판을 쥐려고 한 사람이에요.
1: 네.
0: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고요. 역사도 너무 많고요. 참 포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요. 전쟁과 평화가 유명하다니까 나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노소 다 사랑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0: 영화도 쉽지 않아요. 208분짜리 영화예요.
1: 208분?
0: 208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그 감독도. 왜 어렵냐?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559명.
1: 네?
0: 등장인물이 559명. 제가 된 거 아니에요.
1: 500...
0: 누가 이미 세놨더라고요. 해설에 써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559명. 그리고 가문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문이, 메인 가문이 다섯 개예요.
2: 메인이 다섯 개라고요?
0: 메인이 다섯 개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애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많아요. 인간 관계도 복잡해요. 이게 사랑의 잡대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읽어요. 실제 전쟁이 등장해요. 실제 역사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다음에 전 여기서 1권부터 끝권까지가 15년 동안이거든요. 15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살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얘 죽은 것 같은데 살았네 이거. 살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걔 죽었어. 막 이게 헷갈림이 나서 반드시 옆에서 그리면서 쓰면서. 가게도 자 가게도 그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두 가지 뭐냐? 볼콘스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자, 네.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 볼콘스키 가문이 있어요. 이성적인 가문. 우아하고 돈 많은 가문이에요. 볼콘스키. 네.
1: 볼콘스키.
0: 자, 그 다음에 로스토프.
1: 로스토프.
0: 미디엄 레어 아니야. 로스토프. 약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이 이제 대환장 파티 가문. 이 로스토프 가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문이에요.
1: 네.
0: 자기 열정 따라 사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 이성적인 곳 가문. 그 다음에 로스토프. 약간 본능적인 대환장 파티 가문 이렇게 두 가문이 있어요. 이 사이에 피에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 어리숙, 뭔가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볼콘스키 가문에는 안드레이 공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공장 이름도 멋있어요.
1: 네.
0: 안드레이 공장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어요.
1: 아이고.
0: 그리고 나서 혼자서 조금 되게 회의적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세상 아쉽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차도남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 나타샤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나타샤가 바로 로스토프 가문의 따님, 이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갖자. 근데 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데 나타샤가 이쁘잖아요. 유부남이 꼬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나타샤가 흔들려요. 근데 안드레는 이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나타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타오납니다. 나타샤는 그때 눈물 철철. 쟤는 유부남이었구나 눈물 철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 아장아장 귀여운 피에로가 나타샤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줘요.
1: 네.
0: 근데 하필 또 안드레 공장님이 전쟁터에서 복부에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서 돌아가십니다.
1: 네.
0: 나타샤한테 회개할 시간은 줘요. 하필 나타샤네 집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샤가 막 쓸고 닦고 막 간호를 해줘요.
1: 네.
0: 그래서 안드레이한테 용서를 받고 피에르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드레이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죽고 나타샤하고 피에르가 둘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궁금한 게 자기를 피에르에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톨스토이는 이건 소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썼지만 이걸 소설로 부르지 말라. 내가 쓴 소설이라고 말을 하려면 안나 카레리나 같은 작품이 내가 쓴 소설이지 전쟁과 평화는 이건 소설의 범주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소설인 듯 역사인 듯 소설이에요.
1: 네.
0: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자, 톨스토이는 이거를 구상했던 시점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1: 네.
0: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아주 위풍당당한 귀족들이 있었어요. 100여 명 이상 있었어요.
1: 네.
0: 삼촌뻘이 있었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분은 다 가졌대. 인품도,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다 가진 귀족들 100명이
1: 네.
0: 반란을 일으킨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들도 다 따라갔어요. 시베리아

0: 그래서 30년을 버티고 늙은 사람이 돼서, 늙은이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늙은 형령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와, 뭐 찡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지위니 명예니 돈이 다 가졌는데 왜 시베리아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저런 반란을 해야 했을까? 자기 삼촌이 돌아왔는데 뭔가 그 성자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저 사람들 30년 전 반란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온 노인들의 30년 전. 그게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근데 1825년을 이해하려면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해야 했대요.
1: 네.
0: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1805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쟁이.
1: 네.
0: 그래서 1805년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노백작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그 노백작의 청년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인 전쟁이었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 거슬러 거슬러 계속 계보를 봤더니 1805년. 그래서 1805년에서 1820년까지 15년의 전쟁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요. 데카브리스트 형만큼 가지도 못했어요.
1: 5년 남았는데.
0: 5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까지 왔어요. 그게 피에라하고 나타샤예요. 이해 가세요?
1: 네.
0: 피에라하고 나타샤가 철 모르고 어릴 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0: 어리버리했던 피에라하고 그냥 막 유부남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랑밖에 난 몰라 했던 나타샤가 러시아의 진정한 러시아인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키는 주력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더 좀 힘이 있거나 좀 더 썼으면 한 10권까지 나왔을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그 사람들 네. 반란 일으켜야죠. 그다음에 또 잡혀가야죠. 그다음에 시베리아 유형당해야죠. 거기서 30년 살아야죠. 그다음에 돌아와야죠. 이런 거.
1: 10권 될 것 같은데요?
0: 10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춘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좀 알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선 나폴레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가는 건 그냥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야. 러시아 민중의 힘을 믿어. 약간 이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 네.
0: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오냐면 안드레 공작이 죽을 때. 안드레는 나타샤가 미웠거든요.
1: 네.
0: 사랑했는데 바람을 피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미운데 나타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 간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았다. 저는 그게 나타샤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약간 사랑의 작대기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치정관계일 때가 제일 재밌고요.
1: 네.
0: 내가 속물해서 그런가?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 치정관계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의 한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많은 금사빠들이 있거든요. 금사빠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그냥 사랑 속에서 그냥 평화를 찾는 장면.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은 얘네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막 사람 땅에 괴로워해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그렇게 풀립니다. 답정너의 교훈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르게 바라본 세 편의 작품을 봤는데 결론은 하나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1: 네.
0: 전쟁 정말 하고 있는 전쟁은 빨리 그만둬야 되고 모든 그 대동단결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지구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런 희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1: 네. 뭐 전쟁이란 뭐 제목도 들어본 작품들이고 했지만 저는 문학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순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전쟁은 위험한 거고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뭐 모두에게 손해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질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해봅니다.
0: 네. 네. 저도 전쟁 가방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보람됐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1: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2: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진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입니다. 지난 15년간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만 18세

현수 씨는 새로운 회사 분위기와 업무 방식에 적응하느라 매일 노력 중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할 때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수 씨가 주변 동료들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우, 연차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도 몰라요. 아우, 일머리가 없네. 다들 바쁜데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현수 씨가 움츠러드는 이유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수 씨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에요. 직장인이라면 국적이나 나이 불문하고 우리 모두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실수나 문제를 숨겨서 더 큰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비판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판에 휘둘릴까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비판받는 것을 이렇게도 어렵게 만드는지 비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비판을 받았을 때 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비판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이익은 서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이것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비판의 순기능이죠. 어떤 사회 집단이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는 알아채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데 비판의 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문제를 계속 키우게 됩니다. 몸에 좋은 쓴소리와 같은 비판이 없다면 집단의 자정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결국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비판을 받게 되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낫겠죠. 우리는 비판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비판을 들었다면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비판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비난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되려면 비판의 의도, 기능, 태도 이 세 가지를 꼭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공격적으로 문제점을 막 지적하면서 아우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말이잖아. 좋은 의도라고 하니까 이 비판이 도움이 될까요? 의도는 좋았어도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비판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비판의 순기능이 충실했다 하더라도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말한다면 결코 도움이 되는 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분명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단계 잠깐 쉼표를 찍고 되물어보면 좋습니다. 다시 현수 씨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현수 씨는 작성한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동료가 말해요. 업계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면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뭘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그러세요. 이때 현수 씨는 경력자면서 이거 하나 물어볼 줄 모르나? 요령도 없고 능력도 없네. 이런 비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때 바로 급발진하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먼저 밟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물어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했지만 이런 비판이라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인정하고 해결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는 겁니다. 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에 대한 부분은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결책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해결책을 본인이 제시해도 좋겠죠. 지금까지 건설적인 비판에 건강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받는 비판에 건설적인 비판만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판에 휘둘리는 이유는 비판인 척 둔갑해 있는 공격적인 비난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격적인 비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시 현수 씨와 직장 동료를 소환해 볼게요. 아니, 학력도 대단하고 경력도 대단하다 들었는데 그것치고는 너무 요령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보는 제가 아주 답답해서요. 자,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공격적인 비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단계, 바로 할 말하기, 그리고 한번 꺾고 할 말하기.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할 말하기는 말 그대로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생각, 감정, 요구를 직접 하지만 정제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내 감정이 어땠어요? 네, 화가 나고 불쾌합니다. 안 그래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 힘든데 요령 없다고 비꼬면서 타박이나 하고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리를 필터 없이 다 꺼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내 마음의 소리를 좀 정제해서 핵심만 추려볼게요. 일단 경력자이긴 하지만 나도 갓 이직한 상태에서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난받는 것 같아.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적응기에는 누구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데 동료로서 그렇게 못하겠으면 적어도 대놓고 공격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 말씀은 듣기 불편하네요. 말씀하실 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듣기 불편한 감정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어로 감정 이야기했죠. 이제 나의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할 말하기가 부담스럽다면 한번 꺾고 할 말하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내가 꼭 이겨야 되고 내 말이 꼭 맞아야 하는 이런 유형을 대할 때 강대강으로 맞선다면 너무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죠. 이때는 긴장을 한번 식혀주고 그 다음 할 말을 합니다. 아우,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거나 아우, 네, 그건 이해됩니다. 하고 공감해 줍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yes, but. 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꺾고 이제 할 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현수 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네, 요령 없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아직 서툰 건 맞아요. 이렇게 소위 쿨하게 모든 부분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도 속상하네요. 제가 경력자긴 하지만 아직 적응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제 입장도 좀 배려해서 말씀해주세요. 참고 참다가 괴롭힘으로 이어지거나 인사부의 개입, 퇴사 등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병에 걸리는 것보다 따끔한 예방주사가 나을 수 있는 것처럼요. 문제를 개선할 때 비판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비판은 참 불편해요.

하죠.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처럼 나에게 좋은 건설적인 비판이라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조직 생활도 업무 스킬도 어느 순간 발전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쓴말들, 즉 공격적인 비난은 나를 아프게 하죠. 이런 말들은 참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매뉴얼대로 건강하게, 솔직하게 대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몸에 좋은 쓴소리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몸에 나쁜 쓴소리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자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보고 해도 너다섯 시간 또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나의 고통이니 나만 고통스럽다 막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건너가는데 무상이라는 표현 있죠. 이거 한자를 이제 안 쓰니까 그렇죠? 한자 이제 안 쓰죠. 옛날에는 이렇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메모를 했어. 근데 요새는 한자를 못 써, 노트에. 그래가지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더라고. 시타르타의 가르침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거예요. 무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재행 무상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거는 영원하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인생 무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허무주의로. 그 뜻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느끼면 성숙한 거다. 무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딱 듣는 것들은 이런 거야. 무상이 에휴 허무하다. 더덥다.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딸들이 시집 갈 때 있죠. 딸들이 시집 갈 때 아빠 너무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쓸데없이. 아빠는 우울하거든요. 사실은. 아빠 사랑해요.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딸 시집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영혼 없는 전화들을 하죠. 건강하세요. 뭐 이런 얘기. 뭐 그럴 때 이렇게 전화 바쁘게 끊고 그러면 아유 바쁘면 빨리 가라 뭐 이런 와중에서 부모한테 남는 건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물 줬던 꽃 같은 건데 어느 사이인가 이제 내 품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이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자식 키워서 아무 소용없다 술이나 먹자 그럴 때 나오는 멘트가 무상이에요. 더덥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허무하다, 더덥다 이 느낌을 가지면 안 돼. 이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야 돼요. 소중함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허무하다, 아이고 아무 싸게 쓸모없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변해야 돼. 시타르타가 처음 얘기할 때 무상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덧없으니까 일찌감치 죽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이니까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배워? 사랑책을 수천 권 읽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배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환기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미리 얘기를 할게. 플라스틱 조화보다 생화가 좋죠. 우리는 그 감각이 있거든.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 사람 고통스럽게 안 한다 그랬잖아. 그게 사랑이고 자비라고 그랬잖아. 무상이라는 걸 느껴지면 또 똑같아. 사랑과 자비가 또 나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특징은 제대로 이해하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나오는데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인생은 고통스럽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더덥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인문학이든 종교든 간에 우리가 왜 그걸 배우냐면 죽으면 사랑 못하잖아요. 꽃이 있었을 때 꽃을 밟고 행복해야 되잖아. 그 가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가르침은 잘 살아야 된다. 어차피 죽으니까. 그거랑 이제 관련된 거예요. 또 김선호 시인한테 도움을 얻으면 가까운 아침이라는 시예요. 가까운 아침. 가깝다. 아침이 가깝다. 아침이 멀게 느껴질 때 있지. 그 멀게 느껴졌다는 게 뭐냐면 아침인지 아닌지 모를 때 있어. 어제 너무 많이 아팠는데 왜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몸살 걸려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걸으면 굉장히 아침이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먼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시예요. 가까운 아침.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나는 너를 받는다. 온몸으로. 날아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가고 싶은 거리.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 아침에 태양이 뛰어든 거야. 아, 여름이면은 갑갑해요. 초가을. 내지는, 그쵸? 초봄 정도. 밤엔 추운데 아침에 딱 갔더니 막 햇볕이 막 좋을 때 있잖아. 확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뛰어든 거야. 여기 재밌는 게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라는 거야. 날개 없이 뛰어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날개 없이 뛰어든다라는 얘기는 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그래서 동네에 요새 놀이터들 있잖아요. 공원에. 거기 미끄럼 타는데 애가 올라갔어. 근데 엄마를 진리하고 확 뛰어들 때 있지. 엄마!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피할 거예요? 잡아줘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야.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 그런데 내 아이니까 받을 수 있죠. 나를 믿고 뛰어드니까.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이럴 때 있어. 엄마가 나를 잡을 수나 있어? 이렇게 신뢰를 안 해. 그러면 속상하지. 근데 꼬맹이니까 엄마가 나를 잡을 수 있는 거야. 훅 뛰어들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비상 알죠? 확 뛰어드는 거. 나는 너를 받는다, 온몸으로. 어쩔 수 없어요. 온몸으로 던져지면 온몸으로밖에 못 받아. 이게 사실 예쁜 거지. 지 혼자 버팅기는 게 아니라 이웃 중에, 엄마 중에, 뭐 너 주변에 가족들 있잖아. 그냥 딸인데 그냥 기대버릴 때. 그럼 받아준다고. 근데 나중에 속상할 때 있죠. 그때 나한테 기댔어야 되는데 기대지 않았던 거야.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이런 거 많이 겪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나는 너를 받는다. 네가 온몸으로 던지니까 나도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의 얘기지만 이 짐승을, 오늘의 태양을 타인으로 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뛰어들어 봤어요? 누구한테 완전히 뛰어들어 봤냐고. 날개도 없는데 뛰어 봤냐고. 나이가 들면 그거 못한다, 다칠까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몸을 날렸을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만난 거야. 그렇게 쉽게 사귄 거야. 반면 나이 들면 이것저것 가려. 제가 돈이 좀 있는 아이인지, 괜찮은지, 수다스러운지, 온갖 것 가려서 만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이. 그냥 저 아이가 느낌이 좋으면 그냥 훅 뛰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뛰어내린 적 있어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안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안 받아줄 것 같기도 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낀다라는 거는 잘 버틴겨야 되잖아. 이렇게. 엄마들이 그럴 수 있다는 아이한테.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뭘 고민 있으면 얘기를 해요. 엄마가 막술 마시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딸 어떡하지? 이러는데 어떻게 뛰어내려?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볕이 좋았고 그랬던 거. 그런 느낌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날 지났는데, 어머, 날씨가 따뜻해졌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꽃들이 피려고 그러네. 녹음이 우거진 애를 느낀 것 같아, 이날. 고맙게도 나한테 온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받는 거예요. 요게 김선우 시인의 가까운 아침이라는 거야. 행복하지? 오늘 하루. 이 오늘 하루가 뭔지를 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하루.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 우리한테 하루가 짐승이에요? 어제 며칠 이러지? 오늘 하루 짐승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살아있어, 짐승처럼. 그게 나한테 뛰어든 거야. 오늘은 어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지나가면 오늘 일 아무것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은 내일 가도 다를 거야. 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은 뭐냐면 어제와 오늘은 유사하고 내일도 유사할 것이며 내일도 밥 처먹을 거고 그다음도 밥 처먹을 거고 그다음도 회사 갈 거고 뭐할 거고 이럴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변해가고 죽을 때쯤 알아. 얼마나 하루하루를 그냥 벗어났는가. 아니티야?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 잘해야죠, 그러니까. 꽃도 영원하지 않고 꽃 핀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펴요. 조금 지나면 지는데. 그러니까 봐야지. 내일 가서 본다? 모레 가서 본다? 10일 뒤에 가서 봐. 꽃이 그대로 있어요? 꽃도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고. 요런 감각이에요. 무상이라는 거. 오늘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반복되지 않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소중한 거야. 어차피 계절은 변한다. 쓸데없는 거다. 아무 의미 없다. 계절 잡을 수 없다. 오늘 그냥 지나간다. 더 덥다. 그게 아니라고. 제일 풍성한 자리야. 제가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더 덥다, 허무하다라고 느끼면 무상을 반만 본 거야. 소중하다, 풍성하다.

라고 보는 거야. 이 풍성함이 지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많이. 우리 저 젊은 시절에 많이 봤던 영화 기억나죠? 죽은 시인의 사회.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죠? 그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억나요? 거의 명문 고등학교잖아.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공부 못했고 대학 안 좋은 데 다녔고 대학도 안 다녔으면 자식들한테 희망이 된다. 근데 엄마가 서울대 교수다. 답 없다.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진다고. 야, 시약점이 뭐냐? 뭐 이래 버리면 답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자식들은 편해. 무조건. 그런데 그런 된 거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돼. 아버지가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아버님처럼 대법관 못 되는 거지. 오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투자해서 나중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이러는 거야. 그 학교야. 그러니까 미래만 보는 사람들이지. 미래만 보는 아이들이야. 지금은 다 희생해야 돼. 친구 만날 일이 어딨어. 시를 왜 읽어? 시를. 그런데 키팅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왔지. 그 학교 출신이야.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 하루하루 놓치는 거 아니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핵심이 딱 뭐냐면 그 단어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 카르페 디엠. 카르페라는 말은 잡는다는 거예요. 디엠은 바로 이 시간이라고. 바로 이 현재. 굉장히 다른 거야. 그 날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잡는 거야. 카르페 디엠.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 줬다고요. 김선호 시인의 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잡지, 안 짜놔버리지. 벗어 던지는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이 다시 오나? 아시잖아요. 지금 지나보면 알잖아. 그거 다 날라가 버리죠. 고등학교처럼 놀아볼 거예요, 다시? 안 된다니까. 그때가 있다고. 키팅 선생이 가르쳐 줬던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키팅 선생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아이들은 다. 오늘은 희생해도 돼.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강요 받았잖아,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간은 희생돼야 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행복함을 누리던가, 꽃을 보고 있다던가,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야. 대학 가면 또 어떻게 돼? 아시잖아요. 취업해야 돼. 학점 관리 들어가. 취업 딱 들어가면 열심히 또 경쟁해야 돼. 정리해고 들어가. 돌아보면 행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은 희생해도 돼.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 다음날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다. 그러면 또 희생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은 언제 보는 거야? 대학 합격증 받을 때한번 와. 대학 내내 또 힘들어요. 또 스펙 관리한다고 또 힘들어. 입사하면 또 그날 입사 통지서, 합격 통지서 받으면 또 행복해. 그 다음에 또 가면 뭐 갑질하는 직장 상사부터 다 있어. 정리해고돼. 이해되죠? 지금 자체를 잡으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렇게 허비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표로 정리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반대가 뭐예요? 우리에겐 오늘이 있는 거야.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도 있지. 내일이 없어. 이게 재밌다. 연애를 할때 있잖아. 연애를 할때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커플은 오늘 갈때 행복하다 이렇게 보내줘야 돼. 그래서 연애 시절은 과도하게 어떻게 돼요? 거의 돈을 다 쓰지, 맛있는 거다 먹지. 결혼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처먹어서 되겠느냐? 일단은 돈을 모으자. 스파게티 먹기도 힘들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하루하루 행복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 꽃 구경을 갈 수도 없고, 내일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고, 아이와 산책을 할 수도 없어요. 내일이 있다. 내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오늘 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이 펼쳐졌는데, 내일만 봐. 친구랑 만나지도 못해. 이렇게 만든다고. 사회를 그렇게 만드니까 아주 나쁜 거죠. 애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머릿속에 영혼을 생각을 해? 여러분들 막연히 영혼을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거 다시는 안 된다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아이가 20살에 죽어. 대학 입학도 못해. 근데 지금 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어떻게 할래요?
학원 보낼 거예요? 안 그러잖아. 오늘 희생을 강요를 안 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아. 이 순간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얘는 행복할 거고요. 큰 아파트에서 살 거고요. 평화롭게 살 거다. 이런 걸 그린다고.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돼? 죽는다라는 것도 안다고.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50, 60, 70된 엄마들은 알아. 더덥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며느리라든가, 그쵸? 아니면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자, 외손주, 외손녀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할머니들은 얘기야. 그리 하지 말고, 산책 가고, 그리 하지 말고, 물놀이 가고, 그리 하지 말고, 아이랑 뭐를 해라, 라고 얘기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것 같아? 무성하다라는 걸 아니까. 나이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누구 아픈 거 느껴야 되잖아. 내 아이가,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을 때, 엄마 너무 아파, 데리고 가, 이래야 되는데, 학원 승합차 타느라고 우르르 가서 고양이가 쓰러졌는지, 벚꽃이 있는지, 뭔지 모르는 아이로 키운다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나중에 어미의 고통을 느껴져요. 네? 어미도 시름시름 고양이처럼 앓다가 쓰러질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와, 계속 내일이다. 죽을 때쯤 되면 안다. 속았다. 망했다. 근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면. 17살에 시를 읽는 거랑 70살에 시 읽는 건 다른 거예요. 20살에 연애를 하는 거랑 70 먹어서 연애하는 건 다른 거야. 때가 있다. 그때를 지나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그 표현이 무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야. 오늘은 어제도 아니고, 오늘은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야.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오늘의 지금 이 햇빛, 이 바람, 다시는 안 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꽃을 봐야지. 그러니 어떻게 해? 계곡물이 풀리면 거기에 발 담가야지. 다시는 못 담글 테니까. 근사하게 바람이 불면 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나중에 만나야 돼.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 그 친구 생각나면 만나야지. 명절 때 보자. 이런 게 아니죠. 명절 때뭐 어떻게 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병원에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지실 텐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봐야지. 지금 못 보면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김선호 시인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느끼잖아. 우리처럼 많은 날들 중에 하나야. 어제랑 비슷해. 별 차이도 없어. 어때요? 어제 기억나요? 어제가 기억이 나는 건 어제를 굉장히 잘 살아라는 냈다라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좀 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고 풍성한 걸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젊었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풍성해.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간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 들고 이렇게 변한다. 가까이 해도 의미도 없다. 이래 버려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안 나오지. 같이 있으려고 안 하지. 더덥다, 허무하다라고 느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무상을 잘못 이해한 거야. 무상하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같이 있는 거야. 생활을 왜 좋아해요? 플라스틱 조화가 100배 낫지 않아요? 영혼이 있는데? 관리도 쉬워요.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돼. 그래서 어떤 꽃들을 가져왔을 때 시들시들하지만 예쁘지? 예쁘죠?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사과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보석 같은 거, 안 변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보석적이죠? 뭐, 이 보석을 좋아하면 영혼을 꿈꾸는 거지. 차라리 보석보다는 예쁜 사과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요 느낌을 이미 어떤 느낌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무상하다! 이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상하니까. 오빠, 아버지, 무상하잖아. 무상한데 그렇게 함부로 해.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운동 안 해도 돼.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다시 안 와.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다시 안 온다. 오늘 하루는 내일이 아니고 완전히 소중한 시간이야. 여자들은 이게 좀 감각적으로 더 잘 알아요. 남자들 이런 곰탱이들이 있어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 술 마시면서 인생은 부상하다는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인생사 일장춘몽이다. 더덥다. 깨우보니 더덥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70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70이 경험하는 풍성함이 있어. 20이 절대 못 겪어요, 그거는.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난 졌어. 아이 덧없어.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뭐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무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걷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오늘 이 강변을 걷자라고 어떤 할머니가 생각했으면 좋겠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이 무상을 심각하게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일이죠. 네. 어쩌면 오늘 얘기한 걸로 소중함과 풍성함의 먼지는 잡혔는데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목요일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무상에서 제일 센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느낌이에요. 사실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이렇게 나 영원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훅 간다. 이 세상에 제일 슬픈 꽃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 언제 지는지 아무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 70, 80 죽는 순간 전까지 바로 그 무상을 딱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꽃이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0: 확실히 힘들다.
1: 보통 일이 아니네.
2: 아, 어지러워.
3: 와, 한 시간에 500원.
2: 나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4: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5: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갚아줄게.
2: 알았어, 알았어.
1: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고기라도 먹어.
2: 브라더 스테이크.
0: 여기가 고기네.
4: 고기류다, 고기류.
0: 와, 이게 다 손에.
2: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4: 갈비살.
0: 1kg라도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4: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6: 2kg and half.
2: 2kg and half.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6: Yeah.
2: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6: Something.
0: How much is 1kg? How much is
4: 1kg?
2: 1kg.
6: For 417.
2: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4: 1kg에
0: 13,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있잖아. 네.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이게
4: 음료수 같은 거?
0: 음료수 같은 거 살까?
2: 1kg로 충분한가? 우리가?
4: 안 되겠지만
0: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4: 한 끼 정도.
0: 그렇지. 오케이, 1kg
2: and service little bit.
0: 그게 200 정도네. 딱. 오, 나이스.
2: 딱 굿.
0: 예, 오케이. 땡큐. 땡큐.
4: 어디 갔냐? 커트 어디 갔냐?
2: 잠깐만. 16,000원.
0: 그러면
2: 저희 카트가 필요 없었네요.
4: 땡큐, 땡큐.
2: 스테이크 다음 끝이네.
4: 그러네.
0: 버터 있으면 좋은데, 버터 있으면 맛있어.
2: 버터 살까요?
4: 구경만 할까요?
2: 720파운드 있으니까 지금. 잉글리시? 아, where is butter? 버터?
0: 예. 오. 오. 오, 야.
2: 야, 나이스.
0: 고마워서 주는.
2: 맞네. 그, 비행기 타면 주는.

0: 몇 개?
1: 빵이랑.
0: 일단 이 정도 살까? 5개? 응.
2: 충분할 것 같은데요?
1: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라고 하시네. 나 여기 미지트에서 오빠 얘기를 듣네.
2: 한국말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3: 네. 오, 진짜.
4: 잘하신다.
2: 한국에 있다 오셨어요?
4: 아, 그래요?
2: 아, 두 달 있으셨는데, 두 달? 한국에.
1: 지구 오락실?
5: 친구?
1: 지구 오락실.
2: 트와이스 좋아하는데.
1: 트와이스 프렌드.
2: 사나 프렌드. 트와이스 사나 프렌드.
1: 안 믿는다, 안 믿는다.
6: 그렇겠지. 산 아닌데, 나는. 의미 없지. 준빈이, 네. 뭐, 먹고 싶은 거 뭐 사. 아.
1: 감사합니다. 제로 혼란 없네.
2: 여기 하나 있어, 제로.
1: 있다.
6: 이게 제로 슈가가 또 몸이한테 안 좋은 거 알지?
1: 살찌자.
6: 아니, 살찌는 거 아니야. 몸이한테 엄청 안 좋아. 원래는. 진짜 안 좋아.
1: 진짜 안 좋다고. 산에서 진짜 안 좋다고.
6: 아, 이거는 맥주 아니네.
2: 맥주 아닌 거 같은데, 오빠?
7: 제로가 내려놨어.
1: 파인애플 주스.
6: 아,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가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7: 끝날
6: 안 돼?
7: 안 돼?
1: 아니, 버터가 비싸네. 아, 도는 돼요.
7: 도는 돼.
2: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6: 일단.
2: 거기 앞에 또 슈퍼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오빠?
6: 야, 어디에 소금이나 그거 있어?
2: 그 밑에 있는 거? 갖다 와볼게요. 갖고 올게요. 소금이랑 후추.
6: 이게 불 키우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1: 그렇죠. 근데 많이 해보겠어, 저 여행 가서.
6: 그치? 이게 뭐 또
1: 기름 같은 거.
2: 후추가 없네.
1: 후추가 없어.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2: 아, 옆에.
1: 저 없어, 없어. 후추 있어, 있어, 있어. 내가 그 주방에 봤는데 있어.
6: 아, 그래?
1: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6: 어디서 봤어, 너는?
1: 어?
6: 어디서 봤어?
1: 통 같은 게 있는데.
2: 후추가 없어.
1: 다 썼구나.
6: 소금 이거밖에 없어?
2: 소금 이거고 소금이 모자르나요? 너무 모자르죠? 고기에 비해서. 왜냐면 아까 후추랑 소금이 있다 그래서 안 샀거든요.
1: 아이. Do you have a salt and pepper?
8: 이걸 프랭크 포 다운 스타일.
1: 아, 땡큐 베리 마치.
2: 땡큐 베리 마치.
1: 어, 갖다 준대요. 어, 되게 친절하시다.
6: 그럼 불은 준민이가 키워.
2: 아, 이게 수치네.
1: 근데 애초에 불 피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 착화제랑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오, 브라더. 야, 라이터로 된다고? 어? Where did you get this one? Where?
9: Supermarket.
1: 아?
9: For the supermarket.
1: Korean.
9: Yeah, yeah. It's Korean. Yeah.
6: 아, 그 코리안 거야?
1: 한국 담배.
6: 어.
1: 이게 붙나 이렇게 해서?
6: 시험 걸리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1: 이거 토치를 안 한다고 이걸?
6: 그럼 한번 보자.
1: 오, 아, 불이 없었는데? 이거 내 처마한테 따탈려고 넣으면 됐나? 하얘진 게 이렇게 생겼어. 오, 와.
6: 이게 소스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아, 대박, 대박, 대박. 여기 한번 축구해 가자.
1: 괜찮아요?
6: 아. 기름기 좀 뺄게. 약간 조금 이상하니까.
1: 아, 형님 원하시는 대로.
2: 이 비계 넣길 잘했네. 이제 불이 이제야 화끈하네 좀.
1: 뭔가 이 쉐이프 이런 게 이 시즈닝 하는 게 다르다니까. 이 스냅이.
2: 시즈닝을 또 듬뿍듬뿍 스타일로 하시네.

0: 종아리지.
1: 오.
0: 어, 이겼네.
1: 이겼다.
0: 이겼다. 먹어봐, 준비라.
1: 맛있다.
2: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1: 역시 추성훈 스테이크.
2: 와우.
1: 아니, 어떻게 여기서 똑같은 맛을 내요? 스테이크 그거를? 비법 없어요?
3: 근데 소금이나 후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 근데. 어.
0: 근데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3: 설마 이 정도라면 다 되거든.
1: 혹시 비밀이라서 안 말해도
3: 돼요? 아니. 그런 거 없어.
1: 들어대는 느낌인데요, 형님.
3: 어, 없어, 없어.
0: 오빠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1: 감사합니다. 한국인 거 같다.
2: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
3: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외담해서 먹어야 돼. 왜냐면 소고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쌀밥 싹 해가지고 같이 먹자.
3: 아, 맛있어.
1: 그 스테이크 소스 뿌려서.
2: 우리 눈만 좀 더 있었으면 우리 쌀밥 먹을 때. 그래. 와, 너무 맛있다.
1: 없었네.
3: 바로 하나하고 그려줬어.
2: 와, 너무 맛있다.
3: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어. 이거 스테이크보다. 어. 버터 넣으면 훨씬 달라져.
1: 오! 야, 만원 행복이네.
0: 야, 와.
3: 야, 완전 다르지?
2: 야, 준민아, 너무 맛있다. 이 고급진 맛, 와.
1: 우와.
2: 우와. 우와. 이 단짠단짠.
3: 우와. 아, 이건 엄마야. 바타가 이렇게 하면 막
1: 진짜 작은 재료로 저만 내기 쉽지 않다.
0: 쉽지 않아.
1: 카트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17,000원으로 와.
0: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1: 야, 근데
3: 자,
1: 자, 고생하셨습니다.
0: 네.
2: 아유, 시골도 맛있어.
1: 바베큐 바텐더로 앉아서 이렇게 피라미드 보면서 먹을 줄 알았는데.
3: 아, 피라미드 한 번도 안 봤네. 네. 아.
0: 이번 거를 피라미드 보면서.
3: 아, 그래. 그러네. 한 번도 안 봤어. 자.
1: 아. 잘 먹겠습니다.
0: 아, 잘 먹겠다.
1: 따뜻한 거 진짜 맛있지.
3: 아, 피라미드 보면서.
1: 얘도 좀 기운이 좀 나네요. 가부라기 잘한 것 같아요.
0: 사람은 좀 기력이 없을 땐 가부를 좀 해야 돼.
1: 특히 오늘 일이 힘들었잖아.
3: 아, 허리 다 아프고 진짜.
0: 끝이 없다, 쓰레기가.
3: 어, 끝이 없어. 야, 진짜 오늘 이때급이.
0: 아, 오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좀 호감 나네요.
1: 요리 같았어, 요리.
3: 아, 뭐 같이 먹었잖아. 우리.
4: 내일 일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0: 내가 어제 여기다 붙여놓지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1: 아니, 저기?
0: 어디에 뭐가 고지가 돼 있나?
3: 맞아.
0: 어디 있어?
5: 봐봐. 어디 있을 거야.
1: 어, 여기 붙어있다.
3: 가자. 오, 잘 찾았네.
1: 섬유공장 알바생. 10시. 지금 현상수배 살짝.
0: 땅땅 사람을 찾습니다.
1: 미국 FBI 지금.
0: 땅땅 따당땅.
1: 아,
0: 아니 이게 조명 때문에.
1: 조명이 형이 좀 무서워요 지금.
4: 되게 좀 무섭네요. 너무 착한데.
1: 120 파운드면 4,000원인가? 3,000원인가?
0: 하루에 3,000원이야?
1: 3,000원. 여긴 쟤는 3,000원 해주네.
0: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왜 둘밖에 안 가는 거예요?
4: 한 분은 기차를 예매하러 가고 두 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떨까? 내일은 저희가 카이로 떠나서 룩소르라는 남쪽 도시로 이동하려고 해요. 근데 가실 때 야간 기차 있어요. 낭만이 넘치는.
3: 기차에서 자는 건가?
4: 기차에서 잘 수 있는. 10시간 넘어. 12시간
1: 넘어.
0: 12시간?
1: 침대 기차. 그래서... 저는 많이 탄데 불편할 텐데.
3: 그래, 불편하지.
1: 지난번에 그 저희 충칭 떠날 때 일을 그때 우리 둘 안 했잖아요.
3: 둘이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1: 이번에는 저희 둘이 하고 은지가 기차표 예약하는 게
3: 오케이, 그래도 돼.
0: 근데 해외 여행에서 기차 예매할 땐 주로 약간 현장 발권을 많이 이용해?
1: 보통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나라는 티켓을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우리가
0: 안전하다.

0: 왜냐면 내일 밤에 바로 가야 되니까.
1: 은희 씨 혼자서 기차표 예매해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2: KTX로 어플은 예매해본 적 있어요. 아. 부천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뭐 공주 가는 거.
0: 똑같아. 단지 언어가 다를 뿐.
2: 언어가 다를 뿐. 한번
3: 해볼래?
2: 그래, 해볼게요.
4: 오케이, 그러면 우리 둘이 가자, 그러면.
5: 아, 우리 공장 우리 둘이 가게요, 그러면. 화이팅 하자, 그러면.
2: 화이팅!
5: 오케이, 그래. 가자, 그러면.
2: 저는 이제 기차표를 사러 가야
3: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둘이는 좀 일하러 갔다 올게. 근데 그 대신 너는 이게 무조건 왜 퍼스트 클래스 사야 된다? 침대 있는 거. 무조건.
2: 퍼스트 클래스, 침대 있는 거, 루소르.
3: 오케이. 거기까지 세 명. 앉아서 12시간 힘들어.
2: 할 수 있어.
3: 할 수 있지.
2: 할 수 있어. 잘해볼게.
3: 자, 갔다 와.
2: 갔다 올게.
3: 그래. 자, 우리도 일하러 가자. 자, 그렇지.
4: 무슨 일 하려고?
3: 그러니까. 오, 여기서 펜션 있네. 와. 펜션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나는. 없나? 너도 PT 받아.
0: PT. 저는 PT 결제해놓고 지금 안 간 게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결제해놨는데, 안 가.
3: 아, 이거 아깝네.
0: 궁금했던 게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형님은. 몇 살까지 할 거예요?
3: 너무 힘들어요, 안 하면.
0: 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3: 촬영 같은 거 하기 전에 해야 이게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0: 완전 반대네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 운동하면은 촬영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3: 너무 좋아해서.
0: 저도 운동 너무 싫어해서.
3: 아, 그렇지. 잘 만났다, 우리.
0: 그러네.
3: 와, 야, 앞에 봐봐.
0: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3: 도시. 옛날이 완전 옛날에. 오. 야. 야, 영화에서 나오는 느낌이잖아. 아,
0: 그치? 여기 진짜 올드타운인데?
3: 와.
0: 여기서 공장이 있다고?
3: 어우, 저긴 것 같아. 왜 보면 색깔이 하얀 거 있고.
0: 그러네.
3: 색깔 다양해.

0: 여기 사장님인 것 같아.
1: 네. 살람 알레이쿰.
0: 살람 알레이쿰. 여기 들어가면 되나?
1: 우와, 뭐야, 이거. 저 빛 들어온 것 봐.
0: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빛이 대박이지. 우와.
1: 이게 뭐야, 여기? 미쳤다. 그럼 오늘 염색 하는 거예요?
2: 아울 하가 될 텐.
0: 아, 다리에서. 아, 이게 그거.
2: 사람이. 옛날, 옛날, 옛날, بعد كده خش على السباغه هنا ينزل يتلبس كده
1: 먼저 물 짜고 그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0: 아니 그냥 됐잖아 그냥 물이야
2: 아 차라리 좀 일단 일단 좀 세는 좀 쓰게 하는 거 بص اهي العصر اهي بص اهي بعمل كده وبعمل كده لا انت ماشي حلو بص اهي
0: واو قويبتا
1: اوكي
0: مولا
2: كده امسك
1: كده
2: ايوه
1: اوكي صح ايوه كده
2: نو 이다 해.

0: Ana hadi Ali.
1: Oğlum ne?
0: Ana hadi gelmiş.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o step in. 가라라.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다한테 간다. 나는 다한테 간다.

0: 여기. 이렇게.
1: 올로 봐, 이로스.
0: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2: 와, 네.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0: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0: 이게
2: 진짜 어렵다.
3: 아, 넘버 어디? 아, 들어갔다. 무슨 일?
2: 또 무슨
3: 일이야? 니케다. 무슨 니케다? 에이. 무슨 게?
2: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3: 아이.
2: 진짜 되게 쉬워 보인다. 안 돼.
3: 자, 저희가 왔어.
1: 펄파스로.
2: 오케이?
1: 와, 이게 걸리면서 물이 다 빼빠지고 있어, 여기. 오. 계속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 마함마.
0: 주.
2: 준빈.
0: 준빈.
3: 셔럽도 마.
0: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3: 그 사람에게 50년.
0: 50년?
3: 50년. 이대로 파해. 말하면 안 갈게. 그 샬라 샬라 캐다. 샬라 샬라.
1: 헬리와이
0: 우한. 아. 오르바이로스. 손조심.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3: 달아. 달아.
0: 오 이제 간다 간다 저쪽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0: 오. 돌리라고, 이게.
3: 아이고, 아주 안 갈까. 아주 안 갈까.
0: 이게,
2: 오.
0: 와, 이거 색깔.
2: 아, 괜찮아.
3: 아우, 아우, 자야라, 진짜.
0: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야
3: 하는구나,
2: 여기서.
3: 이 바위에는. 내가
2: 이제 어렵다.
0: 색깔 색깔 맞춰야 되니까.
2: 이거 거의 그냥 그 실험실이네. 여기. 여기 R&D 센터네.
0: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어,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우와.
0: 자, 우리도 해라. 어, 조금 틀려.
3: 아, 조금 더,
0: 조금 더 해야 된다.
2: 진짜, 진짜.
0: 와, 디테일하게. 어.
2: 똑같다, 똑같다. 만족하세요? 오,
3: 오케이.
0: 한 번 더. 한 번 더. 오!
2: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이번에
0: 이게 그?
2: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1: 오케이.
2: 오케이?
3: 응, 달러 락. 아직 좋아할까?
0: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2: 오, 집어넣어. 오,
3: 알르. 알르. 솔로 알르, 베아카니. 알르.
2: 야, 재밌다. 와, 초등학교가 돌아온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놀이 하는 것 같아.
0: 와,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1: 일단, 말레.
2: 오,
0: 말레.
2: 말레.
0: 말레.
2: 말레? 말레. 근데 선생님 손은 이거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요? 그린 햄. 햄.
0: 이게
2: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1: 부셔졌다. 부셔졌다 한 번도. 아, 그렇다고
2: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1: 이야기를 말해. 우리.

0: في نص ساعة ساعة.
1: إيكو هانشينا هيدا ده هو. يا هوريا.
2: غدا غدا غدا غدا.
1: 차 표를 사러 가고 싶더라.
3: 오빠 우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아니었습니다. 싱글룸이 있고 더블룸이 있던데. 근데 더블로 쓰면 거기에 또 낯선 어떤 새로운 여행객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퍼스트 클래스. 무조건 13시간을 자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오빠? 오빠 왔네. 아이. 살람 알라이쿰.

0: 친구를 불러야겠다. 바빠? 바쁘니? 아,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 너 바빠? 이집트 택시 기사님께 기지역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싶어. 알라 타우실리 일라 마하타 알기자.
1: You speak English?
0: Very very low. My English level very very low.
1: Oh yeah.
0: Ah, sorry.
1: What's your name? Where you born? Matador.
0: Matador.
1: Welcome.
0: Welcome, welcome. Matador.
1: My name's Ali.
0: Ali. Oh, Prince Ali. Prince Ali. FX Hot Summer. Hot Summer. A hot, hot summer.
1: Good sound.
0: Good sound. Thank you.
1: Are you famous?
0: It's me?
1: Huh?
0: Yes.
2: She's a singer in Korea.
0: Singer in Korea. It doesn't hit her like it's stronger. Giza Station. Thank you, Ali. 우차. 오, 기자역이 생각보다 꽤 크네. 해외에서 기차표 외매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야, 기차역이 엄청 붐비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Sleeping train ticket office. Sleeping train. 어? 여긴가? Train number?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 아, 여기 차 타시는 분들이 많네. 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의 눈칫밥 인생 32년 차.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Excuse me? Sleeping 기차 where ticket you know?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Do you speak English? Thank you, thank you. 여기 English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뭐라 써 있는 건데? 4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는 밤낮 티켓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 슬리핑 기차. 룩소르. 트레인. 예, 트레인 티켓, where, by?
3: Here.
0: Here? In line.

0: 라인 라인.
1: 어, 땡큐. 땡큐. 땡큐. 아, 여기서 잠깐 서 있으면 된다는데? 여기 한번 서 있어 볼까? My name is 은지. 은지. Yes. Yeah. Coming, coming.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s. 어우, 야, 나 팬 사인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와우,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 와우, 아우, 아. How long? How long?
2: Ticket,
1: ticket. Ticket, ticket. Ticket, ticket. Ticket, ticket. 오, 티켓.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tanding ticket인데? 아, standing. Standing ticket. 우리는 sleeping ticket인데, sleeping. Okay, thank you. 슈크란, 슈크란. 잠깐만. 티켓을 살라 그랬는데 저희가 스탠딩이었네?
3: 침대 있는 거.
4: 무조건.
3: 무조건.
4: 무조건.
3: 아, 무조건 왜 first class 써야 된다?
1: First class.
4: 무조건. 어.
1: 잠깐만. 슬리핑. 슬리핑 티켓. 아, 슬리핑 티켓. 그럼 아까 봤던 저희가 그 슬리핑인가? 여긴가? 슬리핑 트레인.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 오마이갓. 그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서버 다운이 되면 금방 뭐 어떻게 뭐 택시 타고라도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가 탁탁탁탁탁 대처가 가능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해외에서 갑자기 서버 다운이라 하니까 내 멘탈도 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
5: 아,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거기.
6: 모하메드 살라.
7: 아이와 말리.
6: 모하메드 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5: 내 거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어, 한번 해볼게.
6: 어, 비슷해가지고.
7: 나와.
6: 와.
7: 나와.
6: 와.

0: 증오.
1: 너 한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0: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
2: 야.
1: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주 뜨거워. 으아, 뜨거워.
0: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내가 반대로 하고 빼줄게. 뺄게. 내가 뺄게.
3: 이거 아래.
1: 자, 이게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3: 오케이.
1: 너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그렇지.
1: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
3: 불지옥이야,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1: 나 일본,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 같지.
3: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갈릭 벨렌타비. 갈릭 벨렌타비.
1: 뭐라고?
4: 갈릭 벨렌타비.
5: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4: 갈릭 벨렌타비.
5: 잘 하고 계셔서.
1: 뭐라고?
3: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화내는 것처럼 말하고.
4: 아이와케.
3: 됐죠? 아이와.
4: 아이와.
3: 아이와.
1: 으쌰. 가지마.

0: 와, 마마, 아이와.
1: 아이, 뭘 셀파? 셀파, 나 셀파 할게.
2: 돈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0: 이거 몇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2: 한번 빌자. 와 대박이다.
0: 아이와?
2: 아, 뜨거워. 와, 빛이 진짜 죽이네, 진짜.
0: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2: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0: 헤라클레스.
3: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2: 아, 예. 오, 오. 없네.
0: 진짜 가팔라요.
2: 아, 그래?
3: 와,
2: 조심.
0: 와, 예쁘다.
3: 예뻐?
0: 어,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1: 올라오는
2: 올려자, 올리자.
0: 오케이. Okay. I got it.
2: 파이팅 해봐. 파이팅. 오케이, 준비야.
0: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있어?
2: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0: 말랐어요?
2: 어, 완전.
0: 완전 말랐어요?
2: 근데, 조금. 그만. 살짝.
0: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색깔.
2: 아, 그, 뭐야. 그거랑 똑같네. 양말 색깔.
3: 어, 그래도 좀 변했다.
0: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2: 어.
0: 고마워, 사랑해. 메이야.
2: 메이야. 어, 사장님.
1: 아, 네. 또 대뿐 나왔다.
2: 어,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어땠어요?
2: 오늘 어땠습니까?
1: 시작하러 과일 조메이야, 메이야.
2: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0: 메이야래요,
2: 메이야.
1: 나? 마지막들 없네.
2: 어.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1: 메이야.
2: 아우, 예.
0: 슈크라.
2: 가자.
4: 당황했네, 나. 아시티옥은 진짜 크다. 약간 서울형 느낌. Hello.
5: Yo, how are you?
4: I'm good.
5: Yeah, good scarf.
4: Yeah, thank you. Egypt style.
5: Yeah, Egypt style?
4: Egypt style. Korea.
5: North or South?
4: South Korea. North Korea. Oh my god. Go. Luxor. Sleeping train.
5: You wanna sleep right now?
4: 베드. Wake. Sleeping train. First class single room. First class double room.
5: Okay, the price 105.
4: Okay.
5: Four person and single cabin 150.
4: Okay. Thank you.
5: You are very funny.
4: Thank you.
5: What's your name?
4: 은지. 은지. 화마트. Nice to meet you.
5: Nice to meet you.
4: 화마트.
5: Japan?
4: No. No. I'm South Korea.
5: Repeat after me.
4: Bay.
5: Akali.
4: Akali.
5: Asheko.
4: Hey. Hey. Hey. I miss my ticket. Okay.
5: Included dinner and the breakfast.
4: Dinner.
5: Platform number 7. Bye bye.
4: Thank you.
5: Bye bye. 혼자 성공하시면 축하합니다.
4: 재밌었어요. 근데 아까 진짜 좀 멘붕이었어.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낭만 기차야.

0: 해왔어요. 퍼스트 클래스.
1: 잘했어? 잘했어?
0: 어.
1: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인데 형님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와, 기차 되게 오래됐는데?
2: 와.
0: 우와. 완전 오랜만이다, 이런 기차.
1: 아, 진짜 오래된 차네. 근데 이 열차 지금 12시간 가는데.
0: 12시간?
1: 앉아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0: 진짜?
3: 땡큐.
0: 어디 있을까?
4: 여기요?
1: 둘이 같이 써요. 아, 나랑 형님이랑. 저랑 여기.
4: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1: 들어오세요, 일단.
4: 야, 세물.
1: 열차 잡은 적 있어요?
4: 죽었다. 아니, 없어. 나도 처음이야.
1: 처음이야? 처음 치고 와. 데뷔 전 치고는 조금 세네요.
0: 야, 동치에 비해 너무 작다, 오빠. 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4: 야, 이걸 어떻게 침대 만들어?
1: 이거?
4: 이것도 이거? 침대 만드는 거야?
1: 네.
4: 이거. 이게 침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야? 땡기면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1인, 아니, 아니, 1인, 1인 아니야?
1: 아, 이거 2인 맞아요. 저는 원래 이런 데 많이 가봐서. 이거 2인 맞아요. 어때요? 처음 본 소감, 소감이.
4: 죽었다.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생각.
1: 어, 그,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0: 그렇지.
1: 오, 와, 이거 획기적이다, 이거. 나름. 몬스터볼이다, 몬스터볼.
0: 야, 나 이런 게 나도 처음이야, 태어나서.
1: 아, 처음이야? 저는 진짜 많이 잡아서.
4: 아, 그래?
1: 어, 뭐. 진짜, 한 30번 잡았어. 아니,
4: 이거 근데. 뭐 에어컨 있는 거 나는 그나마 좋다고 생각해. 이게 에어컨 없다고 하면 죽었지 여기서는. 잘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와, 이게 죽었네 진짜. 아, 뭐 어떻게든 잘 수는 있지. 어, 괜찮아.
1: 어디 쓰고 싶으세요? 전 둘 다 상관없어.
4: 그럼 나는 그래 위에 닿게.
1: 위에서.
4: 위에가 또 많이 흔들리지만.
1: 뭐야?
4: 땡겨야 된다고.
1: 거기 너 방이야 그러면?
0: 이렇게. 오, 여기가 내 방이네. 우와. 얼큼책이야, 얼큼책이야. 우와. 아.
1: 우와.
0: 좋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1: 4인용 방이네?
0: 그러네, 4인용이네.
4: 와,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친구가 생기는 거네.
1: 오, 와. 대박이다. 그치?
0: 대박. 신기하다.
4: 근데 낭만. 약간 이런 게 뭐 여행하는 느낌이잖아, 사실은.
1: 낭만 있죠, 근데?
4: 어, 좋지, 이런 걸 좋지. 돈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뭔가 할 수 있잖아. 근데
1: 우린 돈이 없잖아.
4: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아니, 커플들도 이거 여행 많이 하더라고, 기차 여행.
4: 근데 여자친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밌겠다, 이런 거.
1: 여자친구가
4: 하면.
1: 제 유튜브 보고 한 번만 하자. 이런 걸,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든요. 아. 걔는 그런 거 안 타봤으니까.
4: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나 신혼여행 한번 탈까 생각 중이에요.
4: 오, 어디 간다고 했어?
1: 저 스페인.
4: 아, 스페인 쪽으로. 그럼 거기 있잖아, 유럽 쪽으로.
1: 네, 맞아.
0: 괜찮네.
1: 형님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4: 어? 어디?
1: 신혼여행.
4: 없어? 나 안 갔어.
1: 네?
4: 어, 안 가, 안 가.
1: 안 갔어요? 너무 바빠서?
4: 아니, 아니, 가는 필요 없잖아.
0: 상대방도 동의한 거죠?
1: 형수님 동의한 거예요?
0: 아, 그럼 상관없지.
4: 그러니까,
1: 야노시오상도.
4: 근데 우리 뭐 어디 많이 외국에 갔으니까 뭐.
1: 아, 그럼 오피셜리 신혼여행 간 건 없네요?
4: 어, 없어, 없어.
1: 아,
0: 근데 난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 그렇게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시간이 다 괜찮았어요?
4: 어, 어.
1: 둘 다 탑 모델이시고. 형님도 그때 뭐, 한참 운동할 때 아니에요?
4: 격투기 하니까 그때 그래도 조금 뭐 시간이 있을 때.
1: 그럼 근데 일본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럼 데이트로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4: 그거 뭐 룸 같은 거 하면. 근데 파파라치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 편했어, 편했어.
0: 근데 결국 한번 걸리셨잖아요.
4: 어, 그래서. 근데 결국은 걸렸으니. 걸렸는데.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1: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4: 어,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다 찍고 있었거든. 나 몰랐었어.
0: 그럼 어떻게 그냥 그때 우리 상의해서 우리 그냥 공개하자 이렇게
4: 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뭐 우리 애기도 아닌데.
0: 신기하다.
1: 연예인 연애 얘기.
0: 연예인의 연애 이야기. 파파라치 걸린 사람 나 옆에서 처음 봐.
1: 나도.
0: 넌 어떻게 공개할 생각이야?
1: 나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4: 어, 그렇지. 그게 대놓고 둘이 앉아서.
1: 혼자.
4: 내가 갈게. 카메라에서 내가 갈게. 아니, 내가 질문하러 갈게. 그거 어때? 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게 내가 그래. 그거를 내 누구한테 내가 찍어. 내 유튜브에서 찍을게.
1: 전 파파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4: 그러니까. 예. 내가 파파라치 해줄게.
1: 감, 너무 고맙네.
4: 내일 그러면 몇 시부터 또 일하는 거야, 우리가?
5: 아,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안 해가지고.
4: 어.
5: 저희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하나.
4: 오케이. 네네네. 네네. 어.
5: 그때

0: 성훈 반장님께서 하루 쉬면 어떠냐? 어.
1: 아프게 지냈으면 좀 힘들 때는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
0: 대신에 일을 두 탕을
2: 하면 아, 두 번?
3: 그게, 아니,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1: 내일 두 번?
0: 내일 두 번.
1: 내일 두 번? 이게 우리가 근데 일단 여기 아침에 얘기할게. 아니 힘들면
4: 그래,
1: 하루에 한 번.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 그러니까 너 좀 컨디션 좋으면 한 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두 번. 아니 좋으면 두 번.
0: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1: 네, 네, 네. 그렇게 하자. 네.
4: 좋아.
1: 네, 그게 더 좋지.
3: 아, 내일 또
1: 어때?
4: 좋아. 어.
0: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몰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4: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5: 와, 사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거. 오 마이
6: 갓! 오 마이 갓!
4: 아, 봐봐, 어떻게, 어떻게!
3: Sorry, sorry, I'm sorry. 아.
1: 야,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3: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1: 아니,
3: 알겠어, 알겠어. 드디어, 드디어!
1: 이게 입대급이야, 또. 야.
3: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7: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주식 시장, 주식 투자, 이번 주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원금 손실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투자 방법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만,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식 관련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수익률. 그죠? 얼마의 돈을 벌었다. 얼마의 돈을 잃었다. 그죠? 그런 얘기라든가. 투자 기법상 단기로 투자하는 건지, 장기로 투자하는 건지, 그 기업의 성장 잠재성을 보는 건지, 분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흔히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한 8, 9개 정도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일단은 수익과 손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단기 투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단기는 쉬워요. short이라고 하죠. short. 장기는 long 하면 되는데, short과 long을 그럼 investment에 어떻게 붙일 거냐 얘기예요. 그냥 short investment? 살짝 부족합니다. term이 있어야 돼요. short term investments. term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간의 투자, 단기간의 투자에서 여기 기간이듯이 short term investments 들어보세요.
1: Short term investments. Short term investments.
0: 반면 장기 투자는 long term investments. 간단하죠? long term investments. investments. 여기 강세 주시고 들어보세요.
1: Long term investments. Long term investments.
0: short term, long term. 됐네요. 자, 유심히 지켜보다. 요 말은 왜 하냐면, 그날 장 자체를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단타하시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그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분기별 실적이라든가, 성장 잠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절대 눈을 떼선 안 돼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죠. Keep an eye on. 이 표현 추천드립니다. Keep an eye on. 뭐를 자꾸 쳐다보다라는 얘기인데, 예의주시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들어보세요.
1: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0: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동향과 시장 움직임에 항상 유심히 어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을 만든다면 투자자들은 시장 동향, market trends 하면 돼요. market trends를 keep an eye on 해야 된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investors, 투자자들은 일반화 시켜서 붙이고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시장 트렌드, 즉 시장 동향에 keep an eye on 뭐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죠?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다시 한번.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0: 오케이, okay? very good. 자, 그다음에 수익과 손실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수익을 보다, 즉 돈을 벌다, 손실을 보다, 돈을 잃다, 이 내용부터. 수익은 profit이라고 하죠. profit, money 뭐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을 money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profit 앞에다가 동사 두 개만 넣어볼게요. earn 벌다는 뜻이에요. earn a profit 읽어보세요. earn a profit 혹은 turn a profit. 어, turn도 써요. 뭘 돌리다는 뜻인데. 그냥 term과 profit이 친구처럼 붙어 다녀요. 얘도 마찬가지고. earn a profit, turn a profit. 그냥 수익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1: Earn a profit. Earn a profit. Turn a profit. Turn a profit.
0: 그럼 반대의 표현도 같이 해야죠. 수익만 볼 수는 없죠.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자, 손실은 loss라고 합니다. 근데 이 loss는 안 좋은 거니까 앞에 안 좋은 동사가 붙어요. suffer는 뭘안 좋은 걸 겪다 할때 쓰는 동사죠. suffer. 그렇죠? suffer. 고생하면서 뭘 겪다 할때 suffer 하는데 suffer a loss. suffer a loss. 그래서 손해를 볼 때거나 손실을 봤다라고 할땐이 표현을 씁니다. 읽어보세요.
1: Suffer a loss. Suffer a loss.
0: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익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분산하다 spread out. 퍼지게 하는 거예요. spread out. 부동산이니까 강세 뒤에 주시고 one's investments. 자, 포트폴리오 자체를 한 주식이나 일부 주식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겠죠. 그죠? spread out one's investments. spread out one's investments. 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주식도 투자하고 펀드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킨다. spread out one's investments. 중요한 투자 기법이죠. 들어보세요.
1: Spread out one's investments. Spread out one's investments.
0: Okay. 주식시장에서는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누구나 하는 얘기죠. 자, 큰 수익, 큰 손실. 자, 그러면 아까 earn a profit, suffer a loss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large나 big 같은 거 넣어주면 됩니다. 보세요. You can earn a large profit. 무슨 말이에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 But also suffer a big loss. You can을 생략한 거예요. 여기다가. But also suffer a big loss.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Large, big 들어간 거 보이시죠?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들어볼게요.
1: You can earn a large profit, but also suffer a big loss in the stock market. You can earn a large profit, but also suffer a big loss in the stock market.
0: 한 기업에 투자할 때, 한 기업에 여러분이 주식을 사요. 그럼 이제 주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미래 성

0: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 전망, 미래 성장 잠재성, 분기별 실적 보고서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사업 전망은 business prospects에서 붙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S를 붙였어요. business prospects, 이게 전망이에요. prospects. 자, 들어보세요.
1: Business prospects. Business prospects.
0: You need to look at the business prospects of the company. 그 기업의 사업 전망을 좀잘 봐야 돼. 자, 미래 성장 잠재성. 자, 잠재력 잠재성이라는 단어 상당히 좋은 단어 아실 텐데요. 포텐터지 할때 그게 뭐예요? Potential이죠? Future growth potential. Future, 미래, growth, 성장, potential, 잠재력, 미래, 성장, 잠재력. 그대로네요. Future growth potential. Potential. 들어볼게요.
1: Future growth potential. Future growth potential.
0: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 발표하죠. 1, 2, 3월, 1분기, quarter라고 합니다. 분기, quarter. 그거마다 실적 보고서를 earnings report라고 그래요. 주의할 건 s를 붙여야 됩니다. earning이 아니라 earnings report. earnings report. 일반적으로 실적은 여러 가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earnings report라고 합니다. For each quarter, 이건 분기죠. 각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것이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라고 하죠. 어떤 예상에 부합하거나 넘어가면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arnings report for each quarter. Earnings report for each quarter.
0: 오케이. 저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자, 예를 들어 뭐 미래 산업. 뭐 전기차라든가, 그죠? 아니면 환경 관련된 거라든가, 대체육, 즉뭐 실험실에서 만드는 고기라든가,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클것 같아. 뭐 결제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20년, 10년 뒤가 굉장히 밝은 그런 업종이다. 그럴 때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을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세요, future growth potential, 그것이 어마어마하다.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이거 아시는다는 거예요? Enormous.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Is huge. 마찬가지예요. Is huge. Is enormous. 저 회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마어마해.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Enormous. 들어보세요.
1: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0: 정리합시다. 유심히 지켜보다. 자, 주식 투자하면 시장 동향을 잘 봐야 되죠? Keep an eye on. 이거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0: 수익을 보는 거에 반대. 손실보다. Suffer a loss. 기억나시죠? 들어볼게요.
1: Suffer a loss. Suffer a loss.
0: 기업 투자할 때. 미래 성장 잠재력. Future growth potential. 들어볼게요.
1: Future growth potential. Future growth potentia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손실과 수익 이야기하면서 한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잠재력, 뭐 전망 이런 얘기까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그 이전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에 저희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 여러분 질문 답변 드려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and very confusing words. Messy versus cluttered. Messy versus clutter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messy 그리고 cluttered입니다. 많은 분들이 messy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cluttered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일단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어지러워질 때 messy하고 cluttered를 사용하는데 아주 살짝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messy부터 시작할게요. messy, 지저분한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messy, messy. 발음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강세를 잘 해주시면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messy, messy.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음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을 좀 강하게 살짝 길게 해주시면 돼요. messy, messy. My room is mess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볼게요. 네, messy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를 messy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깔끔하지 않은 거를 messy라고 하죠. 뭔가 지저분할 때. 이거는 dirty하고는 좀 달라요. dirty는 이제 더러운 거지만 이거는 지저분한 거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hat a messy room. This kitchen is so messy. Art can sometimes be messy. Messy, 지저분한. Mess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hat a messy room. 네, 영어로 what 뭐뭐뭐라고 할 때는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정말 지저분한 방이네. 이게 뭐야? What a messy room. Okay?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What a messy room.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kitchen is so messy. 이 부엌은 너무 지저분해. This kitchen is so messy. Maybe the forks and spoons are all out on the counter. The dishes are not done. You know, everything is a mess. This kitchen is so messy. 마지막 문장은요. Art can sometimes be messy. 오, 예술은 때때로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Art can sometimes be messy. 어느 분들은 art should be messy. Art should be messy.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Art can sometimes be messy. Art can sometimes be messy. messy, 그 다음에 cluttered 한번 볼게요. 네, cluttered, 어수선한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단어가 길죠? 자, 일단 중간에 이렇게 TT 있을 때는 미국식 발음으로는 T를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렇게 butter, better,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cluttered 보다는 cluttered, cluttered, okay? Cluttered. Very good. Okay, cluttered. Cluttered는 지저분한 물건들로 뒤덮인 거를 cluttered라고 합니다. 그래서 messy는 untidy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cluttered는 untidy plus things are crowded. Okay? 그리고 어질러진 거는 이렇게 cluttered. 뭔가 물건들이 다 사방대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cluttered라고 합니다. Okay, 문장도 한번 볼게요. My desk is so cluttered. The floor was cluttered with clothes.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Cluttered. 어수선한. Cluttered.

cluttered with clothes. 여기서는 clothes는 z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닥에는 옷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래서 cluttered 같은 경우는 어지럽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널려 있는 이런 게 cluttered라고 합니다. The floor was cluttered with clothes. 바닥이 안 보여. The floor was cluttered with clothes.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사무실은 책으로 어질러져 있어. 네, 그래서 cluttered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messy보다 좀 더 한 단계 더예요. 뭔가 너무 다 나와 있는 느낌?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messy. 이거는 지저분할 때 쓰는 말이죠. messy. My room is so messy. My desk is so messy. 근데 거기다가 어지러지기도 했는데 뭔가 다 널려져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cluttered라고 합니다. 어수선함을 의미할 때 cluttere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hat a messy room. What a messy room. What a messy room. What a messy room. What a messy room. My desk is so cluttered. My desk is so cluttered. My desk is so cluttered. My desk is so cluttered. My desk is so cluttered. 정말 잘하셨습니다. Great job,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ntastic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Yes,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rends, 유행.
0: 네, 유행,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했는데요.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related to trends, of course. I love following food trends.
0: 저는 음식 관련 유행을 따르는 걸 좋아해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바로
1: 사라 씨입니다.
0: 네, 호주 분이죠.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한 줄 한 줄 분석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사라 씨의 이야기를 전체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Alright,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0: 네,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 볼까요?
1: So, Sarah said,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Sarah's full clip where she talks to us about how she loves following food trends, and especially because she lives in Korea, and she even tells us about a particular trending food item right now. Just one night
1: nitra. Are you ready? Go!
2: Some people can be quite anti-following trends,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I am all aboard that train.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am all about food trends.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And then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But I say more of it. I love it. I think it's great.
3: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은요. Look down on someone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낮춰보거나 경시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front row. Front row는 이제 front row 그냥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앞자리. 그런데 이렇게 하이픈 붙여가지고 형용사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자리의. 자, 이 두 가지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하고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look down on. Look down on. Look down on. And lastly, we have front row. Front row. Front row.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Sarah'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Some people can be quite anti-following trends,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I am all aboard that train.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am all about food trends.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And then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But I say more of it. I love it. I think it's great.
0: The only sad thing is as fast as the trends come, mm-hmm. they go. So when there's one you really like,
3: Mm. 그렇죠.
0: It goes away so 네. soon.
3: 유행이 시작돼서 그게 정말로 개인적으로 유행이기 때문에 먹거나 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데
0: yeah.
3: 결국 또 지나가죠.
0: Yeah, like 네. honey butter stuff. Where is that?
3: You can still get honey butter stuff, you know, still in stores.
0: Where is it?
3: 옛날만큼은 아니죠.
0: Yeah, for sure.
3: 네,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uh-huh.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보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까요?
0: Sounds great.
2: Some people can be quite anti-following trends.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I am all aboard that train.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am all about food trends.
0: Some people can be quite anti-following trends.
3: Some people can be 라고 했는데요. Can 하면 보통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oh. 있지만 여기서는 가능성.
0: Yeah.
3: 그럴 때도 있다. Mm-hmm. Some people can be quite anti-following trends. Mm. Anti는 물론 두 가지 발음이 있죠.
0: Anti.
3: Anti.
0: Anti.
3: Anti. 편하신 대로 발음하시면 되겠고 mm-hmm. 두 가지 다 알아둬야 mm-hmm. 누군가가 anti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Mm-hmm.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죠.
0: Right.
3: 그래서 anti-following trends. 즉 지금 표기가 된 거는 anti하고 following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following trends 앞에 anti가 붙은 거예요. Following trends라는 표현 자체가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 거죠.
0: Mm-hmm. 그래서
3: 그렇다고 anti 앞에, anti 뒤에 hyphen을 안 쓰기도 뭐해서 mm-hmm. 이렇게 following trends 앞에 anti가 붙은 거.
0: Right.
3: 어떤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걸 꽤 이제 반대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mm-hmm. 있어요.
0: Mm-hmm.
3: 그런데
0: But, she says,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I am all aboard that train.
3: 네,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죠. Mm-hmm.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음식 트렌드, 음식 관련 유행이나 트렌드에 있어서는 I am all aboard that train.
0: That's right.
3: 번역은 일단 열렬히 따르는 편이라고 해봤고 트레인 하면 딱 uh-huh. 상상되는 모습은 한 명만 타고 가는 건 보통 트레인이 아니죠. 보통 그냥
0: no.
3: it's a car.
0: That's a car,
3: it's
0: right?
3: It's a motorcycle or something like that.
0: For it to be a train, there have to be many, many cars connected together. We call them each car, right? Many
3: 맞아요.
0: cars
3: 네.
0: of the train.
3: 그렇죠.
0: And then there's lots of people on it.
3: 일반적으로.
0: So, yeah. 네. So when there's a trend and you follow it, we can say you're following the train, right?
3: 네. 그래서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열차라는 거는 한 칸 한 칸, 이 한 칸 한 칸도 car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mm-hmm. 자동차와는 비교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mm-hmm. I'm all aboard that train. 저는 그 트렌드가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0: Yeah. All right. And you know, how for it is she? She says,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am all about food trends.
3: 네. 자, 앞자리의
0: front row.
3: 네.
0: front row.
3: front row. row하고 보통 어떤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mm-hmm. 문서 작업할 때 줄, 그러니까
0: It's a row.
3: 행과 yeah. 열이 있죠. Mm. 행,
0: yeah.
3: rows and columns.
0: Oh yeah, rows and columns.
3: 그 row가 이제 row가 이제 줄인데
0: yeah.
3: 보통 열차에서는 front row를 따지진 않죠. 여기서는
0: yeah.
3: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0: Yeah.
3: She's talking about like shows, performances.
0: Yeah, like a show. Think of
3: theater.
0: When you're at the movie theater, you can be in the front row. There 네. are rows of seats at the movie theater.
3: 그렇죠.
0: Right?
3: 물론 영화 같은 경우에는 I personally prefer the back back row seats. I want to watch from far away. 그런데 mm-hmm. 공연 같은 거 볼 때 가까이서 가수를 보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자리인데
0: row.
3: 그래도 뭐 앞자리가 가장 열심히 듣는 자리고 그거랑 first class ticket 1등석 티켓을 사가지고는 mm-hmm.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튼 이 유행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다는
0: yeah.
3: 의미로 썼습니다. Because I'm all about food trends.
0: Mm-hmm.
3: All about food trends는 이제 직역하면 나는 이 푸드 트렌드에 관한 거다라고 되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좋아하는 거.
0: Yeah, she really likes it. 네. Everything about it, she likes it.
3: Yeah.
0: Perfect.
3: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0: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3: 앞에 나오는 이 like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0: Right.
3: I know, 저 이런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다.
0: Mm-hmm.
3: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여기서 mm-hmm. 말하는 them은?
0: The trends or the people following the trends.
3: 네, 그래서 그게 트렌드가 됐든지 따라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든지 낮춰보면서 look down.
0: Yeah, look down on.
3: 네.
0: Look down on.
3: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냥 내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그렇게 볼 때는 look down at something.
0: Oh yeah, I'm going to look

0: down at my cards.
1: 네, 그냥 정말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보는 거는 at이라고 하고
0: yes.
1: look down on이라고 하면 낮춰보고 되게 무시하고 이런 yeah. 거를 가리켜요. Mm-hmm. 이게 반대로 올려다볼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when you look up at the ceiling,
0: oh, yeah.
1: 그냥 천장이 나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보는 거고
0: mm-hmm.
1: look up to someone mm-hmm. 하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걸 말해요.
0: Yeah, you 네. respect them, right?
1: 네, 그래서 I look up to him 하면 이거는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mm-hmm. 의미고 I look up at him because he's taller than me 이런 의미
0: yeah.
1: 정말로 그냥 위를 보는 거죠.
0: Yeah.
1: 그래서 그렇게 낮춰보면서 이렇게 as in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0: mm-hmm.
1: 어떻게 말하죠?
0: So what did they say?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1: 네, 왜 모두가 다 똑같은 배로 뛰어드는 거야? Jumping onto the same boat.
0: Mm-hmm.
1: Jumping on the same boat, jumping onto it.
0: Mm-hmm. And we have an expression, when you're in the same boat, it means you're in a similar situation.
1: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탈 것을 묘사할 때 앞에 전치사가 in이냐, on이냐는 항상 헷갈리는 문제예요.
0: Yeah.
1: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헷갈리는데 보통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mm-hmm. on이라고 많이 하죠. You're on
0: yeah.
1: the train, you're
0: on
1: the
0: bus,
1: on the subway.
0: Mm-hmm.
1: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뭔가 천장이 있고
0: right.
1: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0: You're in,
1: in인데.
0: Like in the car, right? If you're on the car, that means you're physically on top of it.
1: You're a stuntman.
0: Oh, yes, you
1: 네.
0: are. I hope you are so you don't get hurt.
1: Exactly. 그런데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you're on the boat. You're
0: yeah.
1: on a boat.
0: You're on the boat.
1: 그래서 배를 실제로 탈 때는 그런데 이 we're in the same boat 이 말할 때는
0: mm-hmm.
1: 같은 상황이다. 우리 지금 동병상련을 mm-hmm. 겪고 있다. 같은 처지이다 라고 할 때는
0: mm-hmm.
1: 그때만 또 in을 쓰더라고요.
0: For sure.
1: 좀 달라요.
0: In the same boat.
1: 네, 이거는 그냥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0: mm-hmm.
1: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on을 쓰고 있죠.
0: Mm-hmm.
1: 모두가 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배를 타고 왜 가는 거지? 아까는 열차 비유였고 이번엔 배 비유가 나왔습니다.
0: Mm-hmm. But you could just as easily say train in this case as well.
1: Yeah, jumping on the same train.
0: So she says nex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1: 여기서 you know가 두 번 나오고 whatever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라 씨가 지금 즉석에서 어떤 예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you know 생각하는 그 공백도 들어갔고
0: yeah.
1: 뒤에 나오는 whatever를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whatever.
0: No.
1: 하지 않고 빈칸이에요.
0: Yeah.
1: Yeah.
0: It's just kind of like a blank.
1: Yeah.
0: Like you know get your own blah blah blah.
1: 그래서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fashion.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이런 것들. 지금
0: What would you say for food trends though? Your
1: taste.
0: own sense of taste? Okay, I guess.
1: Something like that.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쭉 그냥 나열을 하는 대신에 whatever라고 지금.
0: Whatever.
1: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자신만의 감각이 있어야지라고 mm-hmm. look down on those people 낮춰 보면서 mm-hmm.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있대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0: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1: 네, 그런데 그런 유행이 I think it's just fun. 그냥 mm-hmm. 재밌는 것 같아요.
0: Yeah.
1: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왜 모든 게 그렇게 serious? 진지해야 되죠? All right?
0: She say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Yes, it is.
1: 예를 들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at the moment in Korea, 지금 한국에서는 everything is about everything. 모든 게 다 이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사실 pearl milk tea. 밀크티까지 안 가더라도 다 블랙 슈거, 흑당 워낙 여기저기서
0: yeah.
1: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0: mm-hmm.
1: 흑당 펄 밀크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고
0: That's right. And she says,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1: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At the moment는 앞에도 나왔죠. 현재
0: mm-hmm.
1: 보이는 게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0: Well,
1: 사방에 그거밖에 없어요.
0: Yeah. That means you see it a lot. Of course
1: yeah.
0: you see other things too, but you see it a lot.
1: 맞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보이죠. 그런데 과장하고 있고요.
0: Mm-hmm.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then you've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But I say more of it. I love it. I think it's great.
0: And then you've,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1: 네, 그래서 you've, 이거를 이제 사실은 you've got 이라든지 다른 동사 쓰려다가 you have 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을 붙이지 않고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Mm-hmm.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다가 다시 주어로 시작을 mm-hmm. 해서 그렇게 like that, 그렇게 come out like that, 그렇게 나온 유행들이 다른 것도 있다라는 문장을 여기서 말해줬는데 그 like that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0: Right.
1: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0: yeah.
1: 아, black, per, 아, black sugar, 그러니까 흑당이 들어간 것들을 yeah.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0: Mm-hmm. So let's see some other examples.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1: 예를 들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이냐면 흑당 케이크나 흑당 아이스크림, 흑당 빙수 같은 거 있잖아요. Mm-hmm. 그것을 앞에 like that, mm-hmm. 그렇게 라고 했습니다.
0: Things like that, right? Mm-hmm. And lastly, she says, but I say more of it. Mm-hmm. I love it. I think it's great.
1: But I say more of it, 이것도 그냥 글로만 접했을 때는 I say more of what? 네, 그렇지만
0: yeah.
1: I say bring more of it, make more of
0: make
1: it.
0: Make more of it, 네. let there be more,
1: 네.
0: right?
1: 그래서 더 만드세요 라고 말해요. 더 mm-hmm.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죠. I love it, 저는 좋아해요. I think it's great. 이런 음식 트렌드들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0: That is true. Mm-hmm. In Korea, I really like the sugar-coated strawberries. You can still find them sometimes.
1: Yeah, you were telling me about it.
0: But they're starting to disappear.
1: I have no idea what they are.
0: This is the problem. Okay, let's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Some people can be quite anti-following trends,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I am all aboard that train.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am all about food trends.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And then you've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But I say more of it. I love it. I think it's great.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get one's own 뭐뭐뭐 하면 자신만의 뭔가를 가지다, 얻다, 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t the moment in 어디, 아까 본문에서는 at the moment in Korea, 현재 한국에서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get one's own 이용해서 첫 번째, 저는 드디어 저만의 방을 구했습니다. 또는 저만의 방이 생겼습니다. I finally got my own room.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발음 연습해 보죠.
1: I finally got my own room. One more time. I finally got my own room.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전거를 사기로 했습니다. 항상 뭐 빌려서 타다가 He decided

0: 네, 유행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just started watching this old popular show because I love following trends years after they're over. It seems real trendy to have a podcast, and you all know how much I love following trends, so I'm happy to announce the release of my very own podcast.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Trisha says,
0: I just started watching this old popular show. 그러니까 old popular show니까 지금은 popular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right. 인기 있었던 오래전에 나왔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대요. Because 여기는 이제 좀 비꼬아서 말하는 거지만 because I love following trends years after they're over. 아 저는 유행이 몇 년 지난 후에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1: All right, Pat says.
0: It seems real trendy 또는 really trendy라고 really? 할 수도 있는데 구어체에서는 real 뭐뭐뭐 많이 쓰더라고요. Yeah. 그래서 it seems real trendy to have a podcast.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요즘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Mm-hmm. And you all know how much I love following trends. 여러분 모두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들한테 쓰는 말이죠. 제가 유행 따라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Mm-hmm. So I'm happy to announce the release of my very own podcast.
1: Wow.
0: 그래서 팟캐스트 있는 것이 유행이고 저 유행 따라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안내합니다. 제 팟캐스트를 release. Release라는 것은 출시, 만들어서 발표, mm-hmm. 발행 이런 mm-hmm. 것을 말하죠. 그래서 드디어 팟캐스트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 All right, great. Yeah.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Mm-hmm.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Bye-bye.

0: 이런 물건들이 땅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변하죠. It changes color, it changes shapes, many things happen. And we also read about the first flint hand axe, 손도끼, right, made of stone. 자, 오늘은 뭐를 배울까? 궁금하죠? All right, we've got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occasion. Occasion. 행사. 보통 우리가 보통 special occasion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특별한 행사. Okay. The second one is instead of. Instead of. 뭐뭐에 대신에. Okay. And the last word is ordinary or ordinary. 이렇게도 말하죠. Ordinary. 평범한.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All right, let's get started. So, what are we going to learn about today? What other buried treasure did people find? Let's start reading. Bone flute. Archaeologists found a flute made from a vulture bone buried in a cave in Germany. It is 33,000 years old and shows that thousands of years ago, people may have listened to music just like we do today. The hand axe and the flute were both made in a time called the Stone Age. Wow, let's take a look. 자, they found a flute made from a vulture bone. 친구들, vulture는 독수리예요. 독수리들이 꽤 크잖아요. 새 중에서도. 근데 그 뼈로 플루트를 만들었대요. 악기를 만든 거예요. 와, 그 당시에도 음악을 그렇게 만들고 또 이거 악기를 쓰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독일에서 어떤 굴에서 발견을 했는데 It is 33,000 years old. Amazing! 자, 여기에서는 The hand axe and the flute were both made in a time called the Stone Age. 저번에 우리가 우리 hand axe 배웠죠? 이 돌로 만든 손 도끼. 네, 이게 바로 Stone Age. They have a hand axe and a flute. Pretty amazing. Okay, let's continue reading. Gold cup. Later, people started making things with metal. Although this cup has been bent by a farmer's plow, archaeologists can tell it has been made from a single piece of gold. It's over 4,000 years old and may have been used on a special occasion. The gold cup may have been used to drink from. Metal axe heads. These metal axe heads were found in a field in England. They are 3,000 years old. They never had wooden handles, so they may have been used instead of money for buying things. The gold cup and the metal axe heads were both made in a time called the Bronze Age.
1: Oh, one sheet, please.
0: 또 다른 물건들을 발견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So first one is the gold cup.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골드 컵 이제 금으로 만든 컵인데 모양이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아마 농사 진 사람이 농부가 쟁기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딱 밀어 가지고 찌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컵이 it was made from a single piece of gold. 그러니까 이 금 한 피스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it was probably used for a special occasion. 자, here is our first word, occasion. 행사. 네, 금으로 이렇게 만든 컵은 되게 특별했겠죠? 그래서 특별한 행사 때만 썼을지 안 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케이. 자, 옆에 보면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Metal axe heads. 자, 쇠로 만든 이렇게 도끼? 뭐 머리 부분? 네,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도끼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나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 they may have been used instead of money for buying things. 자, instead of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뭐뭐의 대신에 그러니까 이걸로 돈으로 썼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네요. 이런 모든 거는 언제 어떤 시대에서 만들었냐면은 Bronze Age 청동기 시대 네, 이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Gold coins. As time went on, people began using coins. When archaeologists found the leg bone of a cow, it looked very ordinary. But when an x-ray was taken, 20 gold coins were shown buried inside it. This treasure was hidden and then forgotten for 2,000 years. Coins like these have also been found in France. Perhaps their owner traveled to France and brought the coins back to Britain. Horses may have been important to the people who made the coins. The gold coins were used in a time called the Iron Age. 네, 친구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전을 돈으로 썼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So, what kind of coins? 여기 gold coins, 금화. 네, made of gold. 자, 정말 아주 신기한 이런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they found a leg bone of a cow. 소의 이게 어떤 다리 뼈를 찾았는데 자, it looked very ordinary.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범하게 보였다. 자, here is our third word, ordinary. 평범한, 평범하게 보였는데 야, 이 x-ray를 찍었는데 그 안에 20개 금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gold coins, 이런 코인들이 여기저기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 그림을 여기 보면은 the gold coins were made during the Iron Age. 자, 또 다른 시대인데요. Iron Age는 철기 시대. 네, 이때 gold coins가 나타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Alright, so that is it for today. 또 많은 거를 배웠죠. Alright, 자. 우리 그 metal axe 이게 도끼로 쓴 게 아니라 돈으로 썼다. 오, 네. 그리고 이제 gold coins 대해서도 이 정말 이 소뼈에다 넣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Al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reading and please come back for more next time.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파트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1: 그쵸.
0: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자연스러운
1: 네.
0: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애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1: 이래서
0: 사실.
1: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맞아요,
0: 오케이.
1: 맞아요.
0: 자,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오케이.
1: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0: Alright.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0: 응?
1: 애니, do you know
0: 애니?
1: Annie?
0: What
1: 응.
0: about 애니?
1: 애니가, Annie, my money. My money, borrow my money.
0: She borrowed your money.
1: But she doesn't refund.
0: Refund?
1: Return.
0: Oh, she didn't.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Annie is my best friend.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1: But I disappointed.
0: Ah, because she didn't give you.
1: 와.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Call?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아,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0: Just say, please
1: Please, my money.
0: give me my money.
1: Come back my money.
0: Yeah, she's your friend.
1: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0: Sorry?
1: You call her.
0: Me?
1: Annie. Yes, please. Please.
0: What?
1: I didn't.
0: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1: 아유,
0: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쵸.
0: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1: 아유,
0: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0: That's
1: 나요.
0: right.
1: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1: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빌리다를 과거로. borrowed예요.
0: 와, 보통 이거 동사 엄청 실수 많이
1: 그죠,
0: 나오거든요.
1: 뭐, 랜드, 렌트,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0: 오호, 그러면요. 저 대신에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자,
1: 거의,
0: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 하고 있는
1: 아, 그런
0: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거군요.
0: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1: 네.
0: 자, 그래서 any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1: 네.
0: 돈을. 그리고 절대 pay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1: 오, 그러네.
0: 자,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Okay.
1: Yes.
0: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1: 네.
0: Borrow,
1: Borrow.
0: 빌리다가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1: 네.
0: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1: 랜드,
0: 네,
1: 맞아요.
0: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1: 빌리다.
0: lend는 뭐예요?
1: 빌려주다.
0: 맞아요.
1: 아.
0: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네네네.
0: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

0: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1: No, never.
0: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1: 네.
0: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것 같고.
1: 그쵸.
0: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0: 아, 그럼 환불
1: 아,
0: 맞는데, 그건 뭐
1: 환불이구나.
0: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
1: 네.
0: 한 것도 아니고요.
1: 다르네요.
0: 그 친구가 무슨 뭐,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1: 그건
0: 이상. 네.
1: 아니죠.
0: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1: 아, 돌려주는 거니까
0: 머니 같은
1: 어쨌든.
0: 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백이라는 건 도로죠.
1: 네.
0: So, 도로 페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페이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1: 네.
0: 그다음에 내가 다시 페이를 하는 거죠. Okay?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머니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 Pay him back.
0: That's it. Pay him back.
1: 목적어니까.
0: Right.
1: 네.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Pay의 과거가 뭐죠?
1: Paid.
0: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오, 그죠.
1: 아.
0: I already paid them back. 나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1: 오.
0: Money란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훨씬 편합니다.
1: 그러네요. 오.
0: Just like this.
1: Yes.
0: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1: Pay him back.
0: I already paid them back.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비, 뭐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뭔가
1: 그쵸.
0: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한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1: 오.
0: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1: 그쵸,
0: 네.
1: 그쵸.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0: 그쵸,
1: 거죠.
0: 그쵸.
1: Isn't she one of your,
0: 그녀는
1: 그녀는
0: 뭐예요,
1: 한
0: 이게?
1: 명이야.
0: 한 명이 아니니?
1: 한
0: 이래죠.
1: 명 아니니?
0: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1: 그쵸.
0: 때문에.
1: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0: 누구 중에?
1: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0: 중에
1: 명
0: 한명
1: 아니니?
0: 아니냐?
1: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0: Okay.
1: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0: 오,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것
1: 그럼
0: 같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서는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서는 너가 베프야.
1: 때에 따라 다른가요?
0: 그렇죠.
1: 예.
0: So, 너의 best friends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1: 베프.
0: 베프라고 많이 쓰게 되죠.
1: 네.
0: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1: 아,
0: 해요.
1: 네네.
0: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1: 알죠.
0: 아하.
1: BF.
0: 오.
1: Yeah.
0: 틀렸습니다.
1: 언제
0: BF.
1: 바뀌었죠?
0: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1: 그래요?
0: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1: 그래요?
0: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라고 하는
1: 아.
0: 살짝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이고요.
1: 네네. 아.
0: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헷갈리시면 안
1: 오,
0: 돼요.
1: 네네.
0: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1: 에.
0: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1: 네.
0: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of가 있잖아요. 무엇에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1: 네.
0: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명 아니야? 누구 중에? 중에 your best friends. 이렇게
1: 중에
0: the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는 여럿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를 쓰는 건
1: 그쵸.
0: 당연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Right. 그 중에

0: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1: Coworker.
0: 왜냐면 여러 명이니까.
1: 여러 명 중에 한
0: 다시
1: 명이니까.
0: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1: One
0: one of
1: of my
0: my coworkers.
1: coworkers.
0: 이렇게 돼야 돼요.
1: 아하하.
0: 자, 그들 중에 한 명.
1: 네.
0: 그들 중에 한 명.
1: 그들 중에 one of them.
0: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1: 네네.
0: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1: 오, 그 my
0: 와,
1: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are 안 쓰고.
1: 왜냐면 one이잖아요.
0: 맞아요. 중요한 건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뒤에 뭐 my
1: 그러네요.
0: Korean, 뭐 my 뭐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1: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0: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예요, 지금은.
1: 아,
0: Okay?
1: 그러네요.
0: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어떡할까요?
1: 아, 그쵸.
0: 일단 그들 중한
1: One of
0: 명이 뭐죠?
1: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0: 얘는 싱글, a가
1: A
0: 들어가야 되죠.
1: singer.
0: 명사니까.
1: 네.
0: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이거는
1: 네.
0: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갖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 오.
0: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1: 네.
0: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them is a singer.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1: 네.
0: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랬지.
1: 그랬지.
0: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1: 그러네,
0: 지금. 이미
1: 그러네.
0: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1: 그렇게 됐네?
0: 과거 동사 이렇게
1: 아이고,
0: 쓴
1: 아이고,
0: 거예요.
1: 아이고. She was,
0: 약간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1: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이런
0: 엄마.
1: 느낌.
0: Yes.
1: I am really in her.
0: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1: 네.
0: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disappointed인데요. disappointment인가요? 아, 이거
0: 어포인먼트도
1: 항상
0: 아니고요.
1: disappoi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네,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1: 오,
0: 아,
1: yes.
0: 좋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1: 너무
0: 많이 봐왔거든요.
1: 헷갈려요.
0: 자,
1: 맞아요.
0: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I와 E
1: 네.
0: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disappointed.
1: Disappointed.
0: 오케이. Okay. 그거는 옵션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다음에 전치사 뭐 썼어요? in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나
1: 그래요.
0: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1: 이거
0: much
1: 진짜 듣기 싫은
0: more.
1: 말인데요,
0: I
1: 근데.
0: know.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0: need in us.
1: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0: 네.
1: 주의하셔야 되는 게 with가 나올 때도 있어요.
0: 어, 네. 네.
1: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0: 아.
1: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0: 예.
1: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0: 아.
1: 오케이? 그래서 oh,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0: 열 결과가
1: 네,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grades
0: 성적
1: 같은 거, 성적
0: 어,
1: 이런 거
0: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0: 그,
1: 그거에
0: 그쵸.
1: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so 아,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0: My best friend네요.
1: Okay.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그래서 여기서는 주, 아,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0: 네네.
1: Well,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0: 네.
1: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 맞아요.
1: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0: 그치.
1: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0: 양쪽 사실은.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쵸.
0: 혹시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1: 오케이.
0: Okay. 그, 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1: Okay.
0: Yep.
1: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0: 네.
1: So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0: 아하.
1: 정답?
0: Yes.
1: 맞습니다.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0: 네.
1: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0: 오,
1: 이렇게 물어보라.
0: 그렇죠.
1: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0: 그렇죠.
1: 이 생각하셔야 돼요.
0: 네네.
1: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0: A
1: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스크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크 이렇게 안 됩니다.
0: 그러네요.
1: Ask, ask. So 스크 스크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0: 네.
1: Okay. Ask, ask,
0: ask,
1: mm-hmm.
0: ask.
1: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 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0: Give her a call.
1: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있었지만
0: Give me a call.
1: Mm-hmm. 네.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걸다가 네. 되겠습니다. Okay?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유경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 통 넣어라. 오늘 밤에.
0: Give me a call tonight.
1: 그렇죠. Give me a call tonight.
0: Yeah.
1: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0: Let's give him a call.
1: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0: Yes.
1: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네.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0: Give me a call tonight.
1: Hey, let's give him a call.
0: Let's give him a call.
1: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0: 네.
1: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0: 응?
1: Buzz.
0: 와우.
1: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거잖아요.
0: 전화벨이죠.
1: 그걸 준다라는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0: 진동인가요?
1: 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0: 아.
1: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0: Yes. Okay.
1: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1: 오히려 좋습니다.
0: 네네.
1: Al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fo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2: Oh,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 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2: 안 쓴다.
1: 안 쓴다.
2: 네.
1: Pay someone back.
2: 음흠.
1: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2: 좋습니다.
1: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2: Pay him back.
1: Pay him back. 이런 느낌.
2: 네.
1: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2: I already paid them back.
1: 그렇죠. them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2: 네.
1: 자, 이번에 Annie 갈게요.
2: 응?
1: Annie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2: 응?
1: Annie는 내 돈을 빌렸다.
2: Annie borrowed my money.
1: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2: And never paid me back.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2: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1: 훨씬 나아요.
2: 네. 네,
1: 그리고 이 명작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2: yes.
1: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Okay.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2: 네.
1: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2: 네.
1: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2: 연기해야 돼요.
1: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2: 네.
1: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2: 어, 맞습니다.
1: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2: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오, 강력해요.
2: 예.
1: I am disappointed in you.
2: 진짜 I hate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1: 더 무서운 거예요,
2: 예.
1: 이거.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네.
1: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2: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Yes.
1: Okay?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2: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In us?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Jenny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All 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4: Mm-mm,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2: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2: 그렇죠. 예. Are you saying you are cute?
3: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 살짝 들어갈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3: 네.
2: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아이고.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제목이 배프가 왜 그랬을까 part 2인데요.
1: 예.
0: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어, 뭐였죠?
0: 친구가 예.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 네네.
0: 그거에 대해서 딴 친구한테 아, 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베프인데 이럴 수가 있지?
1: 음흠.
0: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1: 맞아요.
0: 아, 뭔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1: 그죠. 가서 뭐 어허. 얘기해봐.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That's right. 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뭐 오늘 같이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오.
0: 아, 그때 사실은 연락해보라고 다른
1: 그때
0: 친구가 얘기했어.
1: 얘기했죠.
0: 그래서
1: 맞아.
0: 오늘
1: 예.
0: 자체가 직접 가서,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 대면을 했군요.
0: 네, 가서 대면해서,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 얘기를
1: 그래요.
0: 한 거예요.
1: 왜냐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끙끙
0: 아휴,
1: 앓고,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 예.
0: 한 30년 지나서, 어? 그거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1: 그쵸. 그때 가서 이자 받기엔 너무 늦어요.
0: 이자까지.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뭔가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왜 오해를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일지.

0: 드라마 너무 재밌다.
1: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영어로 신나는데요? 배워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돈 빌려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애니,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2: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Sorry.
0: 아, 그치?
2: Sorry.
0: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You remembered?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그래? Next day에?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어?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잠깐만. 어머, 미안. 너 완전 오해했다, 미안.
2: Sorry?
0: I'm sorry. I'm sorry, I think very wrong. Sorry. 그래도 이자는 안 갚았잖아.
2: What?
0: No. Sorry, I'm sorry. See you next time.
1: 아이고,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 이제 물론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오해였다.
0: 오해예요.
1: 아,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0: 그 얘기하기 잘했지.
1: 그 잘했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자, 오늘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영어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저번에는 제 3자 친구와 대화였다면 이제 직접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go. And
1: 한번 끊어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쵸. 내 돈을 빌렸어.
1: Uh-huh.
0: 몇 달 전에.
1: Uh-huh.
0: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너무 칸이 좁은데.
1: Uh-huh. 자,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0: 그러면? 몇 달. 몇 달이 빠졌네요.
1: 오케이.
0: 자, 그러면은
1: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했을까요?
0: A few months ago. 예. 네. 몇 달 전이잖아요.
1: 오케이. 아니, a few months로 쓰는 거 좀
0: 놀래서. 아, 네. 잘해서.
1: 네, 잘해서.
0: 예, 네, 잘해서. Uh-huh. A few months 이건가? 이거 복수로 써야 되는데.
1: 방금 말한 거 약간 취소 살짝 반 정도 취소할게요.
0: 복수인데. Right. 이거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1: Right. 복수로 쓰는데 이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0: 아, 이 필요 없나요?
1: 그렇죠.
0: Good hint. Thank you.
1: 네.
0: 예.
1: Okay. 네.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and 일단은 오늘은 그보다 더 짧게 갖고 왔는데
0: 네.
1: 이것도 완벽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0: 응?
1: months ago.
0: 이렇게 해도
1: 돼요? 네.
0: 몇 달이 없잖아요. 몇이 없는데요?
1: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몇 달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months일 필요가 없어요. days, weeks, years. 이렇게 뭔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확하게 one, two, three, four, five 이런 게 없으면 뭐 수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뭐 한 2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한 달 되진 않았다. 그거보단 많아.
0: 네.
1: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0: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1: Yeah? Okay.
0: 예, days ago. 그것도
1: 아하.
0: 괜찮다.
1: That's right. Okay, so month는 당연히 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발음할 때 months라고 하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Okay,
0: 네.
1: so month에서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0: 네.
1: So month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Month, month,
0: month, month.
1: Alrigh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개월이라고 할 때는 months, 수년, 뭐 years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또 그게 나왔어요. Months 뒤에 뭐가 써 있어요?
0: Ago.
1: Ago가 뭐죠?
0: 뭐뭐 전에.
1: 전에예요.
0: 예.
1: 자,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전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0: 지금으로부터.
1: 그렇죠.
0: 네.
1: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0: 아.
1: ago는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부터 얼마 전에라는 뜻이
0: 예.
1: 되겠습니다. 그렇죠? So 시간, 뭐 기간을 쓰고 나서 언제 ago인데 여기서도 과거 기준에 또몇달전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go를 써주시고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엄청 쓰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 슬기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더니 방금 뭐야? 방금 있었는데 여기. 이런
0: 오,
1: 얘기 많이 쓰죠.
0: 예.
1: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1분 전에. 이게 방금 그 친구 방금 여기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저 그녀는 여기
0: 예.
1: 있었다 과거로
0: She was here.
1: She was here 1분 전에.
0: Minute ago.
1: A minute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이렇게 써주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요. 아이고,
0: 아이고.
1: 맙소사. 뭐 예를 들어 뭐 휴게소 뭐 이런 데서. 야,
0: 네.
1: 자, 그 버스는 30분 전에 떠났다.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지금 기준.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She was here a minute ago.
0: She was here a minute ago.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The bus left.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오케이. 30가 잘 발음이 안 돼요?
0: 예.
1: 이렇게.
0: 갑자기 생각이.
1: 오케이. 자,
0: 네.
1: 그리고요. 여기 지금 borrow 나왔어요.
0: 예.
1: 뭐였죠, 이거 하는 거? borrow 하는 거?
0: 빌렸다.
1: 빌렸다.
0: 네.
1: So, 빌리다가 borrow가 있지만 또 하나 빌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0: rent.
1: 렌트라는 게 있죠.
0: 오.
1: Right. 이 borrow랑 ren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borrow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런데 이 rent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빌리면서 대가로 뭔가를
0: 지불해야 돼요.
1: 지불해야 된다는 게 보통
0: 네.
1: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 렌트 카.
1: 뭐 그렇죠?
0: 예.
1: 자동차도 돈을 주고
0: 맞아요.
1: 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0: 네.
1: 연필 같은 걸 친구한테 빌릴 때는 rent를 쓰지 않겠죠?
0: 그쵸.
1: borrow를 쓰게
0: 네.
1: 됩니다.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약간 불편하게, 그쵸?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well 이러면
0: 네.
1: 이게 뭔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낄 텐데
0: 그치.
1: 갑자기 친구가 이러면서 그 다음날 갚았는데? 이러는
0: 오.
1: 거예요.
0: I you back the next day. 오. I you back. 나는 돌려줬어. 다음 날에.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1: 오케이.
0: 예. 그러면은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Paid.
1: 페이하는 게 뭔데요?
0: 지불하는 거예요.
1: 지불하는 거.
0: 아, 그러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1: 너에게 지급을 했다. 근데 뒤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0: 다음 날에요.
1: no.
0: Back.
1: paid you back이 있네요.
0: 네.
1: 그렇죠? 맞는지 보겠습니다.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오, 맞네요.
1: 맞죠? 그럼요.
0: 아.
1: pay는 정말 지불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지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예.
1: 이거는 무슨 뭐 물건값을 낼 때만 쓰는 건가?
0: 그래야 될것
1: 딱딱하게
0: 같았어요.
1: 느끼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0: 아.
1: 금전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0: 전
1: 거죠.
0: 솔직히 turn도 헷갈렸어요. turn. turn는 안 돼요.
1: turn.
0: 예. 돌려주는 거. turn back.
1: turn back은 돌아서는 거죠. you
0: 돌아서는
1: mean
0: 거예요?
1: return 아니에요? return.
0: 아, return.
1: return. return your money?
0: 예.
1: 환불해 주는 거?
0: 예.
1: Right. 그건 이제 보통 환불하다 이런 식으로
0: 환불할
1: 이제 보통
0: 때.
1: 쓰게 되는
0: 예, 이건 환불이 아니죠.
1: 거죠.
0: 예.
1: 오케이. 뭐 환불을 뭐 그거는 이제 환불보다는 예를 들어 물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0: 돌려주는 거.
1: 돌려주는 거.
0: 아, 반품.
1: 오케이.
0: 예.
1: Okay. Right. So pay 지불하다 해서 과거형으로 paid를 쓴 것뿐이고요.
0: 네.
1: 여기에 뒤에 단순하게 뭐 붙었다?
0: Back.
1: Back이 뭐야? Back.
0: 백은 돌아오는 건데요.
1: 도로예요, 도로.
0: 도로.
1: So 도로 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페이했고 내가 페이 백 하는 거예요.
0: 돌려줬네요.
1: So 그게 도로 지불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돈을 갚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pay someone back. 그래서 someone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0: 예.
1: Okay, so pay someone back.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1: 과거에 어떤 특정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날이 뭐냐면 내가 빌린 날인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에 내가 갚았다.
0: 오.
1: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특정한 날, 과거의 특정한 날, 꼭 과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 때 the next d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So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문장 괜찮겠어요? 헤어지다가 뭐죠?
0: Break up.
1: Break up이에요. 예. 헤어지다. 헤어졌다는 뭐예요?
0: Broke up.
1: Broke up.
0: 예.
1: 걔네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사귀었어요.
0: 어?
1: 목요일에 헤어졌어요.
0: 정말.
1: 그러면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에.
0: Oh,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That's it.
0: 아이고.
1: 아이고. 자, 이번에는 지나가 그 다음 날 관뒀어.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Gina quit the next day.
0: Gina quit the next day.
1: 네, 그래서 그 well, last Christmas you gave me my heart. 그죠? 뭐
0: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1: 알았어요. 이걸 네. 다음 날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슬픈 노래입니다. 그거 사실은요.
0: 그쵸. 신나는데 사실.
1: 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어떤 해당 날이 있었을 때 그 다음 날은 the next day였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바로 전날은 the day before이라고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약간 황당해 하면서. 어?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어?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하?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하?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자, 이랬을 때 그 친구가 네. 말을 딱 하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0: 아이고.
1: 아, 얘 확인 안 했네. 이런 느낌이에요.
0: 저도 이런 적 있어요.
1: 아, 예. 아유, 오해가 사기 딱 좋죠.
0: 맞아요. You didn't check your did you? 너 계좌 확인을 안 했지, 맞지? 이거죠. 여기 계좌 들어가야 되는데. Your 계좌가 그거잖아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잖아요. 어카운트. Yea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Okay.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정답 맞습니다.
0: Yay.
1: Account는 계정, 계좌를 얘기를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앞에 은행이 뭐예요?
0: Bank
1: account가 맞지만 이거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account라고 보통 쓰게 돼요.
0: 예.
1: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에요, 사실.
0: 오.
1: 오늘은요. 뭐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0: 네.
1: 과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했잖아요. 너는 너의 account를 체크하지 않았어. 라고 일단 나왔어요. So you didn't do something.
0: Yes.
1: 그리고 did you가 나왔죠.
0: 네.
1: 자, 이거는 보세요. 억양에 따라, 디주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안 했네. 이거는 어떤 느낌?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0: 그쵸.
1: 얘 안 했네, 확인. 이렇게 내가 조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did you가 아니라 did you.
0: 아.
1: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Did you? 이러면 했어?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0: 오.
1: 그게 아니라 안 했네 하고 확신을 갖는다.
0: 예.
1: 그럴 때는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이런 느낌이요.
0: 아,
1: 알겠어요?
0: 한국말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1: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머리 안 감았구나. 안 감았네.
0: 에.
1: 안 감았니? 혹시 감았어? 이게 아니고 얘 안 감았네. 아우 냄새. 얘 안 감았어. 확신하잖아요.
0: 에.
1: 그러면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0: 오.
1: 이게 되는 거예요. Did you?
0: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 머리 안 감았지, 맞지?
1: 맞네.
0: 맞지?
1: 이러면서, 그쵸?
0: 네.
1: 감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0: 그쵸, 그쵸.
1: Right.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기가 다크서클들이 내려와 있어요.
0: 아이고.
1: 너 잠 안 잤구나. 안 잤네. 얘 안 잤어. 그러면 잠을 자다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0: 그쵸. You didn't fall asleep.
1: 그냥 자다.
0: You didn't sleep. Did you? Did you?
1: Did you?
0: Did you?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1: 이렇게
0: sleep,
1: 돼야 돼요.
0: did you?
1: 네,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0: 오.
1: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방금 한 거 방금 한 거, 너 머리 안 감았구나.

0: 야, 안 감았네. 안 감았어.
1: Yeah, you didn't wash your head.
0: Hair.
1: Hair, did you?
0: 헤드 깜짝 놀랐습니다. Hair.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You didn't take a shower, did you? You didn't brush your teeth, did you? 이런
1: 아이고,
0: 식으로
1: 예. Did you?
0: 낮추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1: 네.
0: 여러분들도 연기하듯이 안 했구만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1: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0: Did you?
1: you?
0: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sh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1: 오.
0: 그래서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무슨
1: 예.
0: 소개팅을 나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녀가 안 왔구나. 안 왔네. 그녀가 안 왔어. 이렇게 확신해요.
1: 예.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녀니까.
1: She
0: You.
1: doesn't. 아, she didn't. She didn't come.
0: Did you까요?
1: She didn't come, did you?
0: Did you?
1: Didn't you?
0: Did she?
1: did she?
0: 왜냐면 주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네,
1: 시였군요.
0: 그래서 Oh, she didn't come or she didn't show up, did she? 이렇게 되는
1: 예.
0: 겁니다. 그래서
1: 아하.
0: 거기까지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방금 드린 did you? 이 연습을 더
1: 예.
0: 많이
1: She
0: 하세요.
1: didn't come, did
0: 자,
1: she?
0: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이거 본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1: 확인했어.
0: 그 날짜로 가봤어. 들어와 있어요. 아,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1: 그러게요. Wait,
0: 아.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wrong.
0: 네.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너무 짧은데?
0: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1: 그래요?
0: 열어서 알려드려야 되긴 한데 힌트는 완전 뭐
1: 완전.
0: 아주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이 올.
0: 거의 오
1: 예. I got you all wrong.
0: 네
1: 모든
0: 자
1: 걸다 잘못 생각한 거니까.
0: 잘못했다
1: 예.
0: 자 최초입니다 최초 자
1: 맞았어요?
0: 가볼게요 wait oh I'm sorry 딱
1: 예?
0: 확인하고 I got you all wrong
1: 어.
0: 정답 맞습니다 이
1: 우와.
0: all이라고 하면 거의 99%는 그건 뭐든 아니에요 라고 해요
1: 예.
0: 진짜 영어 고수들도 all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오.
0: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he's all sad You know, he's all happ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있어요. 그
1: 오.
0: 얘기는 all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완전이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쓴다는
1: 아.
0: 거예요. You know? 오케이.
1: 예.
0: So 여기서는 I got you wrong 해도 되는데 I got you all wrong. 내가 완전히 너를 오해했네.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양념에 불과해요.
1: 네.
0: 더 중요한 거는
1: 예.
0: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1: 오.
0: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해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1: 예.
0: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예요?
1: Misunderstand.
0: 그렇죠?
1: 예.
0: Misunderstand. 틀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회화체에서는 오히려 덜 씁니다.
1: 아.
0: 오히려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써요. 자, 이게 왜 오해하달까요? Wrong은
1: 잘못.
0: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리게
1: 네.
0: 된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get 하는 게 있어서
1: 그쵸.
0: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의역해서
1: 아하.
0: 오해하다. 자, 예를 들어서 넌 나를 오해했어라고 하게 되면
1: 예,
0: 어떻게 할까? You?
1: you got wrong me.
0: 순서가 틀렸죠? You
1: You
0: got
1: got me wrong.
0: 넌 나를 이해했어. Wrong, 잘못.
1: 예,
0: 이대로 가야 돼요.
1: you
0: You
1: got
0: got
1: me
0: me
1: wrong.
0: wrong. 이러면 너
1: 아하.
0: 나 오해한 거야.
1: 아하.
0: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아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너무
1: 예,
0: 많이 써서.
1: 네.
0: 야,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
1: 어?
0: 날 잘못 이해하지 마. 이거죠.
1: Don't get me wrong.
0: Hey,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1: Don't get
0: 이렇게
1: me
0: 되는
1: wrong.
0: 거예요. 자,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어색하면 안 돼요.
1: 네.
0: 왜냐면 again 더 많이 쓰기 때문에. Alright?
1: 오케이.
0: So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got me wrong.
1: You got me wrong.
0: Alright. 근데 You got me all wrong. 이럴 수도 있겠죠.
1: 예.
0: 강조. Don't get me wrong.
1: Don't get me
0: 네,
1: wrong.
0: 이런 거는 보통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많이 쓰죠. 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벌써 느낌 쎄하죠?
1: 그렇죠,
0: Correct? Hey,
1: 그렇죠.
0: don't get me wrong.
1: 예.
0: But 이러면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뭔가 그 우리가 약을 좀 약간 바른다. 예, 이렇게 그러고
0: 미리
1: 시작하는 거예요.
0: 내가 말할 게 아플
1: 예.
0: 거야. 미리 약을 발라줄게. Alright.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all만 빼고 그냥 I got you wrong이잖아요. I
1: 예.
0: got you wrong. 이게 결국에는 뭐다? I misunderstood you.
1: 어허.
0: 의미는 같다.
1: 네.
0: 근데 은근히 얘가 격식의 느낌이 강해서

0: 이걸 많이 씁니다.
1: 예.
0: 아시겠죠?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Wait.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Oh,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완전 오해했어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그죠? 두 번째는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언제 ago.
1: 예.
0: ago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재 기준 전에예요.
1: 오케이.
0: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걔는, 그녀는 여기 1분 전에 있었어.
1: She was here a minute ago.
0: 그렇죠. One 써도 되고 써도 됩니다. 어가 네.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너는 나의 돈을 빌렸다. 수 개월 전에.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1: Yes.
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bus left 30 minutes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Yeah. 자, 다음요. Get someone wrong인 거죠. Mm-hmm.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너 나를 오해한 거야. 너 나 오해했어.
1: Oh, you get me wrong.
0: 과거죠, 과거?
1: You got me wrong.
0: 그렇죠. 명령어로 날 오해하지는 마.
1: Don't get me wrong.
0: 아하. 세 번째입니다. All 넣어보세요. All.
1: 예?
0: 널 완전 오해했네. 내가 널 완전히 오해했어.
1: I got you all wrong.
0: I got you all wrong. 오케이. 읽어볼게요. You got me wrong. Don't get me wrong. I got you all wrong.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0: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Oh. Wait. Oh, I'm sorry. Oh, I got you all wrong.
0: Yes, you did.
1: Sorry.
2: Great job, you guys.
3: 정말 매번 감탄합니다.
2: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scared to ask her.
2: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Get someone wro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는 우릴 오해했어.
3: 아.
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자, 여러분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3: 네.
2: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겟 하셔서 함께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또 그 시즌에는 더욱더 내용 자체가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3: 네,
2: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이 영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2: 이거는 lifelong journey
3: 그쵸?
2: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마요쌤도 공부하세요.
2: 아,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야죠.
3: 예, 예. 우리 같이 가자고요.
2: 같이 하시죠.
3: 네.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자, 출근을 같이 할 거예요. So, we're going to speak like native speakers. 정말 영어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또 business English seems so difficult. But as you can see from this program, it doesn't have to be so hard. 사실 되게 간단하게 쉽게 영어를 원어민들이 합니다. So I want to share that with you. Alrighty? So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Here we go. 이 계획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why? 수정이 더 필요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It needs more work. I want more details. Alright. 이 계획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Alrighty, so you have a plan, and to your boss or your supervisor, 이거 이제 보여주는데, sorry, I can't, 이건 안 돼요. 승인, 동의 못해요. 승인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Let's just see. Okay, what? Okay, I can't okay this plan. Alright, 이 계획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Alright, so everybody, 다들 아시죠? Okay, okay, okay. 네, 그렇게 쓰는 건 아시지만 이 okay를 동사로 쓴다는 걸 아셨나요? Oh, yes, we do. In business, 이게 조금 informal 하기는 하지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우, 와주셔서 고마워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ing 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ank you for ing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문장 구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Thank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대상이요, 다른 사람일 때도 여러분이 thank 뒤에 그 대상을 넣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고마운 거는 상대방에게 많이 고맙다 보니까 thank you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던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주어는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에게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I를 빼고 thank you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떠한 문장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고마운 이유를요, 행동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게 필요해요. 바로 for ing를 넣어서 그 행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ing로 우리 동사 뒤에 ing를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hank you for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thank you for ing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오다라는 동사, 그쵸? 바로 come입니다. 그래서 come 뒤에 i를 붙이면은요, thank you for com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고마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coming.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와주다, 그치? 바로 help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도와줄 때는요, help 대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까요? 그쵸? 바로 thank you for 하고 나서 helping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바로 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럼 우리를 도와주셔서는, 그쵸? me 대신에 us를 넣어서 thank you for helping u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Thank you for helping me. 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helping 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해서 저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 Thank you for com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의 화답이 될 수 있겠죠. 아우, 절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일단 초대해 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바로 invite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뒤에 대상을 넣으면 어떤 대상을 초대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inviting 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inviting me. Inviting me. Inviting me. T 소리를 살짝 굴려서 낼 수도 있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me 자리에 우리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ank you for inviting us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제 사정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이해해 주다라고 얘기를 할 때 understan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제 사정, 여러분 situation이라는 명사 많이 보셨죠? 상황으로. 그래서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표현은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통해서요, 어떤 행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바로 thank you for ing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겸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더 심화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응용할 문장은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걸 바로 thank you for coming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뒤에다가 thank you 뒤에 all

얘기라면은 그 행동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Thank you all for ING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바로 Thank you for helping me 였습니다. 그러면 절 도와주신 점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thank you for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제가 그 행동한 점에 대해서 정말 당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조금 더 강조되는 의미는 이렇게 I want to thank you for ing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거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I want to thank you for ing까지. 자 오늘은요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Thank you for ing 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back here.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도전을 하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도전이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도전 또 해야 돼. 이거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고요. 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기회는 주어지네. Unless I give up, I'll be given countless chances.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져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또 다른 10분간의 행복 찾기의 출발점,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Okay, challenge yourself with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문제가 수그러드는 데에는 예, 몇 개월이 걸렸다. 뭐 예를 들면 이때 수그러들다는 뭐지? 요건 재료예요. 자, 요리법은 뭡니까? 어떤 시간이 걸렸다 이런 표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은요, 어떤 시간이 걸렸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뭔가요? 그렇죠? 들었다라고 하면 it took이고요. 걸린다라고 이렇게 늘상 그런 것처럼 하면은 it take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다 문명의 이기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 비행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은 is no wonder. 정말 전혀 의아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 시간이 얼마나 걸려? 연습해 보러 떠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예문 간단한 걸 보면서 네, you'll be able to build up your confidence with

these sentences. But how? Like this. 그걸 고치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용기가 든다. 정말 오래 걸렸다. 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도 갈 수 있는데요. 자, 그걸 고치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러면 앞에 뭐가 필요하다는 뜻의 take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take의 동작의 느낌은 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ake. 그렇죠? 그러면 걸렸다니까 it took가 되겠죠. It took 7 days. 아니면 it took a week.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에 라는 뜻의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took a week. 그렇죠? It took a week to fix it. It took a week to fix it.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걸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늘상 그렇다는 얘기니까 it takes a long time 이런 얘기죠. 뭐 하는 데예요? 그걸 만든다, to make it 아니면 to build it. 좋습니다. It takes years, a long time 대신에 years를 쓰셔도 돼요. It takes years to build it. 하나 만들어서 뚝딱 나오는 게 make라면 그것을 쌓아서 좀 공을 들여서 나오는 게 build이 되겠습니다. 됐죠? It takes years to build it. 변화를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심지어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표현에도 takes 쓰시면 돼요. 왜? 용기 너 일로 와봐. 너가 필요해. 제 거잖아요. 그래서 it takes courage. 구전 똑같아요. It takes courage. 뭐 하는 데요? To change. 그렇죠? It takes courage to change. 이렇게 추상적인 시간 표현 말고도 쓰일 수 있다.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서 말도 안 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짜증이 났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forever예요. It takes forever. 보세요. It takes forever to get back home. It took forever to get back home. 그래서 늘상 집에 오는 게 오래 걸리는 그런 도로 사정이면 it takes라고 쓰시고요. 어제만 그랬다면 it took forever.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아 걔는 맨날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죠? It takes forever for him to finish his job.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가려드립니다. 예. 이걸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Number one. 그걸 고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Your turn. 네, it took a week to fix it. 됐죠? 요거는 길게, 요거는 짧게. It took a week to fix it. 그걸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 라고 할 때는요, years. 됐죠? Your turn. 네, it takes years to build it. 자, 세 번째는요, 변화를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용기를 앞에 쓰시면 되겠죠? Okay, your turn. 네, it takes courage to change. 맨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끝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It, 네, your turn. 네, it took forever to get back ho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살짝 더 보기로 할까요? Let's find ou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문제가 수그러드는 데에는 3개월이 걸렸어. 수개월이 걸렸어. 뭐 몇 개월이 걸렸다 중요하지 않고 포인트는 3개월을 쓰면 돼요. 5개월이면 5개월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걸렸다니까 it took, 그렇죠? 네, 3 months. 되게 쉽죠? 발음은요. 3 months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실제로 들리는 발음은요. 그냥 3 months 이렇게 스 발음만 들리게 보통 발음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뭐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to 문제가 잦아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고. 근데 문제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problems 쓰셔도 되지만 모든 것들이 라는 뜻으로 thing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for things. 그렇죠? 뭐 하는데요? To calm down. 주의하세요. 이거 calm down. 그건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얘는 calm down이죠. 그러니까 calm down은 내려오는다는 뜻이고요. 얘는 calm down. L이 묵음이에요. 그래서 it took 3 months for things to calm down.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평판을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면 It takes years, 그렇죠? 예, 뭐 하는데요? To build, 그렇죠? 예, 뭘요? Good reputation인데 그런 평판이 있는 거니까 하나 집어넣어서 a good reputation. It takes years to build a good reputation. And it takes seconds to destroy it. 그렇죠? 그걸 사라지게 만드는 데는 수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평소에 늘상 더 열심히 이렇게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요거 뭘까요? It takes courage. 그렇죠? 아까 나왔죠? To change. It takes courage to change. 그런데 yourself 하나만 쓰시면

어렵지 않네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하니까, 나 맨날 똑같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더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I'm right behind you, alright? Supporting you. 여러분, 앞에 나왔던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문제가 수그러드는 데에는, 잦아드는 데에는 3개월이나 걸렸어. 좀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반응은요. 와, 너 진짜 힘들게 그런 중요한 교훈을 배웠구나. 교훈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얼마가 걸리건 간에, 그죠? 자, 영어로는요. 시간 표현, it took 3 months to, 그렇죠. calm down인데 뭐가요?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래서 문제가 사그러드는 데는 3개월이나 걸렸어. 그랬더니, 너 배운 거네, 그렇다면. You learned a big lesson. 근데 쉽게 배운 거예요? 어렵게 배웠죠. 그래서 어려운 방식이 the hard way예요. 이거 표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you learned a big lesson the hard way.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come. 어디 오셨는지 알고 계시죠? ebse.co.kr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s a lot. Bye bye.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0: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나는
1: 리아.
2: 나는 준성이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예요. 무슨 뜻일까요?
1: 내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다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2: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3: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0: 잃어버리다는 가졌던 물건을 흘리거나 놓쳐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다란 뜻이에요. 선물 받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이 가방에 있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친구들도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나요?
4: 저는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친구랑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찾았어요.
0: 그랬구나. 리아는?
5: 저는 예전에